0: 열 때까지 기다리자.
1: 쫓아가자!
2: 응? 여긴 블루캅. 이 통신을 들은 모두에게 알린다. 수상한 헬리콥터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적응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3: 설마 메탈카드 무시야?
4: 이제 막 복귀 중인데 또 출동이고.
5: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6: 고마워요.
5: 또 오세요.
3: 뭐지?
7: 발성 피우지 말랬지, 펜텀호란!
3: 아, 싸울 거면 나한테 가서 싸우지.
1: 못 보던 애들인데.
3: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6: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요.
1: 네?
6: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 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긴 홀드. 여긴 메탈카드 봇들이 4K 앞으로에서 대치 중.
1: 왜 또 확실 우리 강이야?
2: 소풀이 나섰다간 가기가 위험하겠어.
8: 여긴 메가 엠블러. 엑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1: 시끄러워. 왜?
8: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1: 알겠어. 내가 임플러. 셋업.
8: 셋. 아이씨.
9: 자자. 난 키우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1: 진정이고 뭐고. 우리는 조용히 있자.
3: 뇨.
10: 이 엉파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3: 메가 엠블러 괜찮아?
11: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3: 설마 그 녀석들?
1: 엠브라, 페니가, 괜찮니?
6: 여기 메탈카드 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11선 도로를 공세로 쳐간다.
1: 블록함, 대놓! 꼼짝마!
2: 이상 메탈카드 봇과 인간의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1: 시끄러! 이거 나만 불타라! 블루캅!
2: 스타라이징 샷!
1: 왜 그래, 블루캅?
3: 모르겠어. 뜨거워.

0: 블루카! 너 그 팔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들어왔네!
1: 어딨어?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린 못 알아보겠어?
3: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사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 카드봇을 흉폭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0: 뭐?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가자! 메가 앱블로!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1: 내 친구 따위!
0: 넌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유?
4: 그게 이 꼬마의 이름인가?
5: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오.
1: 블레이온. 에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6: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4: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1: 뭐야, 기억 안 나?
4: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5: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1: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4: 정말? 얼마였지?
1: 뻥이야.
4: 뭐?
7: 오란 수에 속더니 여전히 모르고.
8: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6: 시장님!
8: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1: 죄송합니다.
5: 손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4: 아마 죽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8: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에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9: 아빠!
8: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9: 미안해, 우리 아빠가.
4: 신경 쓰지 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7: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9: 이건 외품카드?
7: 맞아, 블루컵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주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9: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5: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1: 와일드 카드봇?
6: 그것도 처음 듣는데.
4: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1: 설마 그게...
4: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5: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7: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 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9: 제거? 봉인이 아니고?
6: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7: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10: 무면하지만
7: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1: 정말 그럴까?
4: 무슨 생각해?
1: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9: 뭐?
4: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1: 응, 내 거랑도 페루르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9: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4: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1: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9: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6: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9: 잠깐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1: 그건 걱정 마, 안나. 나한테는 다 작

0: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1: 이제 일어났군,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2: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1: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었어.
2: 사고방식의 차이지.
3: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 네네. 아,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오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1: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2: 아마 준 아닐까?
1: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2: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1: 진심이야?
2: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1: 알았다, 알았어.
4: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0: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온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5: 알겠어.
6: 맡겨봐도.
7: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4: 진짜로 왔어?
5: 네가 블레이온?
0: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2: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0: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1: 백터문에?
0: 빙고!
8: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5: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어.
6: 지독한 성질머리 내가 고쳐주지.
1: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0: 궁금하지?
4: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7: 그걸 눈치채고 저 아이는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0: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8: 움직이 것들!
5: 이번엔 안 놓친다!
6: 어딜 가시나? 진짜로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2: 우린 왜 부른 거지?
0: 왜긴?
5: 너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1: 우릴 믿는다고?
5: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는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8: 양손이 있어줘야 했더니.
5: 조심해. 우리 말이 맞지?
1: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8: 응? 날 쫓아온 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0: 우리도 가자.
5: 메탈 프레스가.
2: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0: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5: 물론이지.
0: 블루탑 와이드 대놓.

0: 녹취를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란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아주면 될 것이 펜타리자.
2: 고도의 홀로그램 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존. 찾았다. 달려.
0: 페너티야.
1: 옆에 조심해. 지금이야! 썬더 하울 스매시!
2: 썬더 하울 스매시!
1: 와일드 카리본 제일
3: 이겨봐. 팬텀 호넷 봉인.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도록 할게.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0: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쓰리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6: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7: 알고 싶지 않아.
8: 죽어. 무서운 걸
9: 이제 써내드려.
10: 한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13: 선택해라.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지금부터 2016 합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0: 정확한가?
1: 저는 지금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있는데요. 이곳 훈련장에서 일어나는 훈련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전력이 총동원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필사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축을 흔드는 포성과 흙먼지가 달리는 긴박한 훈련 제가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탱크가 제 옆에 있는데요. 따라오세요. 자, 가보! 자, 자, 이건 무슨 훈련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했던 훈련은 무슨 훈련이십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
1: 낙법 훈련이셨습니까?
2: 아, 네.
1: 근데 그 소속이 어디십니까?
2: 아, 저는 육군 1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1사단은 어떤 사단입니까?
2: 11사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
1: 오, 그럼 이 무기는 어떤 무기입니까?
2: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라고 해서 보병들과 같이 임무 수행을 하면서 화력 지원을 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 오, 그럼 이거는 그 보통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2: 80억 정도 합니다.
1: 이게 80억이라고요?
2: 네네요.
1: 우와! 야,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는 차량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3: 합동화력 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비는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차량으로 뛰어난 방어력과 화력으로 적 보병 및 장갑차 경멸이 가능한 K21 장갑차입니다. 재원으로는 단발, 3연발, 5연발이 가능한 40mm 주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으며,
1: 잠시만요. 왜 자꾸 컨닝하시나요?
3: 아, 제가 정확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1: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 맞습니다.
1: 혹시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십니까?
3: 네, 저는 이제 11 기동사단 기갑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진 김채민입니다.
1: 제가 듣기로는 11사단이 가장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3: 아, 맞습니다.
1: 좋습니다. 11사단은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데, 그럼 평생 군인으로 사실 겁니까?
3: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오, 해병대. 자, 안녕하십니까?
4: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최대 강력한 부대가 11사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5: 아닙니다. 해병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가장 강력한 부대는 바로 어디입니까?
5: 해병대 제1사가 선착대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아주 디테일한 대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신도 때로 잡는다는데 정말입니까?
5: 전 실제로 귀신을 받고 다태를 잡았습니다.
1: 자, 그 귀신 얘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그 받고 어떻게 때려잡았습니까?
5: 아, 그냥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이제 1대1 대면하고 바로 주먹 날아갔습니다.
1: 역시 해병대는 귀신을 때려잡는다. 오늘 확인을 했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6: 3인 교육의 장갑차 KAV 토터로서 해병대의 3인 작전의 핵심 전력이 되겠습니다.
5: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육상으로 인원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이거를 타고 바로 이제 수송 내리자마자
5: 맞습니다.
1: 그냥 가는 겁니까?
5: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야, 엄청납니다. 와, 정말 이 사이를 지나가니까 이 웅장함이 엄청납니다. 안녕하십니까?
7: 저는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대대 김경태 대위입니다.
1: 경태! 자, 저 지금까지 그 육군을 만나봤는데요.
7: 네.
1: 육군이 강합니까? 공군이 강합니까?
7: 육군이 저희 공군이 훨씬 더 강합니다.
1: 육군이 저희 공군이 더 강합니다는 무엇입니까?
7: 누구가 강하다기보다는 얼마나 더 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냐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오!
7: 간단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 굿즈 받았어요. Remove before flight.
7: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1: 알아요.

0: 제가 이름에도 블랙 이글스 가가지고 훈련도 같이 있습니다.
1: 우리는 블랙 이글스야.
2: 그 블랙 이글스 또 멋진 저 선후배 동기들이 가 있어가지고.
0: 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저기 형 대안화
2: 하면 다들 알 겁니다.
0: 오 정말입니까?
2: 정말입니다.
0: 좋습니다.
2: 예스.
1: 행수 경택.
0: 행수. 자 혹시 경태 아십니까?
3: 아 네 알고 있습니다.
0: 자 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 뭐야?
3: 얘 되게 유명한 FA50 조종사입니다.
0: 오오 자자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자 한번 장비 소개 가능하시겠습니까?
3: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비는

0: 근데 이게 왜 천궁이에요? 바닥에 있는데?
1: 날아가면은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0: 아, 얘가 날아요? 야, 이거 뭐야? 오, 안녕하세요.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0: 이 드론의 이름이 영덕대기입니까?
2: 드론 아니고 소총 드론입니다. 우주에서 정찰 및 아군의 지상 경력에 대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드론.
0: 자, 소총 드론이라 그러면 여기서 총이 나갑니까?
2: 네, 맞습니다. 어.
0: 자, 이 드론 충전 어떻게 됩니까? 시타입입니까? 아이폰입니까?
2: 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전기를 꽂게 되면은 직접 전기를 충전을 쓸 수 있어요.
0: 아, 약간 콘센트인가요?
2: 네, 콘센트로 하는.
0: 오,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와!
3: 저희 지금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보행 로봇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부인 체계들을 밖에 먼저 보내서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0: 이야, 아주 좋네요. 그 제가 지금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는데요? 최근 발견, 최근 발견. 금색빛이 어둡다. 최근, 자, 정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4: 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장비는 K9A1 나드파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약 44억 원이 되겠고, 모두 자동으로 장전과 사격이 가능하며, 현재 이곳에서 사격을 했을 시, 현장, 양구, 기천, 화성까지 사격이 가능하겠습니다.
0: 우와! 자, 여러분, 제가 이 위험 넘치는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지금 본격적인 훈련을 앞둔 대기 장소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제 뒤에 있는 엄청난 탱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그 앞에 K9 탱크를 비롯해서 여러 장비들을 좀 구경하고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탱크 어떤 게 다릅니까?
1: K2 전차는 K9 자주포에 비해서 좀 더 근접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0: 그 K9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조금 타격하는 방면에 K2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진하면서 이렇게 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K9이 쓰니까 K2가 쓰니까?
1: 둘 다 최첨단 대한민국 국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훈련에서 이 K2 전차들이 보여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 기동간 적을 경멸하고 목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모든 전차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오. 자, 그러면 이 탱크를 그 움직이려면 그 자격증이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1: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궤도 장비 조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1: 안 됩니다.
0: 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는 거예요?
1: 따로 군 면허 시험장에서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옆에 두 분이 계신 게, 자, 두 분, 그, 후임이신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0: 잠시, 저기, 그, 우리 로봇 강아지들이랑 같이 있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저기, 다른 기계 옆에 계셔주세요. 자, 저와 대화를 나눈 우리 준희님, 평소 본인한테 잘해줍니까?
2: 네, 굉장히 잘해줍니다.
0: 어떤 걸 잘해주던가요?
2: 맛있는 걸 많이 사줍니다.
0: 오, 정말요?
2: 네.
0: 자, 옆에 계신 중사 선임 어떻습니까?
2: 네, 굉장히 스윗한 선임입니다.
0: 오, 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신가 봐요.
2: 맞습니다.
0: 좋습니다. 다 와주세요. 자, 우리 선임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신다고 들었습니다.
1: 귀가 간지럽고.
2: 아닙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K2 전차 알아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곳 단 1분이라도 훈련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투 실력을 먹는 전사들 앞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직접 가서 전투 실력을 한번 같이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뭔가요?
4: 전투식량 즉각 취식형 이식단이라고 합니다.
0: 제가 지금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거는 또 우리 그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4: 맞습니다.
0: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그 볼 수 있을까요?
4: 예.
0: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거 그 뜯어볼게요.
4: 먼저 이거를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0: 아,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구나.
4: 맞습니다. 줄을 확 따와 당기면
0: 오!
4: 뜨거워집니다.
0: 그럼 된 거예요?
4: 이제 얘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0: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전투 10년이라고 해서 저는 뭔가 좀 맛없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맛있게 나오네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사이인지 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11 기동사단, 11여단 12전차대대에 지금 복무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원소대 박격포 122mm 비격 박격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0: 한 부대시라는 거네요.
5: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그 부대원들 네. 자랑 한번 해주시죠.
6: 제가 사실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금 친해지고 있는데.
0: 자, 근데 오늘 같은 이런 훈련이 참 그 규모가 큰 훈련이잖아요. 보통 이게 훈련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6: 평소에도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대급, 중대급, 뭐 대대급 이렇게 제대별로도 훈련을 매일 또 그리고 매주 단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0: 힘들죠?
6: 네, 솔직히 힘듭니다.
0: 다들 어때요? 맨날 이렇게 훈련하면 어때요?
4: 재밌습니다.
3: 재밌습니다.
5: 힘들지만 보람 있고 재밌습니다.
3: 재밌습니다.
0: 자! 지금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께서 조금 더 훈련을 더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더 재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3: 좋습니다.
0: 진짜 좋습니까? 자, 이렇게 또 우리 병사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밥 또 먹었겠다. 본격적인 실전 훈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지금까지 탐방은 모두 예고편에 통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엄청난 화력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직접 인터뷰 진행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7: 지금 현재는 접니다.
0: 오! 그러면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7: 아, 저는 그 114 6.1 여단장 김준혁 대령입니다.
0: 오, 대령이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7: 2026년 그 합동화력 훈련을 통제하는 그 통제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오늘 제가 통제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0: 자,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 아, 저는 11기동사단 교훈참모 최고중령입니다.
0: 오, 최고중령이십니까?

0: 십니까?
1: 네.
0: 그럼 중령 중에 최고십니까?
1: 아, 이름은 그렇죠. 아, 이름만은 그렇습니다.
0: 어머! 이름이 최고셨습니까?
1: 맞습니다.
0: 우와!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최고인 이름 처음 봅니다.
1: 저도 펭수는 처음 봤습니다.
0: 최고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최고중령님.
1: 네.
0: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중단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 밑에 있는 통제본부와 무전기를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니 훈련을 중지하겠다라고 통제를 합니다.
0: 자, 무전기 시작!
1: 아, 여기는 통제본부 현시간부로 훈련 위험 상황이 있으니 중단, 훈련 중단하겠음. 이상.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탈 후 점검 후 보고하기 바라.
0: 야, 이게 다 매뉴얼이 있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 시나리오 스포 가능합니까?
1: 그거는 아직 비공개라서.
0: 아, 이 시나리오 스포가 중요한데요.
1: 실제 훈련을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그 어디서 보면 될까요?
1: 아, 여기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우측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자리가 지금 한 명도 없는데요?
1: 네, 이따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0: 아, 이따 또 오시니까?
1: 네.
0: 그러면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2: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3: 기자분들은 프레스라인 바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럼 저기 처음 자리부터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3: 죄송합니다. 기자분들은 밖에 프레스라인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 죽는다. 우와! 이 순간 블랙 이글스가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하늘과 새롭군요.

0: 출동 화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1: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0: 고생이야.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1: 어촌 대장 대표지. 제가 줄게.
0: 가자.
1: 각서.
0: 제약도 아니라 각서예요?
1: 소 달지 마. 지가지 피리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도. 영차! 똑바로 줘, 너.
0: 이럴 수가. 난 도체 걸린 펭귄이구나. 각서 가져와.
2: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6: 내 꿈은 의사입니다.
7: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 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 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자, 올라가 볼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에게도 올 것이 왔네.

0: 오늘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에 왔습니다. 아~ 대부도.
1: 너무 예. 좋은데요?
0: 예, 예.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아니라.
1: 예. 너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0: 우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1: 너, 아, 물진 않지?
0: 어, 야, 너, 물까 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까 봐.
1: 아니, 얘들이 가끔 물거든.
0: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1: 아유,
0: 되나?
1: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0: 오.
1: 아유, 멋있어요.
0: 오.
1: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네. 하고, 어.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디 있니?
0: 어,
1: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휴.

0: 차를 타고.
1: 강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1: 그렇습니다.
3: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0: 네, 두 번째로.
3: 누가 말을 타고 오던데? 백만장자세요?
4: 내가 억만장자인데.
3: 억만장자. 아이고, 안녕.
1: 그렇지 않고.
0: 이름이 뭐예요?
1: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예, 예.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3: 엄청 좋아해요.
1: 들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로 오셨어요.
3: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영화,
0: 네.
3: 드라마 등등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아우. 아우. 여기가 근데 어떤 곳인가요?
1: 아, 여기는 지금 승마장입니다.
3: 승마장이요?
1: 제가 주인인 승마장이죠. 아~
3: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제 본업은 네. 특수 엘리베이터고요. 600인승 엘리베이터를 만든 김기영입니다.

0: 350억 플러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1: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1: 600인승?
2: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0: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3: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2: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3: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 저는 원래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와.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네.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낮게
2: 그러니까.
1: 보냐고.
0: 아, 얘는 더
2: 했어요,
0: 가격이,
2: 진짜.
0: 아, 얘는 더 가격이. 네.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0: 미안하다.
2: 기가 나빠진 거
1: 같아요. 아니, 귀 보세요. 다 들어요. 아, 다
0: 미안해.
2: 얘기하는데.
0: 뭐라고, 너 화나서 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돔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아니, 그러시죠.
0: 예, 예.
1: 네. 가자, 우리 칼리스토.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2: 와,
0: 대단합니다.
1: 네.
2: 진짜 많네요, 진짜.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2: 우와.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1: 예. 방이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2: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0: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1: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0: 아하.
2: 너무 귀엽다.
0: 아, 요게 사진인가요?
1: 네, 다? 사진입니다. 다, 다.
2: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2: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1: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말 표정이에요?
2: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1: 예, 네, 이거 한번 장훈 씨가 맞춰봐요.

0: 어? 천재시네, 사랑하는 천재. 마음. 천재, 천재. 아.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아. 보이는 거예요.
1: 아. 이 작가님 좋아하는.
2: 작가님, 저걸 아까 이게 와, 아까 제가 잘못. 작가님, 저걸 아까 이게 와.
3: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살짝 한번 나와볼게요.
3: 발 예, 예, 예. 차이 예. 엄청나요.
2: 한번 보세요, 장훈 씨. 장훈 씨, 이게, 네.
0: 다리가 얘가.
2: 발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굵고. 예.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아, 예,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죠.
3: 발 진짜 다리가
0: 발이 발. 진짜 남아네요.
2: 발에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좋아요. 아~ 네네.
0: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우리 테리우스
2: 아이고 너 얼치 아니 말을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도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아 프린스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 주세요. 일로 와 문나이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눠준 사람은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우,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칼리스톤에.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1: 아. 진심으로 말을.
0: 예예예. 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작은 말?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기다린다. 샤론.
2: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에?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어이구. 할머니.
3: 아, 그래요? 근데...
2: 샤론아. 샤론 나와볼까? 샤론 일로 와볼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3: 우와.
2: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 오, 할머니.
0: 우리 예원 씨가 네.
2: 끝에만 살짝
0: 예 주고
2: 잡고.
0: 우리 저기
3: 뒤에 죽을 거예요?
2: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0: 일로 와.
2: 이것도 커서 잘라먹잖아.
3: 아.
2: 아이고 우리기 맛있어. 어이 맛있어. 샤론이 맛있어.
0: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2: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0: 승마인들한테
2: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0: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시죠.
0: 알겠습니다.
2: 장훈 씨, 예원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0: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3: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엘리베이터 공장.
2: 그렇습니다.
0: 저 파워는 뭔가요?
2: 저 위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보이시나요? 저 위에.
3: 네.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2: 그 위에 있습니다.
3: 아, 더 위에요?
2: 그렇습니다. 네.
3: 오~
2: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0: 아~
2: 여기입니다.
0: 여기가.
2: 네. 처음이시죠? 이런.
0: 예, 예.
3: 만생 처음이죠.
2: 네.

0: 근데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 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이 주문 생산을 해요. 예, 예.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0: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2: 그렇죠.
1: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0: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보실까요?

0: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그냥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1: 예.
0: 삼성전자.
1: 삼성전자.
0: 삼 디스플레이.
1: 예.
0: 현 중공업.
1: 예.
0: L 디스플레이. 또 원자력 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계속 할까요? 안 피날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나?
0: 지금 이 규격은 890억.
1: 890억?
0: 예, 한 대.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열 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0: 그렇죠. 예, 예.
1: 열 대, 1년에 예. 열 대만 만들어도 네. 1년 매출은. 네.
0: 와.
1: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0: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2천만 원 때문에
1: 네.
0: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1: 아.
0: 보증을 아버지가 서셨어요. 서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공고를 가서
1: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공고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1: 네.
0: 찾아왔어요.
3: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중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 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0: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땄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1: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네.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0: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0: 대단한.
2: 받으신 거죠?
1: 네.
0: 유비무환. 네,
1: 친필입니다.
0: 네.
1: 준비를
0: 잘해라.
1: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0: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1: 깜짝 놀랐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0: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2: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 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0: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1: 물론입니다.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0: 네, 네.
2: 와.
1: 이게 일본어로 에레베다 에스카레다 라고 네. 읽습니다.
2: 전문 책인가 봐요?
1: 다 복사한 거예요.
0: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2: 해졌어요.
1: 네.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네.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 거길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을 한 거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뭐 그러고.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2: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2: 20대.
0: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영어 1호 되고.
2: 아, 언어도 잘 되고.
1: 기술 뭐 이런 거 다 되고.
0: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0: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2배 이상.
0: 2배.
1: 기본이 2배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0: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2: 왜요?
0: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 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0: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또 1억 원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0: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1: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0: 네. 근데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1: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0: 공짜로?
1: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0: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1: 그럼요.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0: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1: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엘리베이터예요. 아.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0: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1: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 철근과 구조가, 구조가 녹아내려요.
0: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대부분 네,
0: 그 전에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1: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0: 예, 예.
1: 네. 도화를 열립니다.
0: 내부는 사실
2: 우리가 아는 별 차이가 엘리베이터 없는데.
1: 그렇죠?
0: 네, 똑같은데. 네.
1: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0: 네. 네.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네. 그다음에 화염, 네.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0: 이게
1: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2: 상황을 재현하시는
1: 지금 이게
2: 거죠?
1: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네.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온 줄을 못 합니다. 네. 아... 에어 제프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요.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0: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1: 머릿속에 24시간 동안 막 아이디어가 막...
0: 맞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1: 대표님.
0: 예?
1: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계십니까?
0: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1: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0: 저는 평상시에도 저거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1: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0: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을 뭐 많이 들어왔어요.
2: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0: 네. 저기 크렘린군.
2: 저건 어떤 사진이죠?
0: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가격도 더 좋게.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어휴, 저 가, 뒤에 예,
0: 그렇습니다. 뒤에가. 한 2, 3번 예, 예. 테이블쯤 될 것 같습니다.
2: 디자인 같은 것도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0: 직접 다 하고 직접 졌어요, 이것도.
2: 설계부터 네. 디자인까지 다. 여기가 대표님의 비밀 공간.
0: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이걸 붙잡고 걸어올라오세요. 아. 장훈 씨는 머리 조심하세요. 네.
2: 여기 뭐예요?
0: 이런데 에펠탑 올라오는 거 비슷하실 거예요. 아.
2: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0: 그렇죠?
2: 네. 여기는
0: 네,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2: 여긴 아, 넓네요.
0: 넓어요.
3: 어?
1: 뷰가 정말 좋네요.
0: 사통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2: 오.
0: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2: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1: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하고 쉬는 공간인가?
0: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네.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4: 사인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겠죠.
0: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4: 그러니까
0: 큰 계약도 있죠.
4: 집에 가야 돼.
0: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2: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하신 거예요?
0: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저희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5: IMF 대표단님.
6: IMF는 IMF
7: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됐다.
0: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0: 하고 다 마비되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0: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납품을 해주는 대신
0: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와,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복사나 해야 되겠다. 이제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복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1: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0: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네.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입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2: 좋게 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0: 됐죠. 네. 됐죠.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기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됐고 결국은 해냈죠.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네, 수출도
2: 예.
1: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 네.
1: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거기에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할수 있고, 유모차도 갈수 있는.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2: 그러면 평생이실 거예요?
1: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진짜 은퇴란 안 하지?
1: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5층 아니에요?
1: 아 진짜 크죠?
2: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3: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1: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4: 이거 만원 주고 샀어.
1: 그쵸?
5: 이게
1: 뭐예요?
5: 다 알죠.
1: 뭐예요?
5: 다 알죠. 오늘 저 관계 가지고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5: 예, 잘 먹습니다.
1: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3: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6: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2: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3: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을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5: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6: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9: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7: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7: 전화 한 통이면
18: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20: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21: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20: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22: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21: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23: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24: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성공 100% 김치맛의 비결을 공개한다. 개운한 국물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여름철 꼭 생각나는 매력만점 물김치. 아삭한 고추와 새콤한 국물이 맛있게 조화를 이루는 고추 물김치부터 믿고 먹는 김치의 대표주자. 밥상에 올리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오이 소박이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광이고요.
4: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3: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상큼한 물김치 한 모금이면 피곤이 싹 가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고추 물김치 재료를 한번 볼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오이고추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치 소로는 무. 네. 그리고 이제 양파, 그리고 네. 여름에 부추 많이 드시죠? 그래서 아, 부추 준비했고, 이제 양념은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다진 생강, 네. 그리고 이제 천일염 조금 이제 들어가고, 멸치 액젓, 그리고 새우젓 국물이랑 고추가 조금 매워서 설탕 약간, 요 정도 이제 필요합니다.
3: 자, 그리고 또 부재료 또 뭐가 있을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간은 이제 소금으로 이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김치 국물 맛 내는 이제 무, 그리고 배, 사과, 파프리카, 마늘 생강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여름엔 오이 고추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여름날 미각을 깨울 시원한 별미 김치.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네. 이 오이 고추를 손질해 볼 텐데요. 굉장히
4: 네.
3: 실해요.
4: 네, 요즘 이제 맵지 않고 네. 이제 이게 크기가 크니까 속 넣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신선하고 모양은 쭉 곧은 거 이렇게 예. 이제 준비를 하셔서 흐르는 물에 씻으신 다음에 꼭지를 한 1, 2cm 정도 남금 이렇게 잘랐어요. 네. 이 꼭지를 다 띄다 보면 배를 갈라서 속을 넣으면 어떤 경우는 속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3: 찢어지면서.
4: 네, 그래서 이걸 칼집을 넣어볼 텐데 네. 칼집 넣으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보시고 옆에서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생긴 모양을 따라서.
3: 이거 뭐예요, 선생님?
4: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셔야 속을 넣으실 때 부러지지 않아요. 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리시면 예. 이게 오늘 절이는 김치가 아니라 네. 속 넣다가 부서질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물 생긴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네.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고 네. 여기 이제 속을 넣으셔야 되니까 이제 안에 고추 씨를 네. 좀 빼시는데 고추 씨에 영양이 있는 거 아시죠?
3: 네.
4: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살짝 넣어서 잡히는 만큼 요 정도만
3: 그리고 좀 불편한 정도만 빼고
4: 네, 가볍게 이렇게 털어서 그래서 이제 속을 빼는데 다 빼지 않는다.
3: 네, 오늘 이제, 요 정도 남겼어요.
4: 네,
3: 지금
4: 그래서 조금 남겼어요. 반은 남기고 반은 네. 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다 갈라서 예.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저희 고추 사러 가시면 300g 한 팩 예. 개수로 대략 한 10개 내외.
3: 이거 한 팩.
4: 네, 요 정도 이제 준비를 했고 자 이제 양념 네. 이제 만들어 볼게요. 뭐 재료 한꺼번에 다 넣고 섞으셔도 되기는 해요.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숨이 죽어야 속재료가 잘 들어가니까 네. 여기 이제 볼에다가 이제 무하고 양파를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
3: 이 채소들이 숨이 죽어야 잘 들어가니까.
4: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네. 여기다 간을 하시면 돼요. 양념 재료들.
3: 자. 해볼까요? 네,
4: 그래서 이제 저는 자 여기 이제 기본 간은 소금 간. 네. 이거 이제 액젓으로 하시면 물김치는 비릴 수 있어서 네. 소금 간을 기본 하시고 멸치 액젓 아주 조금 넣었어요.
3: 아주 조금,
4: 거의 조미료처럼. 네. 그리고 새우젓 넣으시는데 국물만 새우젓 통에 꾹 짜시면 국물 올라오죠.
3: 네.
4: 이제 새우젓 국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늘 이제 생강 이렇게 네. 넣으시는데 고추가 사실 좀 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근데 설탕 김치 안 넣으시는 댁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설탕을 빼셔도 됩니다. 네.
5: 고추 상태에 따라서.
4: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가 가을 겨울이 되면 무가 굉장히 단데 네. 여름 무가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맵고
6: 맞아요, 맞아요. 네.
4: 아린 맛도 있고 짐짐하다 그러죠. 그래서 예. 저는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6: 설탕을 좀 넣어서.
4: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리시다가 이게 네. 조금 이제 설탕 소금이 너무 이렇게 녹아 가면서 이제 숨이 죽으면 여기다 부추를 넣고 살살살 이제 섞으시면 돼요.
6: 아니, 살짝 아까보다 숨이 죽었어요.
4: 금세, 예, 이렇게 버무리면서 금세 숨이 죽어요. 그래서 예. 외추
6: 좀 넣을게요.
4: 네. 그러면 이제 배 갈은 고추에다가 예. 요 속을 다 넣으시면 되세요.
6: 아, 지금 바로 넣는 거예요?
4: 네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벌리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6: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이제 물김치다 보니까 네. 이제 물에 이제 국물에 네. 재료들이 떠다니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꽉 넣어야 되나요?
4: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넣으시고 예. 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눌러 주시는 거예요.
6: 빠지지 않게
4: 예, 꾹꾹 눌러주시고 이제 다 들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윗부분이 예. 간이 조금 싱거워질 수 있어서 속을 넣으실 때 위로 이렇게 밀어서 아. 이제 가득 들어가면 자, 다 넣고 나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속이 싹 들어가죠.
3: 자 이제 바로 김치 국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김치 네. 물김치에서는 김치 국물이 중요한데 네. 오늘은 재료를 보니까
4: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연한 다시마 국물 하셔도 되고 예. 저는 이제 생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재료 넣고 가시는데
6: 오늘 왜 육수를 사용 안 하세요?
4: 그게 육수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생수 하시는 게 좀 더 개운한 느낌 맛이 있더라고요.
6: 오늘 물김치는
4: 네네. 그치만 강하지 않은 예. 뭐 그런 옅게 뽑은 육수면 네. 이제 육수 넣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드러운 재료 이렇게 네. 넣으시고 사과는 뭐 껍질째 하셔도 돼요. 우리 사과 껍질째 드시니까.
6: 오늘은 조금 더 네. 약간 향긋할 것 같아요.
4: 그렇죠.
6: 그럼 맛이 살짝 날 것 같고.
4: 맞아요. 집에서 드시고 남은 과일들 네.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
6: 사실은 저도 물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날씨 더울 때 이렇게 물김치 이렇게 국물 네.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네. 예.
4: 맞아요. 막 벌컥벌컥 드시고 싶어요. 갈증 해소에 좋은. 그래서 오늘 김치가 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혹시 나는 매콤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러시면 네. 홍고추, 붉은 고추 하셔도 되는데 고추 자체가 약간 매운맛도 있고 하잖아요. 네. 저는 파프리카로 색을 낼 거고 이제 마늘 넣으시고 생강.
6: 생강도.
4: 네. 이렇게 넣고 이제 갈릴 정도 물을 넣으시고 네. 이제 갈아주시면 됩니다.
3: 여기도 잘게 갈려야죠.
6: 됐죠?
4: 네. 자.
3: 한번 넣어볼까요? 된 것 같죠, 선생님?
4: 네, 됐습니다.
6: 자, 금세 갈렸습니다.
4: 네, 그래서 이제 갈렸어요. 예. 그러면은 요거를 오늘 맑은 국물 하려고 거를 거예요.
6: 오.
4: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쏟아주시고.
6: 아,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좀 더 네. 갈았으면 좋겠다고
4: 네,
6: 하셨구나.
4: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넣어주시고.
6: 파프리카 향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4: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컬러에 따라서 빨간색도 어떤 건 더 유난히 빨갛고 예. 어떤 건 덜 빨갛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 국물 색깔은 조절하실 수 있고 제가 물 다 안 넣었거든요.
6: 네.
4: 이제 조금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는데 네. 걸른 걸 버리느냐 네. 다른 김치에 넣으시면 돼요.
6: 그러게요. 사실 네.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4: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열무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요.
6: 네.
4: 배추김치에 넣으셔도 맛있고.
6: 언제 만들었던 열무김치에 그쵸?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4: 맞아요. 그래서 김치 담글 때 저 하루에 한 가지 안 담그고 보통 두 가지 세트로.
6: 예.
4: 그러면 이게 재료 활용도 훨씬 좋거든요.
6: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4: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시고.
6: 이거 활용하시고.
4: 네, 여기다 이제 소금간. 그래서 이제 소금을. 이제 넣었어요.
6: 네. 네.
4: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고추를 절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속도 너무 싱겁고 국물도 싱거우면 이게 김치인가 뭔가 할 수 있어서 예. 이게 절이지 않는 대신에 속 들어가는 거에 약간 간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간이 좀 있고 국물도 아주 싱겁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6: 아주 싱겁지 않게.
4: 네. 근데 이게 딱 합쳐지면 간이 딱 맞는 김치가 될 거예요.
6: 예.
4: 이제 여기에다가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고추가 위를 보도록.
6: 예. 배 가른 부분이 위를 보도록.
4: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속이 이제 좀 빠지지 않거든요.
6: 사실 이 오이고추는 네. 너무 맵지도 네. 않고 네. 아삭아삭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거든요. 네.
4: 그리고 이제 소를 넣고 나면은 약간 국물이랑 뭐가 남을 거예요. 예. 버리지 말고 다 부으세요. 그래야 간이 딱 맞으니까. 만약에 건더기 조금 남았네? 그럼 다 이제 위에다 얹으시고
6: 예.
4: 이제 국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잘 익혀서. 매콤한 거 원하시면은 붉은 고추, 홍고추 하시고 약간 상큼하면서 달달한 거 원하시면은 자 이렇게 파프리카.
6: 예.
4: 그래서 딱 요 정도 하시면 거의 높이가 딱 맞는데
6: 그러게요.
4: 이게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싹 잠기는 높이가 이제 될 거예요.
3: 자, 선생님, 그럼 어느 정도 네. 시간을 두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4: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온에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 이제 두셨다가 네.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이제 24시간 이상, 하루 이상 숙성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드시면서 이제 익혀가면서 드시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상큼한 맛, 네. 익어가면 약간 이제 새콤한 맛이 올라올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3: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4: 네.
3: 자, 김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4: 네, 됐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약간
6: 아, 국물도 말 같은 것 같아요.
4: 국물이 좀 이제 가라앉아서 그렇고 여기 네. 국물이 배어서 속 재료도 약간 붉은 톤이 살짝 올라오죠.
3: 그리고 선생님, 네. 이 김치가 숙성된, 이 물김치가 숙성된 네. 그 향이 나요.
4: 향이 나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보면은 거품도 약간 보이죠.
6: 예, 예.
4: 이제 김치가 이제 익어간다는 거 제가 이제 어저께 한 거.

0: 근데 또 이 오이는 네. 아삭한 식감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네.
1: 그래서 오이가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두꺼워서 좀 절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 소금물에 약간 씻어내는 정도로 절이셔도 되는데 이거 어차피 오래 드시는 거 아니라 네. 이렇게 하니까 딱 먹기 좋더라고요.
0: 뭔가 상쾌하게 먹을 수 있는 네. 김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그러시고 이제 물김치니까 국물.
0: 국물도 정말 개운할 것 같은데 시원하고.
1: 오이김치 너무 안 맵네? 그러시면은 예. 고추를, 빨간 고추를 같이 국물에 가시거나 약간 채를 쓸어서 이제 섞으셔도 됩니다.
0: 선생님, 국물이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네.
1: 그래서 국물 그대로 마셔도 예. 굉장히 맛있어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고추 물김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손질한 오이고추를 칼집낸 뒤 고추씨를 빼줍니다. 채썬 무와 양파에 소금, 멸치 액젓, 새우젓 국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을 섞어 김치소를 만들어주세요. 김치소에 먹기 좋게 썬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이고추 속에 김치소를 넣어주세요. 김치소를 넣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할 수 있어요. 믹서에 큼직하게 썬 배, 사과, 무, 빨강 파프리카, 마늘, 생강, 물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김치 국물을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고 물을 부어 내려주세요. 김치 국물에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밀폐 용기에 고추김치를 담고 김치 국물을 부어 3시간 정도 실온에 숙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추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여름 김치로 손꼽히는 게 오이인데요. 자, 제철 오이로 담근 오이 소박이 재료를 먼저 볼까요? 네,
1: 그래서 일단 이제 백오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오이 절이실 때 필요한 게 이제 소금이에요. 그래서 네. 보통 저희 굵은 소금 천일염. 그리고 이제 소금만 뿌리시면 너무 절이는 시간이 길어서 이제 물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이 소박이에 들어갈 부추.
0: 부추.
1: 예, 네, 그리고 쪽파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예. 사실 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은 간단하네요.
1: 네, 그래서 다 집에 여름에는 다 뭐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하시니까 네.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자, 그리고 이 소박이에 들어가는 오이 소박이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볼게요.
1: 네, 그래서 양념으로 좀 이제 깔끔하게 네.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마늘이랑 생강 예.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예. 그리고 이제 새우젓 넣으시는데 다져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매실청 예. 그리고 간을 좀 소금으로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양념이 좀 약간 만들어 보시면 거칠어서 물도 조금 넣으시고 약간의 설탕 넣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게 이 풋풋한 오이 향과 함께 아삭한 맛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이 소박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백오이가 굉장히 네. 또 신선한데요.
1: 네, 그래서 백오이 이제 구입하실 때 네.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약간 늘씬한 거.
0: 늘씬한.
1: 네, 그리고 휘어진 거보다는 이렇게 반듯하게 쭉 길이가 이제 뻗은 거 준비를 하셔서 네. 요거를 이제 약간의 소금을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이제 씻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오이 사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가 아마 한 봉지에 담아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라
0: 3개가, 예.
1: 두 봉. 저 오늘 6개 예. 무게로는 한 1kg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0: 근데 요거를 어떤 크기로 썰면 될까요?
1: 이제 한 4등분 정도. 꼭지 끝을 이렇게 이제 잘라 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4등분. 그러면 이제 검지 손가락 길이보다 짧게 예, 길이 한 6cm 정도 이제 그 정도 하셔서
0: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오이 소박이의 길이 정도.
1: 맞아요. 그래서 예. 칼집을 넣으시는데 네. 밑에 1cm 정도 남기시고 위에서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예. 넣으세요. 이게 오. 이제 가장 편하고 드시기도 이제 좋고.
0: 맞아요. 저희가 항상 보던 모양이죠.
1: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물김치는 이렇게 담그시면 속이 빠지는데 네. 오늘은 물김치가 아니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선생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오이 이야기가 네. 나서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엄마가 오이 심부름해서 네. 오이를 사간 적이 있는데 네. 청오이가 있고 또 백오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용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는데.
1: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쓰는 백오이 네. 이거는 이제 오늘 같이 김치나 뭐 피클이나 장아찌 오이지 이런 네. 거에 쓰시고 이제 나가서 보시면 취청오이라는 맞아요. 새파란색 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겉 약간 단단하고 소금 물러서 볶아서 드시거나 그냥 무침 정도 요리 쓰시면 좋습니다.

0: 용도가 다르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조기에 이제 썰어놓은 거. 네,
0: 오늘은 105로 준비했어요.
1: 네, 이제 요거를 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네, 한 스푼 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소금물을 만드시는데, 네. 자 이제 물이 이렇게 이제 3컵, 네, 물을 이제 3컵 이렇게 이제 준비해주시고, 네. 그리고 소금은 4분의 1컵. 비율을 따져 보시면 약 12대 1 정도의 소금물을 녹이시는 거예요.
0: 12대 1. 네네. 자. 아무래도 오이가 그냥 네. 오이가 들어가도 물론 네. 아삭아삭하고 맛있긴 하지만 네. 이 오이 소박이는 어느 정도 오이가 좀 절여진 맛이 네네,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너무 배추 절이듯이 또 짜게 절이시면 네. 또 오이의 또 상큼한 맛이 떨어지니까
0: 맞아요.
1: 저는 이제 한 10대 1에서 12대 1 정도 해서 시간은 이제 1시간 넘지 않게 그 정도 소금물에 담가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추 이렇게 네. 이제 소금이 다 녹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으시는데 네. 오이가 보면 이렇게 날씬한 부분 있고 이제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큰 두꺼운 부분부터 해서
0: 아래로 이렇게 해서
1: 예, 위아래로 이렇게 소금물이 잘 들어가도록 예? 그냥 확 넣는 게 아니고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0: 묻혀가면서
1: 예, 묻혀가면서
0: 담가가면서. 근데 선생님 지금 네. 이제 저희가 절이는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 시간 정도 절인다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어깨너머로 이렇게 방송 네. 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1: 네.
0: 그 이제 이 절인 물을 끓여서 네. 네. 이렇게 붓기도 한다던데. 네. 그거는 오늘과는 관련 없나요?
1: 그렇죠. 이거 이제 근데 좀 빨리 절이고 싶어요. 그러시면 네. 팔팔 끓는 소금물에 이걸 잠깐 넣으면 약간 숨이 죽으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양념도 냉장고에서 꺼내고 뭐 예, 파도 다듬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소금물에 가볍게 절이는 게 좋은데
0: 예.
1: 보시고 이제 물에 완전히 이게 잠겨질 정도의 소금물을 잡으시면
0: 예?
1: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나 오이의 향들이 다 빠져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박자박하다 요 정도 하셔서 중간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예, 위아래 뒤집어 주시고
0: 예.
1: 가는 부분 일찍 좀 많이 절여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이제 한 시간 전후에서 꺼내시고
0: 예.
1: 남아 있는 것만 조금 더 한 2, 30분 두셨다가 꺼내시면 딱 맞습니다.
0: 저희가 한 시간 정도 네. 절여놓은 오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0: 예.
1: 요게 이제 이렇게 속 넣어서 잘 벌어질 정도 되면
0: 예.
1: 돼요. 그래서
0: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아까랑 확실히 달라요. 이게 네. 절여진 거고 절여지지
1: 네.
0: 않은 거잖아요.
1: 이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예. 탄력이 생기죠.
0: 이건 안 벌어져요.
1: 네. 지금 이건 지금 건드리
0: 부러져요.
1: 네, 부러지죠. 그래서 요거는 오이 굵기가 다 틀리고
0: 예.
1: 집집마다 기온도 틀리고 소금의 염도도 약간 틀리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상태를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이제 양념 만들게요.
0: 양념이요?
1: 이럴 때 이제 고춧가루.
0: 예.
1: 네, 우리 집에 이제 고춧가루 준비를 해서 김치 담그실 때는 너무 고운 고춧가루 사용 안 하시고 김치용
0: 네.
1: 약간 입자가 있는 이제 굵은 고춧가루 준비해 주시고
0: 네.
1: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매실청.
0: 매실청.
1: 약간 이제 넣었어요.
0: 예. 요게도 좀 들어가야
1: 네.
0: 맛있는 맛이
1: 예. 촉촉해지고 바로 숙성 오래 안 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새우젓 다진 거.
0: 근데 새우젓 다진 네. 게 들어가는 좀 신기해요, 선생님.
1: 네. 그리고 이제 새우젓도 많이 들어가면 비릴 수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간 저는 같이 섞어서 해요.
0: 오.
1: 예. 개운하게 이제 소금간이랑 섞어주시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면은.
0: 설탕도.
1: 예. 오이 자체에 약간 향긋한 맛과
0: 예.
1: 약간의 단맛 어우르면 좋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마늘 다진 거.
0: 다진 마늘.
1: 네. 그리고 이제 생강.
0: 네.
1: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좀 너무 뻑뻑한 것 같아요.
0: 지금 보기에는 사실
1: 네.
0: 지금 이제 수분기가 거의
1: 네네네.
0: 없어서.
1: 그래서 이제
0: 예.
1: 요 너무 뻑뻑한 게 이제 재료가 들어가면 잘 안 어우러지니까
0: 예.
1: 여기다 약간의 물을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한 큰술 정도 해서.
0: 근데 선생님 이것도 약간의 물이라 사실
1: 네.
0: 잘 엉길까 싶기도
1: 네.
0: 한데 이유가 그래서, 있으신 거죠?
1: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가루가 살아있지 않을 정도 한두 큰술 사이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 예.
1: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수분이 들어가면 소금이나 이런 설탕들이 빨리 녹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양념의 농도가 훨씬 더 버무리기가 이제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줄줄 흐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되면
0: 오히려.
1: 이제 네, 재료를 넣고 이제
0: 네, 예.
1: 버무려서 이제 약간 이제 양념을 넣고 살살살 이제
0: 살살.
1: 부재료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0: 아무래도
1: 이것도
0: 예.
1: 약간 성이 없어 보이게.
0: 아무래도 쪽파랑 이 부추가 너무 이렇게 세게 하다
1: 네네.
0: 보면 짓무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 자체가 이렇게 절여지고 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양념이 줄줄줄 수분이 흐르도록 하시면 너무 물기가 많은 오이 소박이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절여진 오이 이제 벌리시고
0: 네.
1: 이렇게 이제 잡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0: 요거 이제 꽉 넣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한 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꽉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겉에 이제 양념을 이렇게
0: 살짝 묻혀주고
1: 예,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0: 이제 소금
1: 예.
0: 넣어주시고.
1: 사실 선생님 네. 요 상태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이 소박이는 예. 오늘 담가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1: 오.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한 개 더 네. 만들어 볼게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섯 개 딱 예. 해서 이제 하면은 웬만한 김치통 한 통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속량이랑 딱 맞고 혹시 다 넣고 속이 좀 남았다? 그럼 예. 위에다가 남은 거 이렇게 얹으시면 되고 좀 모자르다? 그럼 넣어가시면서 예. 양을 조절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죠.
1: 자, 요거 김치 속을 다 넣어봤는데.
0: 네, 김치통에다가.
1: 예.
0: 이제.
1: 확실히 네. 이 김치소가 오이에서 빠지지도 않고 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에다가 쭉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으실 때.
1: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이 오이소박이가 이제 김치 네. 꺼낼 때 네. 제일 좋다고.
0: 네.
1: 먹기 좋은 크기고 네. 몇 개 꺼내서
0: 맞아요.
1: 본인이 먹을 만큼만. 네.
0: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오이가 날씬한 부분과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네. 밑에 좀 약간 굵은 부분들을 밑에다 하시고
1: 네.
0: 가는 거 위에다가 얹으시면 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1: 맞아요.
0: 예, 골고루 이제 익혀서 드시기가 좋겠죠.
1: 요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요거는?
0: 저 이거 저 어저께 했어요.
1: 어저께. 어, 이 오이소박이는 네, 네. 어느 정도 숙성했다 두면은
0: 네,
1: 맛있을까요?
0: 어, 오전에 이제 담그시면 그냥 저녁 때까지 두세요.
1: 네.
0: 한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이제 두셨다가 냉장고 네. 넣어놓으시고 내일부터 바로 숙성 안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남은 거 싹 발라서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김치는 마무리하실 때
1: 네.
0: 공기가 빠지게 좀 이렇게 눌러서 이제 뭐 비닐 한 장 덮으셔도 되고 바로 네. 드실 김치면 그냥 바로 뚜껑 덮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양념이 바깥에서 안 묻은 것 같은데
1: 네.
0: 양념이 흘러나오면서 바깥이 이제 촉촉해져요.
1: 그러게요. 이렇게 하루 두면 좋다고 했죠, 선생님?
0: 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1: 뚜껑 네. 덮고 하루를 네, 네. 숙성시킨 저희가 네. 준비했습니다. 볼게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국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네. 오이에서 나와요.
1: 보이시나요, 네. 이 국물?
0: 네, 그래서 이제
1: 예.
0: 한번 담아볼게요. 네. 이제 밑에 양념
1: 예.
0: 촉촉한 거.
1: 자, 하루인데
0: 네.
1: 살짝 숨도 죽으면서
0: 네, 그렇죠.
1: 잘 절여진 것 같아요.
0: 맞아요. 8시간 정도 이제 실온에 놔뒀다가
1: 예.
0: 이제 냉장고에 이거 이제 넣으시니까 다음날부터 바로 드셔도 돼요. 이거 꼭 많이 익히지 않으셔도 맛있더라고요.
1: 바로 만든 건 굉장히 아삭아삭할 네. 것 같고 하루 숙성한 거는 약간
0: 오독오독하면서 이제 양념이나 간이 퍽 배어서 맛있습니다.
1: 고기 먹을 때 느끼할 때 먹어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라면에도 어울릴 것 같고
0: 라면에도 어울리고 예. 이거 국수 이렇게 국물 좀 넣어서 국수랑 같이 비벼 드셔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오이 향긋하게 향이 있죠.
1: 네.
0: 물을 굳이 안 넣는데도 국물이 이제 촉촉하게.
1: 지금 오이가 참 좋은 계절이니까
0: 네.
1: 이 계절에 이 오이소박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소박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이소박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백오이의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10십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물, 소금을 섞어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소금물에 오이를 묻혀가며 1시간 정도 절여줍니다. 이때 끓는 소금물에 오이를 넣어 절이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새우젓, 소금, 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쪽파, 부추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오이 속에 김치소를 넣고 겉면에 양념을 발라주세요. 밀폐용기에 오이소박이를 담고 8시간 실온 숙성 후 하루 더 냉장 숙성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소박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매콤하고 깔끔한 양념에 슥슥 버무려 바로 먹는 여름 배추김치부터 참외 주스가 들어간 드레싱으로 더욱 새콤달콤 참외 샐러드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가말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생과물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2: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큰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네.
8: 나는 뭐 사귀기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웃기지 안 돼.
1: 서글서글.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메이킨!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3: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킨
3: 유쾌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5: 변비 해결 메이킨.
6: 항구에서부터 출발해서 2년 반 동안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남아공까지 왔습니다.
7: 캠핑카 세계여행은 저의 버킷리스트 중

0: 하나였습니다. 드디어 실현 중인 꿈의 루트. 이번엔 남아프리카로 떠납니다.
1: 3, 2, 1, 파이팅!
2: 파이팅!
3: 영감하다. 괜찮아요.
4: 캠핑카의 묘미는 뭐 아무래도 자유로움이죠. 제가 언제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5: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6: 오, 사운드.
5: Talk about the desert and Joshua. Not easy. It's pretty good story.

0: 드디어 야생의 땅 오카방고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아주 긴 시간 건조가 돼서 뼈만 이렇게 남았네요. 흡입력이 굉장한데요.
0: 캠핑카를 타고 남아프리카 4개국을 간다는 건 제게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땅의 생생한 모습을 담을 수 있었는데요. 그 대장정을 마무리할 오늘의 여정, 보츠와나의 간지에서 시작합니다. 보츠와나는 남아프리카 남부, 중앙 내륙에 자리 잡은 나라죠. 국토의 상당 부분을 광활한 칼라하리 사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간지는 예전부터 부심원으로 알려진 산족의 생활터전이었는데요. 영화로 유명해진 부심원족을 찾기 위해 제가 들른 곳이 있습니다.
2: 일단 간지 마을에 들어와서 여기 중심지에 간지몰이라고 정말 뭐 조금 황량하지만 가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정보들을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0: 캠핑카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론 인터넷으로 찾는 것보다 현지인들에게 듣는 따끈따끈한 정보가 더 유용하거든요.
3: Hello.
4: Where are you from, Ben?
3: We have the nicest.
4: Korea.
3: Nicest winter in town.
4: Yeah.
3: There is chill vibe. There is blue sky. There is dry us.
4: This biltong made by here.
3: Yeah, it's made here.
4: So which meat? Cow or?
3: It's cow. It's beef.
4: Beef.
0: 빌통은 보츠와나,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에서 즐기는 전통 음식으로 아프리카식 육포로 보면 되는데요. 이 지역에 목장이 많아 빌통이 유명하답니다.
4: So I taste you normal biltong and chili biltong. Small piece.
3: Just.
4: Yeah. 이게 이제 노멀 빌통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먹던 육포랑은 다르게 좀 촉촉합니다. 소고기인데 맛있어요.
2: 테이스팅.
4: 이거는 이제 칠리. 이건 약간 매콤하게 만든 건데 이건 완전히 말려가지고.
3: How does it taste?
4: It's good.
3: Yeah, it's good. Nice.
4: 이건 우리가 먹는 육포랑 진짜 가깝습니다. 200g 뭐. 200.
0: 먹다 보니 그 맛에 홀려 빌통을 여러 개 구매해 버렸습니다. 아차. 그런데 여기 빌통 사러 온 거 아닌데. 그냥 갈 뻔했네요.
4: So I wondering about the bushman around here. Do you know bushman? Bushman.
3: Bushman.
4: Yeah.
3: Oh. It's bushman.
4: Inside.
3: You can just
4: go. Go to the inside.
3: Yeah.
4: So nearby Ganji.
3: Yeah.
4: The I can find the bushman.
3: Yeah.
4: Oh, good. Thank you.
0: 빌통도 사고 부심원 정보도 얻고 이만하면 성공적인 출발이죠. 이제 부시먼이 산다는 사막으로 가볼까요? 칼라하리 사막은 부시먼어로 큰 갈증을 뜻하는 카리카리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2: 간지라는 지역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그쪽 지역의 부시맨들이 부시맨과 원주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과거의 그 이제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 땅의 주인들 부시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이 척박한 땅에서 수세기 동안 삶을 이어온 부심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기대감과 함께 다다른 칼라하리 사막. 옛 부심원의 거주지였던 이곳에는 숙박뿐 아니라 부심원 전통 체험도 함께 운영하는 일명 부심원 로지가 있다고 합니다.
4: 와, 도착했습니다.
0: 비포장 흙길이라 캠핑카로 힘들게 왔는데 그런데 뭔가 썰렁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이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4: 네, 지금 약간 인적이 없습니다. 이 안쪽까지 와서 일단 헬로.
0: 안내 데스크에는 헬로. 사람이 있을까요?
4: 아, 여기 안에 뭐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0: 얼마 전까지 운영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문을 닫았나 봅니다. 이거 낭패입니다.
4: 뭔가 저 뒤쪽으로는 그냥 당장 우리 부시맨들이 거주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이긴 한데
0: 미련이나마 계속 둘러보다 뭔가 발견했는데요.
4: 여기 바퀴 자국과 뭐 발자국이 있는데 이 바퀴 자국을 따라 들어가면 저쪽 집이 있는 쪽이거든요.
0: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이 길 끝에서 부심원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 How are you guys? I'm good. How are you? Really nice.
0: 여기서 지내는 마을 주민들이라는데 이렇게 반가울 수 없습니다.
5: I always looking for local people here to see the real life. So that's why thank you for welcoming.
0: 이분들에게 부심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5: So now we are looking for Bushiman area.
6: Bushiman area.
5: Yeah, where is it?
6: It's on that side.
5: How about that side? Even another side.
6: No, there are not another side. It's only that one.
5: Okay. 뭐 일단 이 친구들한테 그 부시맨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방향 정도만 들었고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0: 야, 컴. 이 넓은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을 찾을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평소 촬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드론을 이용해 보려 하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심정으로 드론을 띄웁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레이의 눈으로 이 일대를 샅샅이 훑고 있는데 과연 부심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론으로 보니 이 일대는 온통 덤불로 덮여 있는데요. 여기서 부심원이란 이름이 나왔답니다. 영어로 덤불은 부시, 즉 덤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이곳 어딘가에서 추억의 영화처럼 부심원이 나타났습니다.

0: 안할 것 같은데요. 그때 드론에 물웅덩이가 포착됐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이만큼 반가운 게 없겠죠. 그곳으로 서둘러 가봅니다.
1: 이렇게 건조한 땅 한중간에 호수가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하네요.
0: 이 마르지 않는 물은 목마른 땅에서 갈증을 해소해줄 유일한 존재. 건조한 사막 풍경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부시먼족이 더 하트라고 불렀던 신성한 장소랍니다. 근처엔 부시먼 로지가 있는데요.
2: Hey, hello.
3: Hello.
2: How are you?
3: I'm good, thank you.
2: I'm good.
3: I'm Robert.
2: Robert.
3: Yeah.
2: Nice. We just arrived here for looking for the Busiman here. Do you know any information about Busiman?
3: Okay, they are that side. You can walk that side. We uh-huh. find them this side.
2: Okay. So can we visit them now?
3: Yes.
2: The village.
3: And the way the people are, not the village.
2: Ah, okay. The yes. village is not a role.
3: No, they are refusing.
2: Okay.
3: Yes, sir.
0: 부시먼이 생활하는 덤불숲으로 가는데요.
2: You can call them by saying, woo, woo, woo.
3: We're inside. Yeah.
0: 이번엔 부시먼을 만날 수 있겠죠?
3: Like a bird, not so loud.
2: Good. It's good. Yeah. It's good. Yeah.
3: Careful.
2: 와, 저기 부시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숲을 뒤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몇 분 서 계시거든요.
0: 제 간절한 부름에 모습을 드러낸 부시먼. 드디어 만났습니다.
2: 가유.
0: 영화 속 주인공이자 이 땅에 가장 오래된 부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2: 가유.
0: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반갑고 신기합니다.
2: 아돔.
4: 아니.
2: 캄. 캄. 이게 되게 이름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 암정. 정. 송.
4: 송이야.
2: 송.
0: 산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무엇을 채집하고 어떻게 사냥하는지 자신들의 전통을 보여준답니다. 왠지 아주 먼 과거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먼저 부시먼족 여자들이 담당하는 채집부터. 이 수풀 사이에 식용식물과 약초들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척박한 칼라하리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과 약초 채집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시먼.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능숙한 손길로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껍질을 벗깁니다. 드비라고 불리는 약초랍니다. 씹어서 즙만 삼키는데 기침 날 때 특효약이라네요. 또 즙을 내 목이 아플 때 바르기도 한답니다. 부시먼들에게 이곳 땅속은 보물단지 같은데요. 이번엔 상당히 깊이 파는데 또 뭐가 나올까요? 꼭 고구마같이 생겼습니다. 껍질을 벗기니 그 안이 빨갛네요. 부시먼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이 뿌리 식물은 먹거나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답니다. 바로 천연 염색제인데 이 뿌리로 동물 가죽을 물들이면 가죽에 부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방수까지 되는 코팅제 역할을 한답니다.
2: 자연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기에 참 신기하죠. 어떻게

0: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1: 그럼 부심한 남자들은 사냥을 어떻게 할까요?
0: 칼집이 있고 이게 활인 같은데 그냥 뭘. 탄성이 상당합니다.
1: 폼생폼사. 폼 제대로 잡고 활 쏘기에 도전하는데요. 첫 발은 큰 웃음을 선사했으니 다시 도전. 아, 쉽지 않네요. 부심한 남자들은 과거 이곳 칼라하리 사막에서 기린, 영양 등을 잡았던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사냥 금지 구역이 되면서 이들의 사냥은 관광객을 위한 공연처럼 돼버렸죠. 하지만 비록 연기라도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실수한 활 쏘기도 단박에 성공. 제대로 멀리 날아갑니다. 다음은 창을 들고 달려가는데, 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네요. 진짜 사냥을 하는 듯 진지하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나마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아, 참 날렵한 친구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사냥을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1: 칼라하리 사막의 주인으로 살아온 가장 오래된 인류, 부시먼. 그들의 삶이 하나의 체험 관광처럼 된 현실에 떠나는 길 마음 한 편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칼라하리 사막의 보석으로 표현되는 오카방고 삼각주로 향하는데요. 마우는 그 관문이 되는 도시죠. 간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km 달려야 합니다. 눈앞으로 펼쳐진 맑은 풍경이 지루한 운전을 달래주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반가운 이정표를 발견했습니다.
2: 오카봉고 삼각주? 그쪽 지역이 제일 유명하고, 그 외에도 오카봉고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사파리?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어서 그 강변을 따라서 이제 보트를 타고 이제 야생동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파리가 아주 아프리카 뭐 4대 사파리 중에 들어갈 만큼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1: 마우는 보츠와나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 수많은 관광 체험 업체들이 시내 중심가에 몰려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돈된 길 위의 여유로운 풍경이 여행자들을 맞는 곳입니다.
0: 마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마운 시내 중심가 같아요. 정보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섰습니다. Hello.
1: 현지인과 친해지는 제 노하우 하나는 캠핑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0: I'm from South Korea with this car. So I drove all the way from Korea to here.
3: Oh.
0: Yeah, it's a long way for like over.
1: 그럼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3: Just driving.
0: It's been a 2 years.
3: 2 years.
0: 2 years. I visited 62 countries with this car.
3: Yeah, let's see.
1: 거의 백발백중 저를 따라옵니다.
0: It's my house.
3: That's a good house.
0: You see? This is my bed. It's table to down. I make a flat bed for sleep.
3: Yeah.
0: Another shower for here. Just making water.
4: You don't have anything.
0: Water come out.
1: 그러면 캠핑카를 소개하는 제 얘기에 쏙 빠지죠.
4: This one is for food now.
0: Yeah. Just sitting here. Yeah. And for eating the lunch.
1: 그러면서 현지인과 친해지는데요.
4: Yeah.
0: And even
3: I want to see how many you can make over there.
1: 그런데 제 캠핑카에서 철봉을 언제 봤는지 턱걸이를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서일까요? 갑자기 길거리 턱걸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0: I wish I would have one. Be careful.
1: 누가 누가 이기나 구경꾼들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0: 괜찮아.

0: about mouth, and then you can give me some information about here.
1: Yeah.
0: It's good for me.
1: No, Mao is a tourist
0: country. Yeah, it's famous, right?
1: Area.
0: Yeah.
1: Probably it takes us about 20-30 minutes drive.
0: Okay.
1: To get to the Delta.
0: All right. Okay, I will try that. I will try that. Thank you so much for information.
1: No, very much welcome.
0: Okay.
1: Yeah.
0: Thank you.
1: Cheers.
0: Cheers.
2: 이제 본격적으로 오카방고 삼각줄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사파리 투어의 성지로 불리는 오카방고 삼각주는 전통배, 사륜구동 차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전 사파리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 싶은 풍광이 있었는데요.
0: Thank you. Is it a boarding pass?
3: Yes.
0: Helicopter. Yes. 이게 이제 헬리콥터 요 그림이죠. 헬리콥터 그림이 있고 헬리콥터 타는 티켓입니다.
4: 얼마인데요?
0: 가격이요? 280달러입니다. 1인당 280달러.
2: 세계 최대의 내륙습지인 오카방고 삼각주. 그 장관을 한눈에 담아보고 싶어 헬리콥터 투어를 신청한 것이죠. 40여 분 동안 습지 곳곳을 보여준다 하니 기대가 큽니다. 칼라하리 사막에 빛나는 보석, 오카방고 삼각주. 앙골라에서 발원한 오카방고강이 칼라하리 사막으로 스며들어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천국인 거대한 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계절과 기후에 따라 변하는 물의 양은 이곳의 풍광도 끊임없이 바꾸어 놓는데요. 길들지 않은 야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 건조한 칼라하리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야생동물의 안식처입니다. 그 때문에 오카방고 삼각주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함께 진정한 아프리카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하늘에서 오카방고 삼각주의 맨 얼굴을 마주하니 그곳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원시의 자연과 맞닿은 야생의 생명력이 석양과 함께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카방고 삼각주로 향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강물 위에 여러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보츠와나 전통 나무배인 모코로이입니다. 뱃사공이자 투어 가이드인 부드로 씨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탑승 완료. 이어 저를 실은 모코로가 조심스레 오카방고 삼각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0: Good morning.
5: Good morning.
0: Good
5: luck.
0: Good morning. Very good. Wonderful. Nice. Have a good day.
6: You too. Enjoy.
0: Thank you. 여기 델타 삼각주 지역에서 캠핑하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들 표정이 밝네요.
2: 여행객들이 떠난 조용한 물길은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데요.

0: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수채화 같은 아침 풍경이 제 마음에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1: 지금 아침이라 새소리도 되게 좋고 아주 고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0: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버리고 자연에서 맞는 여유로운 시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그렇게 한참을 잔잔한 물길 위의 풍경을 즐겼는데요. 그런데 그때
1: What is sound?
2: What is sound? So that sound is a hippo.
0: 아침 정취를 느끼느라 하마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여기가 야생의 오카방고라는 걸요. 하마에 이어 코끼리까지 등장. 그동안 여행 중 도로에서 많이 봐서인지 이젠 좀 친숙해졌는데요. 이 녀석들 밥 먹느라 바쁩니다. 이제 모코로는 수로를 따라 한 섬에 닿습니다. 여기서부턴 도보 사파리입니다.
1: 드디어 우리가 좀 걸어서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섬에 도착했습니다. 개미집인데.
3: 네?
1: 개미집에 나무가 자랐나?
3: 어디 있어요?
1: 이게 여러분 개미집으로 보이는데
0: 아니 사람보다 훨씬 네. 조그만 개미들이 어떻게 이 큰 집을 지었을까요?
1: So, this is the is ant house.
4: Yes, it's a termite mound.
1: Termite mound.
4: Yeah, so there is a termite inside. This one is more hard than that one.
1: Okay,
4: so that's why we use it to make our houses.
1: Your house.
4: Yeah.
0: 보면 볼수록 놀라운 개미의 능력,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보 사파리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투어.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이런 섬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이 드러난답니다.
4: So when the water comes, it's in that big flooded here, as you see.
1: 긴 가뭄이 와서 되게 수심이 낮은 상태예요.
4: So this water is from Angola, coming across the Namibian border through Okavango Delta.
0: 원래 우기 때는 앙골라 구원에서 흘러온 빗물로 오카방고강이 범람해 이곳 삼각주의 평야와 늪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렇게 야생동물의 안식처인 초목이 무성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오카방고 삼각주는 풍요로운 야생의 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야생동물의 천국 같은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선 야생동물 찾기가 많이 힘들어졌답니다. 겨우 야생동물 흔적을 찾았는데요. 거리낌 없이 코끼리 배설물을 만지는 부드로씨. 사실 코끼리 배설물은 이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4: We just use it to chase the mosquito. Yeah, we just put the coal on top and then that smoke they end up chasing the mosquito. And also the bushmen they use this especially when it is fresh. They just bath with this one so that they can't smell like a human being. Yeah. They hide the smell.
1: Yes.
4: Yeah. So that they can get closer to the animals.
1: Oh, nice.
4: Yeah.
0: 이곳에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 발걸음을 옮겼는데 생명이 사라진 메마른 오카방고 삼각주의 풍경이 참 낯설게 다가옵니다.
4: 지브라. This one was killed by lion. Yeah. And then after that, the hyenas, they end up eating the bones.
1: Ah, okay. Yeah. 이게 아주 긴 시간 건조가 돼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남았네요. The zebra.
4: Zebra.
0: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오카방고 삼각주. 눈으로 직접 보니 지구의 기후 위기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실망감과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가이드 부드로 씨와

0: 간단한 점심을 먹습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원주민 바예이족이라는 부드로 씨. 이 일을 한 지는 5년째 되는데 원래 집안 대대로 오코로 뱃사공을 했답니다. 얼마 전엔 인근의 물가로 이사를 했다는데요.
1: 뭐 오랜만에 소풍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시락 먹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재밌어요.
0: 메마른 오카방고 삼각주. 여기서 먹는 도시락, 참 색다른 경험입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물길은 야생동물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터기도 하죠. 이번엔 가이드가 아닌 친구로 자신의 마을을 안내하는 부드로 씨. 그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오카방고 삼각주의 뱃사공들, 바예이족 마을입니다. 지금은 사파리 투어배로 많이 쓰이는 모코로가 원래 바예이족이 사용하던 배였답니다. 이들은 예로부터 모코로로 고기를 잡고 물건을 실어 날랐죠. 그런데 친구 집 첫 방문에 그냥 갈 순 없죠.
2: 이 마을의 슈퍼마켓. So this is a supermarket.
3: Supermarket.
2: We're going down there.
0: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엔 우리 옛 구멍가게보다도 더 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집들이 선물로 부드로 씨가 좋아한다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갑니다. 마을 곳곳에 임시거처 같은 천막들이 눈에 띕니다. 사실 이곳은 최근에 생긴 마을이랍니다. 오랜 가뭄으로 원래 살던 마을에 물이 말라 모코로 관광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죠. 그래서 다들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2: Our village up to here.
4: Is it your house?
2: Yes, it's my house.
4: Do you live here?
2: Yeah, I just live here. We just moved from our village up to here just because in our village there. Uh-huh. It's completely dry.
4: No water.
2: Just no water. It's completely dry.
4: Okay.
0: 여기에 자리 잡은 지는 3개월이 돼 가는데요. 재료가 없어 집은 천천히 짓고 있다네요. 그때그때 건축 자재를 구하면 조금씩 만들어 간답니다. 오늘은 근처에서 철사를 얻어 와서 집의 뼈대를 좀 더 촘촘히 세울 예정인데요.
4: 이런 것도 재활용. 재활용에 재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참 열악해요. 이 나무들은 주변에서 다 주워오고 꺾고 오고 한 것들이라.
0: 여기서 또 발휘하게 되네요. 캠핑카를 직접 제작한 제 솜씨를요. 제가 또 뭐 하나 하면 꼼꼼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철사가 더 없어서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부드로 씨네 집. 이제 집 뼈대를 완성하면 여기처럼 진흙을 발라 벽을 완성한답니다.
4: 아, 이 집들이 이제 그 개미집의 흙을 뜯어다가 만든 집들입니다.
0: 개미집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재활용의 지혜가 담긴 집입니다. 개미집서부터 철사, 나무 등 주위의 물건들을 참 알뜰하게도 사용했네요.
2: So what I want to do, I just save and buy my own mokoro and also buy some cows so that I can do farming like other guys.
4: Okay.
2: So during my spare time, I just will take care for my cattle.
4: Oh, okay.
2: Yes.
4: You do try hard.
2: Yes.
4: Nice.
5: Thank you.
6: Welcome.
0: 부드로 씨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랄게요.

오카방고 삼각줄을 떠나 다시 마운으로 향하는 길. 마을도 없는 허허벌판을 달리고 또 달리니 배도 고프고 피곤도 몰려옵니다. 쉴 곳을 찾던 중 마땅한

0: 곳을 찾았습니다.
1: 저 뒤에 소나무가 나온 것 같아요. 도로 주행하다가 뭐 점심도 먹을 겸 또 이제 주행 2시간 하고 또 실시간이 돼가지고
0: 나무근을 잘 찾았죠? 자리 잡자마자 점심 식당 오픈. 메뉴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1: 마침 작은 컵라면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뜨거운 물만 준비해서 컵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0: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할 때 꼭 챙기는 게 라면과 고추장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캠핑카 여행이라면 컵라면은 필수입니다. 어디서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1: 이 아프리카 음식도 생각보다 또 쌀도 많이 먹고 우리 입에 맞아가지고 막 맛있다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저는 다 먹을 만하더라고요. 아프리카식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0: 역시 컵라면은 야외에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음식은 그저 거들 뿐인데요. 특히 아프리카 대자연과 함께라면 그게 바로 인생라면. 캠핑카 여행의 낭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낭만 가득 채운 식사 후 거친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운의 코끼리 보육원입니다. 보츠와나에 있는 유일한 코끼리 보호소죠.
2: Hello.
3: Hello.
2: Hey, how are you?
3: Yeah, so I'm safe. Yeah. So here is an elephant orphanage center. Mm-hmm. Mm-hmm. So we take orphanage elephants mm-hmm. 3 years and below.
2: Oh, 3 years yeah. below. That's like small.
3: Small.
2: Okay. So they come.
0: 여기서 코끼리들이 5살이 돼 독립의 조짐이 보이면 사육사 손을 떠나게 된답니다.
2: Why? Because they are scary for the human?
3: No, because after that 5 years we are going to release them to the wild again.
2: Ah, okay.
3: So
0: 이곳엔 사육사들이 돌보는 20여 마리의 새끼 코끼리들이 있는데요. Okay,
3: So
0: 어떤 동물이건 새끼는 다 예쁘다란 말이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3: So here we have a boy.
2: Boy.
3: His name is Sala.
2: Sala.
3: Sala. So Sala means a friend.
2: Friend.
3: Yeah. Her mother was shot on the front leg.
2: Uh-huh.
3: So he was charging at people. So the wildlife department decided to take the mother down and gave us Sala.
2: Oh, so yeah. Mother dead.
3: Yeah. That's how we got to get Sala.
0: 최근 이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물과 먹이를 찾아 농가까지 침범하는 코끼리와 사람 간의 갈등도 심해졌답니다. 또 상아를 노리는 불법 사냥꾼에게 부모를 잃은 새끼 코끼리들이 많은데요.
2: 제일 어린 친구, 8개월.
0: 이들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에서 구조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영양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3: I need to be feeding. So we have two ways of feeding them.
2: Yes.
3: We have the trunk feeding and the mouth feeding.
2: Uh-huh.
3: So with the trunk feeding, you just ask the elephant to take it and they will just take from your hand.
2: Uh-huh.
3: And with the mouth feeding, you ask the elephant to trunk up, then you come and just.
2: Wow. Yeah.
0: 배운 대로 사과를 줍니다. 동요처럼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 코로 참 잘 받아 먹습니다. 코로 서로 장난도 잘 치는데요.
3: So they'll be here up until the 5 years.
2: 5 years.
3: So once the 5 years,
2: yes.
3: We take them to the other plot.
2: Other plot.
3: The soft
2: mm-hmm.
3: release.
2: Yes.
3: And they'll be there for another 5 years.
2: Another 5 years.
3: So the total is how much? 10 years.
0: 새끼 코끼리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자그마치 1.2리터의 우유를 한 번에 먹는답니다.
1: 여기 괜찮은데요?
0: 굉장히 배고팠나 봅니다. 그런데 먹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어미젖을 먹을 나이에 사람이 주는 우유를 먹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부른 것 같이 뿌듯합니다. 이곳에서 새끼 코끼리들은 5년 동안 사육사들의 24시간 돌봄 속에서 지낸답니다.
1: 5년, 10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또 번식을 하고 더 많은 코끼리들이 또 생존하고 잘 이 생태계의 노가드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0: 인간과 코끼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카방고 삼각주, 그곳에 생명력 넘쳤던 야생이 그립습니다. 다시 여정은 보츠와나 북동구에 있는 작은 마을 그웨타로 향합니다. 그웨타는 보츠와나에서 바오밤 나무의 수도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을에는 무려 4,000년이 넘는 바오밤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근처에 도착하니 멀리서도 알 것 같습니다. 차들이 줄 선 거 보이시죠? 입구는 벌써 여행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1: 그 유명한 바오밤 나무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 장소 입구를 찾았는데 저 말고 좀 다른 그 여행자들, 다른 차량들도 많이 보이네요.
0: 이곳은 칼라하리 사막에 자리한 큰 규모의 로지입니다. 그 한가운데 웅장한 자태로 서 있는 바오밤 나무가 눈길을 끄는데요. 막상 다가가니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1: 나무가 얼마나 큰지 옆에 한번 서볼게요. 여기 보면 높이도 몇십 미터 되는 것 같고 넓이도 엄청 넓은 것 같아요.
0: 도저히 제 두 팔 안에 안기지 않네요. 약 4,000년 된 나무라 하니 그 세월도 그 크기도 가늠이 안 됩니다.
1: 저기도 바오밤 나무, 여기도 바오밤 나무. 하나, 둘, 셋. 여기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 다섯 그루예요. 바울이 정말 많네.
0: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 살았던 바오밤 나무가 이곳에 내려온 걸까요? 어린 왕자의 별에서 오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고조선 때부터 지금껏 살고 있는 나무라 생각하면 신비로운 나무임은 틀림이 없죠.
1: 진짜 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진짜 커요. 네. 진짜. 와. 아니 그냥 뭐 약간 그전에 좀 전에 봤던 바오밤 나무들보다 이 한 세네 개가 붙어 있는 사이즈예요. 말도 안 되게 큰데요. 거의 5층짜리 아파트 높이입니다. 대단한데?
0: 바오밤 나무 아래에서 저는 동심으로 돌아갔는데요.
1: 대단하다. 대자연의 신비란 정말. 봐도 끝이 없네요. 이거 봐도 신기한 것 같아. 바오밤 트리에 있는 우리 깔린 이 해먹이 또 이제 잘 올라타야지. 균형 잡고 오케이. 여기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바라보면 바오밤 나무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딱 수직으로 보이네요.
0: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품은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찬란한 유산, 야생의 오카방고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0: 你好，我是来自韩国的游客。韩国人，
1: 第一次见韩国人。
2: 哎呦，이제부터엄청난계단을오르게될텐데요2000몇백개의계단이있다고합니다
3: 경사가어마어마합니다
0: 너무너무아름답습니다
4: What is this? Hey,
3: 엄마아니전화를안받으셔엄마
5: 어느날어머니가뇌경색으로쓰러지셨습니다긴간병의시작이었습니다
6: 디스크파열입니다
5: 아버지의디스크수술로인한입원과아내의갑작스런손목골절사고때도누군가의간병이필요했습니다그런데이것은시작에불과했습니다뇌경색증이악화된어머니는요양병원으로아버지는고관절염에전립선암수술까지집보다병원에계신날이늘어났고간병은계속되었습니다하지만나는잘이겨내고있습니다평소처럼회사를다니고있고사랑하는가족과소중한추억을쌓고꾸준히저축도하고있습니다간병미리대비한덕분에잘이겨내고있습니다
7: 간병의부담이시작되기전에지금대비하세요라이나생명사로잡는간편건강보험종합병원이나일반의원은물론큰수술후긴시간간병이필요한요양병원입원시에도간병인비용을보장해드립니다나이들면피하기힘든백내장디스크스텐트수술등다양한질병수술비를수술받을때마다보장해드리고수술후종합병원에입원하시면첫날부터입원비도지급해드립니다게다가지병이있거나큰병을알았어도간편심사통과시가입가능하고중간에보장을몇번을받아도보험료인상없이100세까지보장해드립니다가입나이도최대79세까지가족간병필요할땐이미늦습니다내일말고오늘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가입후1년이내 50% 보장되며보험계약체결전상품설명서및약관을확인바랍니다
10: 우리엄마는집이없다아빠처럼회사원도아닌데맨날집이없다엄마를오래오래못봐서엄마얼굴도까먹어버렸다열번만자면돌아온다했는데엄마는거짓말쟁이다엄마보고싶은데오늘내꿈에놀라워줄거지
7: 사랑하는자녀의그자녀들까지도가족모두에게부담이되는간병늦기전에대비하세요라이나생명새로담는간편건강보험요양병원일반의원등병원상관없이입원시간병인비용을보장해드립니다나이들면겪게되는다양한질병수술비도수술할때마다지급지병이있거나수술이력이있어도간편심사통과시가입가능사랑하는우리자녀들을위해지금전화주세요
8: 1566-8202
7: 상담예약도간편해졌습니다 QR 코드를한번찍어보세요
10: 우리아빠는집에없다자꾸자꾸계속계속사라진다집만챙겨서나가고잠만자다가나가고많이바쁘신걸까그래도내일학교에는꼭왔으면좋겠다아빠와줄거지
7: 소중한자녀의그자녀들까지도가족모두에게부담이되는간병가족을위해대비하세요요양병원포함하여병원상관없이입원하시면간병인비용을보장해드립니다백내장디스크등크고작은질병수술비를수술할때마다지급게다가중간에보험료인상없이100세까지보장최대79세까지가입가능눈에넣어도아프지않을손자손녀를위해지금전화주세요
8: 1566-8202
9: 공통특약으로가입후1년이내 50% 보장되며보험계약체결전상품설명서및약관을확인바랍니다
11: 지금전화상담만받아도식탁에품격을더하는
1: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 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 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1: 이어서 EBS 뉴스 시기가 방송됩니다.
1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입니다. 강원 교육감 선거는 현직 신경호 후보의 수성이냐, 새 후보의 세대 교체냐를 두고 뜨거운 4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학력 향상과 교권 보호 같은 현안을 놓고 후보들의 해법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지난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강원도 고3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 1.9%. 전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입니다. 현직 신경호 교육감은 진로 상담부터 맞춤형 학업 성취도 분석까지 아우르는 강원도형 AI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 아이로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 자기의 학습력을 위한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진로, 학과 선택 또는 다양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이 갈 수 있는 아이로, 강원 아이로라고 하는

0: 과정 편성권과 수업권을 과감하게 이양해 교사의 자율성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경호 후보는 변호사와 상담사 등이 즉각 개입하는 원스톱 교권 기동대를 신설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공언하는 후보들의 도전도 거셉니다. 장학사와 교장 출신의 최강익 후보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적정 규모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이른바 한계 학교가 49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얼핏 좋은 학교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진로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 전국 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인 박현숙 후보는 춘천 중심의 교육행정을 영서와 영동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분권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2: 분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출장소가 아니라 영서, 그다음에 영동, 그리고 춘천 이렇게 해서 세 곳으로 나누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체계를 좀 행정체계를 바꾸고 싶습니다.
0: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촌 유학을 놓고도 신경호 후보는 사업 확대를 주장한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내실화를 위한 재원 재투자를 각각 주장하며 선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네, 이어서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교육의원 제도가 이번 선거부터 폐지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무게감이 한층 커졌는데요. 기초학력과 IB 교육 등 정책 대결로 시작된 선거가 막판 고발과 수사 의뢰로 이어지며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진보 성향의 고이숙, 송문석 후보는 물론 보수 성향의 현역 교육감인 김광수 후보까지 제주에선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세 후보 모두 AI를 활용한 기초학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고이숙 후보는 AI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의 학업 수준은 물론 심리 정서 상태까지 살피겠다는 구상입니다.
5: AI 교육센터를 건립해서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잘 배워서 기초가 튼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현직 김광수 후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두 차례 AI 기반 학습 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학생에겐 1:1 맞춤형 코칭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6: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이왕이면 다 통과시켜서 올라갔으면 고등학교로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제죠.
4: 송문석 후보 역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별 진로성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아이의 변화를 누적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기초학력의 문제를 우선 AI를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맞춤형 보충학습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AI 튜터도 결합시켜주고
4: 학생 지원 방안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고이숙 후보는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을 위한 안심택시 도입을 내세웠고 김광수 후보는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5: 제주도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이라든가 버스 노선이 가지 않는 지역의 학생들의 등하교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이고 또 불안입니다.
6: 초등학교 3, 4, 5, 6학년 동지역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무상 방과 후 교육 활동을 끌어갈 것인가. 물론 예산이 쉽지가 않아요. 구역구역 만들어 놔야죠. 뭐.
4: 송문석 후보는 진로 탐색부터 진학 취업까지 지원하는 제주형 진로 원스톱 시스템을 공약했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IB 교육에 대해선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고이숙 후보는 표선고 입학 경쟁 해소를 위해 서부권에 IB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한국형 IB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고등학교 확대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송문석 후보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IB 교육을 확대해 제주만의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7: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한 다음에 이 역량이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갈 때 중학교에 전면 실시

0: 할 것이고요.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입시 경쟁의 트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1: 선거 막판은 후보들 사이 고발전도 이어졌습니다. 고 후보 측은 김 후보를 학교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김 후보 측은 고 후보의 아토피 예방 사업 관련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이어질지, 고발전이 선거의 변수로 떠오를지 막판 표심이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EBS가 창사 특집으로 과학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 최후의 인류를 선보입니다. 최후의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를 마주한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밀폐된 생태계 안에서 과학이 생존 기술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 유승호와 코미디언 이은지, 아티스트 비비, 뇌과학자 장동선 등 7인이 출연해 예측 불가능한 극한의 환경 속 생존 실험에 도전합니다. 촬영은 실제 폐쇄 생태계 실험이 이루어졌던 미국 애리조나의 바이오스피어2에서 진행됐고, 오는 6월 4일부터 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어서 귀하신 몸이 방송됩니다.

0: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더 대표팀 팀 닥터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1: 그렇죠.
0: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QMS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오메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오메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1: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7: 그 검사 다 하면
8: 얼마나 좋게.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9: 안 깨도 되네.
8: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0: 날씬해지고 싶은 돼지? 전성기 때 몸무게가 62, 3kg였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부터 살이 쭉쭉 찌더라고요. 쭉쭉 진짜 막 하루가 다르게 쭉쭉 찌더라고요.

0: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대사증후군이라고 그 당뇨 직전, 혈압도 고혈압 직전 다 위태위태 하거든요, 지금. 이제 내가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안 빼면 큰일 나겠다.
1: 왜냐면 이렇게 쪄도 건강만 하면 괜찮은데. 먼저 죽을까.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정도로 다 잘해요. 일도 잘하고, 막 깔끔하고, 정도 많고, 와이프한테 너무 잘하고. 근데 이 살, 이거 한 개만 못해. 이 비만의 원인을 좀 찾고 싶어. 알고 싶어.
2: 20년 넘게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있는 조문영입니다. 예. 운동, 식이요법, 그다음에 원푸드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효과가 이제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마지막 심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3: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약 4명이 비만. 많은 이들이 평생에 걸쳐 살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번엔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귀하신 몸을 찾은 두 사람. 그들을 위해 내분비내과의 차세대 명의 우창윤 교수가 나섰습니다. 재질부터 다시 태어나는 초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
2: 살이 확 찌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닌데, 난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0: 누가 여기 살이 쪘어, 살 좀 빼 이러면 이제는 막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누가 몰라? 알아. 빼려고 해. 안 빠지면 어쩌라고.
4: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0: 주저 먹었어요, 진짜.
4: 체질이라는 거는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먹지만 살은 더 빠지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0: 안 돼가지고 진짜 벽도 붙잡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2: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좀 몸이 정화가 된다고 할까요?
0: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포기하라고 할 거예요.
5: 지금 아직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굉장히 축하드려요.
3: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고요?

0: 꿈이 오늘 현실이 됩니다.
1: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살찌는 체질 바꾸기잖아요. 어때요? 내가 좀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 저는 확실히 제가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1: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2: 안 먹어도 찌더라고요.
1: 안 먹어도 살이 찐다?
2: 네.
3: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먹어도 찌고 또 살이 빠졌다가 또 다시 찌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예.
1: 안 먹는다. 안 먹어도 난 살이 찌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아침 7시 영성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탄산음료.
2: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아니면 탄산 좀 주로 갈증이 나니까 먹고요.
0: 음료를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켜고 나니 출출함이 몰려오는데요. 음료와 양갱으로 아침 식사를 때웠으니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겠죠. 그의 일터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2: 네, 여기가 제 업무 보는 방입니다.
0: 재택근무를 하는 영성님은 하루 종일 이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사도 거르고 내리 커피만 마십니다.
2: 좀 바쁠 때는 좀 못 먹고 한 끼를 한 번에 그냥 다 챙겨 먹고.
3: 아유, 추워.
0: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식사다운 식사를 한 끼 챙겨 드신다는데요.
2: 안녕하세요. 두 명.
0: 소중한 첫 끼를 위해 엄선한 식당은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일주일에 네 번 이상은 찾는 단골 식당입니다. 급하다 급해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와, 카레가 거의 한강이네요.

0: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식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의 첫 끼 본격적으로 먹어봐야겠죠.
1: 밥도 많은데 좀 단맛이 너무 많아.
2: 철판 먹어. 최악이야.
0: 아하, 야무지게 골라내셨네요.
2: 다 먹어?
0: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설마 주무시는 건 아니죠? 아, 설마.
1: 배부르니까 수건증이 와가지고.
2: 원래는 코까지 굴고 자는데.
1: 아, 코를 구워.
0: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소파에 눕는데요.
3: 그러다 잔다 체조 좀 하고 자지. 응?
0: 대답하기 무섭게 금세 골아 떨어집니다. 저녁 내에 온몸을 덮치는 피로와 싸워보지만 무너지고 말죠. 영선님의 하루가 이렇게 점으로 갑니다.
4: 어떠셨어요? 보니까
1: 창피합니다. 그냥 저의 네. 그냥 평소 습관이 이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민망하고 창피하네요.
4: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정도씩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1: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냥 하루 굶고 한 끼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살 빠진다라는 제목을 본 거예요. 제목에는 분명히 이제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 하세요 그러길래 그건 줄 알았죠. 잘못된 지식이었죠.
4: 근데 이제 그 계속 얼마나 지금 오래 하신 거예요?
1: 계속했어요.
2: 1년
1: 정도.
2: 1년 정도.
1: 네, 계속했어요.
4: 간헐적 폭식하셨던 거군요. 식단 쪽에 대해서는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음식의 어떤 질이나 양이나 먹는 시간까지도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고 고밀도 칼로리의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요. 특히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루하거나 심심할 때 이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 풀려는 잘못된 보상체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0: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활 습관도 문제인데요.
4: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걸으시고 활동량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만의 요인이 되고 몸의 체질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항상 피곤하진 않으세요?
1: 항상 피곤하죠.
4: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0: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골격근량은 평균인데 반해 체지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4: 복부비만 위주로 지금 체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장지방 수치도 높으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어떤 고지혈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중성지방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혈압도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굉장히 위태한 상태예요. 지금까지 영성님이 지내왔던 어떤 삶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예측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게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좀 심하게 더 나아가면은 정말 기저귀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집에서 지내지 못하게 되는 그 기간들이 점점 우리나라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어요, 진짜.
0: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 은영님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나 못 갔대.
0: 요즘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참, 여기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다죠. 매일 이른 아침 사각사각 칼질을 하는 이가 있으니
5: 일어나서 이제 먹기 좋게, 갈아먹기 좋게 미리 쓸어놔주는 거지. 잠결에 칼질하면 또 위험하고.
0: 아유, 사랑꾼 남편이 준비해주는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네요.
6: 까주스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양배추, 그냥 캐롯, 캐비지, 애플 이렇게 섞어서 죽처럼 먹어요. 해독작용을 잘해준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몸이 순환이 안 되면 이제 살이 많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7: 아, 어디서 이거 보신, 정보를 보신 거예요?
6: 네, 유튜브에서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건강식으로 먹어서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예.
0: 다이어트를 위해 또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6: 요즘에는 오트밀하고 현미 넣어서 밥을, 냉동밥이 아니라 냉장고 밥을 만들어요. 예. 그게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흡수가 안 되게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제 복부 비만이다 보니까 이제 양파가 그 똥배 좋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0: 하루에 세 포씩 꼬박꼬박 마십니다. 오, 운동도 하신다고요?
6: 못해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은 꼭 탈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임산부 D라인처럼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쪄가지고 도대체 왜 그럴까?
5: 다이어트는 관심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4: 남편분이 야채랑 이런 것들을 되게 정성스럽게 딱 해주셨어요.
6: 네.
4: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0: 그 남편분의 정성을 그냥 말 그대로 갈아버리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1: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먹는 건데요?
0: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1: 그냥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12시까지는 좀 속을 비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독소가 이제 해독되는 그 기간이 12시까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근데 우리가 어떤 건강 서적이나 건강 프로에서 얻게 되는 정보들은 굉장히 파편적이거든요. 그 솔루션만 가져다가 나한테 끼워 맞춰버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2: 생으로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공복에 과일을 갈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기 쉬운데요. 또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허기를 느끼고 당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영님은 오후 시간이 되면 달콤한 간식에 저절로 손이 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1: 하나 까고 또 까고 또 먹고, 그러니까 무의식결에 계속 넣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입에다가 계속 확 땡길 때가 있어요. 진짜 이제 내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네. 굉장히
2: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은영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고요. 일과를 마친 후 늦은 시각에 저녁을 먹습니다. 한번 꽂히면 주구장창 그 음식을 찾는데 요즘은 마라탕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요.
3: 마라탕이나 그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라면이랑 그런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살찐 게 아닐까.
1: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철저히 식단을 지켜서 했는데, 이제 막단 것도 먹고, 이제 국수도 먹고, 떡정류도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먹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생활이 조금 더좀 풀어졌다라고 느끼시는
1: 네.
0: 거군요.
2: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BMI 30 이상 고도 비만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존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약을 드시며 관리하는 중인데요.
0: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대사 질환들, 당뇨병과 어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내장 지방과 관련이 있거든요.
2: 체지방이 매우 많고 내장지방 수치도 높은 상태.
0: 내장지방을 이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하시는 식사 습관들이 좋진 않으세요.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들. 아무래도 일도 집에서 하시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오늘의 주제는 살찌는 체질이죠. 나는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찌는 것 같고, 다이어트 노력을 해도 살이 좀덜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 살이 잘 찌는 체질, 과연 바꿀 수 있는 걸까요?
0: 체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고유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변하거든요.
2: 물론 유전자에 따라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과 근육이 소비하는 효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과 생활 습관, 환경에 따라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벌과 여왕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애벌레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여왕벌과 일벌로 각각 다르게 성장하죠.
0: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비만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고요. 마르고 건강하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더 발현하게 하는 삶, 그리고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체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2: 살안 찌는 건강한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살이 안

0: 찌는 체질로 가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살이 찌게 하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가 끊어보는 겁니다.
1: 단순히 칼로리가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류, 초가공식품, 나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허기를 느끼게 하고 지방을 더 많이 저장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을 상당 부분 결정한 거죠.
0: 이제 음식물을 대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장내 미생물 총이라는 거예요.
1: 장내 미생물 총은 말 그대로 위장 내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을 뜻합니다. 수조개에 달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경쟁하며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장내 생태계의 균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장내 미생물총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음식에 대한 선호도와 기분을 조정하고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0: 우리가 비만해지고 혹은 살이 빠지고 하는 어떤 이런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무균지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의 그 대변을 이제 무균주에게 이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몸의 어떤 체질의 변화를 줘서 좀 비만하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구나라는 게 알려졌고요.
1: 아하, 살찌는 체질을 바꾸려면 장내 미생물총을 관리해야겠네요.
0: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장내 미생물총을 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요구르트 많이 먹고,
3: 불상귀,
2: 치즈 많이 먹고.
0: 틀렸어요.
2: 야채.
0: 뭐 약간 거기서도 비슷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의 관리는 생각보다 쉬워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만드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식이섬유거든요.
1: 역시 장하면 또 식이섬유죠.
0: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먹어볼까요? 당근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네. 생 당근 최근에 씹어 드신 적 있어요?
2: 안 먹었어요.
0: 그쵸.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영성님은 아예 식이섬유 자체를 안 드시고요. 운영님은 이걸 다 갈아서 먹었어요.
4: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많아지는 미생물들이 이제 그 날씬한 미생물 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식이섬유를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나오는 어떤 단세지방산과 같은 물질들이 열 발생이나 대사의 정도 그리고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그 개체를 마르게 하거나 혹은 비만하게 한다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깜짝 OX 퀴즈.
4: 네, 이거는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식품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먹는 어떤 유산균들이 실제 우리 장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미지수입니다.
1: 장에서는 특정 균주가 아니라 여러 유익균들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뤄 유익한 효과를 내는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균주와 균형이 다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저마다의 생태계를 가꾸는 게 더 좋습니다.
0: 뭐 드시는 게 있다면은 뭐 그냥 드시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자기 장내 미생물총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풍부한 식이섬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 생활.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총을 본인에게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건강한 식품이 약이 아니라 그런 식품들을 먹어주는 게 약입니다. 정말 값진 약이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와요.
1: 연구에 따르면 식품을 통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단기간에 장내 미생물총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도 장내 미생물총 가꿔보자고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2주간 식단 코칭을 맡게 된 이동은 영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진짜 독한 맘 먹고 왔거든요. 독하게 빼보겠습니다.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할게요.
5: 제가 사례자분들을 봤을 때는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실패를 많이 하셨는데 굶지 않고 이제 포만감을 충분히 주면서 마음껏 드시면서 이제 다이어트 하실 수

0: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1: 식단 솔루션의 원칙은요?
0: 식사는 하루에 3번 5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은데 식사를 아무래도 한꺼번에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체중 감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끼니당 칼로리를 제한할 거고요. 대신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매 끼니 채소를 양껏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먹는 쌀, 먹는 밥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렌틸콩, 귀리, 현미, 백미 이거의 비율을 한 2:2:2:4 거기에 아가씨 같은 것도 한 움큼 10g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면은 그냥 이것만으로 단백질 함량이 한 16g 정도 되고 안에 식이섬유 한 10g 가까이 되거든요.
1: 식이섬유 가득,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까지 균형 있게 챙겨 드세요.
0: 건강식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다이어트 건강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1: 그 편견 싹 달아날 거예요.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가꿔줄 고식이섬유 저칼로리 다이어트 요리를 공개합니다.
0: 팽이버섯 파스타부터 만들어 볼게요.
1: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0: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서 쪽쪽 찢어주시면 돼요.
1: 양배추보다도 식이섬유가 많은 팽이버섯을 활용해 요리를 해볼 건데요.
3: 선생님, 오늘 파스타라고 하셨는데 파스타 면이 안 보이는데.
0: 아, 면 대신에 팽이버섯을 스파게티처럼 사용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스파게티 면은 100g당 36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팽이버섯은 100g당 21칼로리뿐이 안 돼요. 돌돌 말리는 성질도 비슷하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식으로 칼로리도 적기 때문에 면 대신 팽이버섯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 네.
1: 먼저 기름에 마늘을 볶아서 향을 내고요. 다음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렌틸콩. 오늘 소스에서 고소한 맛을 담당할 거예요. 토마토를 썰어 넣고 다른 재료도 함께 볶아주세요.
0: 이렇게 팽이버섯을 넣어주세요.
3: 어떻게 진짜 면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서 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4: 면이다, 면이다 해요.
1: 날씬한 체질,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을 위한 팽이버섯 파스타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시식해볼까요?
3: 진짜 맛있네요.
0: 잘 말리죠?
3: 네.
1: 어때요?
3: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로 면을 안 넣고 해먹을 만한.
1: 자, 은영님도 우아하게 한 입.
4: 저도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고 소스도 되게 뭐랄까 강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0: 맛있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네.
4: 엄마가 많이 해줄게.
5: 제가 해야죠.
4: 엄마가 해준다니까. 아니, 내가 할게.
3: 당장 집에 가서 팽이버섯 한 박스 지내시죠.
5: 알겠어. 오케이.
1: 장내 미생물총이 좋아할 두 번째 요리는 콩 샐러드입니다. 콩을 삶고 뿌리 채소를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0: 이게 자르실 때 네,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요. 그럼 이게 뮤신이라는 물질인데 식이섬유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있어요. 네, 해조류의 다시마의 겉에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다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이게 유익균의 직접적인 먹이가 돼요. 불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고체처럼 질겅질겅한 식이섬유도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장내 환경을 만들어줘요.
1: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위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견과류와 무가당 요거트를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바로 완성!
0: 단백질 식품으로 콩류나 두부류를 이용하시면 좋은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

0: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식이섬유도 같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1: 다이어트 하면 운동이 빠질 수 없죠. 살 찌는 체질 근본부터 바꿔줄 운동 솔루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2: 자, 즐거운 운동 시간 한번 시작해볼게요. 앞으로 오실게요. 나와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이번 운동 솔루션은 세 가지를 꼭 잡고 싶었어요. 너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체지방은 빼고 싶고 그러면 운동량은 늘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상의 가능성이 염려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 균형감각을 만들자. 저강도지만 좀 길게 할 수 있는 유산소량을 늘려서 절대적인 운동량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이에서도 잊지 말자 나의 근육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살찌는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꿔줄 수 있는 제가 3단계 전략적인 운동을 준비해왔거든요. 겨울에 한 운동인데 이게 어떤 운동처럼 보여요?
3: 스케이트.
2: 맞죠? 와, 맞아요. 스케이트. 이게 생각보다 유산소 효과가 저희가 주로 하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만큼이나 효과가 좋거든요. 최대 600칼로리 정도도 소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볍게 이동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몸의 균형감각을 위해서 살짝 점프를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근력과 유산소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케이트로 옆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타이밍 맞춰서 둘. 그래서 넓폭만 너무 넓게 안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3, 2, 1, 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타이밍을 딱 맞춰서 가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번에는 무릎을 위로 살짝 올려줄 거예요. 하나, 둘.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그쵸. 이때 균형을 잡아야 돼. 맞죠? 흔들흔들거리는. 그쵸. 쉽지 않죠? 그래요, 원래. 다시 이동하면서 둘. 그쵸. 무릎을, 그쵸. 그쵸. 우리가 본격적,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쉬시고요. 한번 쉬시고. 아직 저희 본 운동 아직 시작 안 했는데. 3, 2, 1, 고. 점프, 점프. 그쵸. 손을 약간 크게 휘저으면서 내가 진짜 빙상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원, 투, 원, 투. 이때 저희가 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허벅지랑 엉덩이랑 같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놀라운 게 힘듦을 잠깐 못 잊었죠. 정신 없었지, 맞죠?
3: 재밌는데?
2: 근데, 네. 어떻게 자기 되게 잘하셨어요.
3: 좋습니다.
2: 역동량. 우리의 습관과 라이프를 전체를 조금 재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 5회 근력, 유산소, 복합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루에 한번 가볍게 산책 진행하는 거.
4: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꼭 비만하신 분들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자기 인바디예요. 체성분. 근육량이 많다. 그러면은 유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유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냐? 막 가슴이 터져라 한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 타는 게 아니고 체질 변하는 게 아니에요.
5: 유산소 운동은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에 30분으로 시작하여 점점 시간을 늘려 1시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주 5회 실시합니다.
4: 그러면은 굉장히 빠르게 체지방이 빠지고요. 복부 지방 정말 빠르게 빠집니다. 그리고 체질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근육량이 적다 그러시면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5: 하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고요. 스쿼트, 런지, 힙브릿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0: 주목하세요. 중대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이렇게 영성님이 지금 살이 찌신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알죠. 뭐 그 이유는 많이 먹는 것 있고 고칼로리 음식 조성하고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1: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2: 또 있어요?
1: 네.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이걸 소비하냐 이 두 가지만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3: 비만하신 분들이 나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 건강한 체질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1: 먹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은 잘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 상태는 어떤지.
3: 이 모든 육각형들은 다 주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는데 나는 운동만 해야지, 나는 먹을 것만 조절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체가 점점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장내 미생물의 환경도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육각형을 펴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나의 체질을 건강한 상태로 정말 개선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그런 취미나 어떤 취향이 어떤 게 있어요?
4: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되게 먹는 걸로 풀지 않나요?
2: 그런 거로 주로 풀고요. 아니면 이제 뭐 친구를 만나거나 만나서 또 먹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이유는 먹기 위한 거죠, 또. 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죠.
1: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야기 틀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게 당기는 건 맞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0: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달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식품을 찾게 되는데요.
3: 단 거를 먹어서 올라갔던 혈당이 툭 떨어질 때 다시 또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통제를 먹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이 진통제 자체도 혈당을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하면 이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우리 뇌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단 음식 혹은 초강식품들을 먹게 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듭니다.
0: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를 살찌게 하는 음식을 찾게 되고 점점 살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대체제를 찾아 그 고리를 끊어야겠죠.
1: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이에요.
0: 햇빛을 받으며 걷거나 가볍게 뛰어보세요. 취향에 잘 맞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잠깐의 짬을 내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으로 영성님은 수면이 너무 좀 부족했어요.
0: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 뿐더러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보였는데요.
1: 나의 생활을 개선하고 내 몸을 좋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시작이 적절한 수면이 돼야 돼요.
0: 건강한 삶을 위한 밑바탕, 잘 자는 법을 알아봅시다.
1: 첫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셔야 됩니다. 오후 한 3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고 이후부터는 수분 위주로 섭취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게 좋아요.
0: 영성님 부부는 침대를 거실에 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1: 좀 특이했던 게 침대가 거실에 있어요.
2: 그쵸? 네. 네.
1: 굉장히 좀 흔치 않은 건데 언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2: 작년에 어차피 와이프는 거실밖에 생활 안 하니까 같이 자고 먹고 막상 쓰고 다니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1: 일단 그 창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요. 침대는 수면을 하기 위한 장소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침대의 위치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풍선을 사서 불어보세요. 이 풍선을 부는 걸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치 이런 골격근들을 운동하는 것처럼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살이 쪄서 이 눌리는 힘을 조금 더 받칠 수가 있는 거죠.
0: 체질부터 바꾸는 초특급 다이어트 프로젝트 2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배운 대로 식단을 실천하고 끼니마다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요.
2: 안녕하십니까?
0: 하루 한 번 산책 인증. 매일 밤 8시엔 화상 채팅으로 만나 함께 운동을 했죠.

0: 열흘째 되던 날 영성님 댁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2: 요새 잘 지내셨어요?
1: 예, 잘 지냈습니다.
2: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예, 운동하고 있었어요.
2: 교수님, 근데 집이 거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 네, 선생님이 그 침대를 방으로 바꿔서 분리하라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바꿔놨어요. 잠자는 공간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야지만 동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활동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참고 삼아서 다시 읽었습니다.
3: 솔로몬이 왜 네. 잠을 잘 자고 계셨는지.
1: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코도 많이 걸고 잠버릇도 되게 심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대요. 저한테 뭐해 그랬더니 코를 안 건대요. 소리가 아예 안 나.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새근새근 잔대요. 이제는 충면을 취한 느낌? 머리도 맑고 아침에 일어나면
0: 풍선 물기 솔루션 레벨 업. 오, 혹시 왕년의 차력사? 와, 식단도 180도 달라졌죠. 식사 전 사진 찍기도 일상이 되었는데요. 솔루션을 하는 2주 동안
1: 폐기
0: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면 저장 호르몬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살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는 거죠.
1: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서서 양말을 못 신었어요. 제가 지금 서서 양말을 신었어요. 발에도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제 뱃살이 한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몸이 변할 수 있는가 하나에 대해서 더 기대되고 설렌다는 거? 그냥 그런 거.
0: 눈 깜짝할 새 2주가 흘렀습니다.
1: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훈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잘 지냈습니다.
4: 잘 지냈어요? 몸이 좀 가벼워.
1: 네,
4: 지신 것 같네요, 진짜로. 네. 약간 턱도 좀 나오시는 것 같고요.
1: 약간이 아니, 많이.
4: 그러게요.
1: 비어요.
0: 와, 진짜 턱살이 쏙 빠지셨네요.
4: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1: 네.
4: 2주 넘게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앞자리가 바뀌셨네요.
1: 네.
4: 굉장히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와, 놀라운 결과인데요. 2주 만에 무려 체중 약 8kg 감량.
4: 근데 정말 잘하신 거는 체지방량이 41.7에서 36.3으로 뭐 한 6kg 가까이 체지방에서 주로 체중이 감소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수면 잘 취하신 것도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네.
0: 매우 높았던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고요. 혈압도 정상입니다.
4: 영성님이 이렇게 2주 살 빼신 거 너무 잘하신 거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기를 바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딱 보셔도 근육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도파민적인 사람이잖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분명히 사냥하러 다녀셨을 거예요. 그래서 먹이 이제 구해오고 지금 했을 텐데 영성님은 반드시 신체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몸으로 태어나셨다 생각을 해야 돼요.
1: 걸어다니는 워킹 낚시 있잖아요. 워킹 피싱. 구호 낚시 같은 거. 걸어다니잖아요.
4: 네네.
1: 그런 거 하려고 많이 걸잖아요. 그거 해서 잡아먹고.
4: 좋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원신처럼 사실 생각하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
0: 원신? 왠지 어울리는데요. 근영님 결과는 어떨까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주문이 형님. 한 일주일에 한 1kg 정도씩 빠졌어요. 이 정도 속도면은 괜찮으신 편이고 거의 체지방만 2kg 정도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원래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고 이제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중이 남들보다 더 천천히 빠져요. 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못 꺼내쓰게 해요. 그래서 지방이 잘 안 빠져요.
5: 저는 체중이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다른 분은 조금 나보다

0: 비슷하게 하셨는데 더 잘 빠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러지?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1: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 고지혈증약 끊으셔도 돼요.
0: 아, 네,
2: 지금 굉장히 낮아지셔가지고 식사 조절을 하는 것만은 사실 약제를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또 체중이 감소되면은 또 거기에서 약제 하나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요.
3: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많이 밝아졌죠, 전에보다.
0: 잘 안 바뀌는 살찌는 체질이 있어도 노력하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두 분 앞에 펼쳐진 꽃길, 건강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5: 살찌는 체질 이제 안녕!
6: 몸이 가려웠었어요. 엄청 그리워가지고 피가 막 나고.
7: 소변 변하는 데는 거품이 좀 있는 거 그게 많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8: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콩팥의 이상을 갖다가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을 만들고 심장마비를 만들거든요. 만성 콩팥병은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9: 소금 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1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2: 디스크 파열입니다.
1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4: 1577-1791.
1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1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0: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자, 어서 오세요. 칼 맛이 있네. 칼 맛이 있어. 야, 친구 잘 치네.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세요.
5: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6: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5: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7: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8: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9: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0: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한국여행 4,000회 특집 두 번째 여정은 수많은 시청자가 사랑한 그곳.
4: 와, 풍경이 너무 멋있어요.
5: 오, 우무꽃이에요. 햇볕이 뜨니까 우무에서 왜냐 꽃이 피어오르고.
6: 잘하죠?
7: 네.
8: 딴딴딴딴딴딴딴.
9: 가을엔 다 풍이겨 오겠어요.
10: 네.
9: 어때요?
3: 풍경도 사람도 넉넉해서 몸도 마음도 쉬어갈 수 있는 산사로 떠납니다.
11: 야, 봄의 산이 진짜 제일 좋은 거.
12: 어머! 어머! 네,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12: 아우,
11: 네.
12: 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11: 아이고.
3: 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산사의 아름다움을 찾아 전국의 사찰을 유랑하는 무여 스님.
12: 어서 안녕하세요. 네.

0: 고맙습니다.
1: 네, 아이고.
2: 우와, 이렇게 비 맞은 진달래 너무 예쁘지 않아요?
3: 비 맞은 진달래요?
2: 네. 아니, 왜냐면 여기 물기가 막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예, 예쁜 것 같아요. 네.
3: 수님들에도 꽃이 예뻐 보이세요?
2: 네. 사람인데. 아니, 우둔이 있잖아. 예, 스님은 뭐, 사람이 아닌가?
4: 사람 냄새 가득한 무여 스님과 함께하는 산사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2: 근데 제가 항상 금이 언니?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근감이 들어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1: 아이,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만나 뵙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제가 사찰 음식 좋아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스님을 만나면 좋은 사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맛있는 사찰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2: 맞아요. 네. 맞아요. 입만 가지고 가요.
4: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사로 지금 출발합니다. 커다란 학이 춤추는 형세라는 태학산. 그 속에 숨은 보물 같은 사찰이 있습니다.
2: 그래서 여기 절도 굉장히 특별한데 여기 산세가 너무 좋아요.
1: 아...
2: 네.
4: 무여 스님이 마음속 깊이 아껴뒀다는 법왕사. 무려 높이 7m에 이르는 고려시대의 보물, 암벽화 속 부처님이 굽어 살피는 천연동굴 기도도량으로 유명한데요.
2: 여기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니요, 처음이에요.
2: 포대화상이라고 배를 만지면 또 소원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배를 만져서 배가 막 이렇게
1: 이쪽에서 우리가 네. 한번
4: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저도 일단 한번
2: 갈 수 있습니까?
1: 갈 수 있습니다.
2: 아유.
1: 네. 포대화상님.
2: 우리 금희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1: 포대화상님 한국기행이 이번에 4,0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시청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앞으로 4,000회도 너끈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 앞으로도 17년 거뜬하겠죠? 이제 법왕사의 진면목 동굴법당으로 향해봅니다.
2: 진짜 어머. 특이하죠?
1: 네.
2: 근데 여기 좁으니까 조심히 들어오셔야 돼요.
1: 아니, 이렇게 좁은 곳 안에 법당이 있다고요?
5: 저희 어머니도 불자시거든요. 그래서 산사는 종종 가봤는데 동굴 속 법당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1: 낮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2: 네, 겸손하게 네. 들어와서 짠.
1: 어머.
2: 네, 여기 부처님이 우와. 계십니다.
1: 와
2: 이렇게 부처님을 돌에 이렇게 새긴 부처님을 마애불이라고 하거든요.
1: 네네.
2: 돌에서 부처님이 낮추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그러니까 왜 그 미켈란젤로인가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계시던 분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같은 네. 말이군요.
2: 네 그렇네요.
1: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네. 소원을 접하셨을까.
2: 네.
1: 예.
2: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1: 아, 또 있어요?
2: 네, 여기 위쪽에 또 부처님이 네. 계세요.
1: 어머.
2: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어머.
2: 여기는
4: 겸손한 자세로만 오를 수 있는 가파르고 좁은 길. 그 끝에 펼쳐진 경건한 풍경.
1: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하다가도 여기 네. 이렇게 정말 네 발로 올라오는 손이 발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그런 게 다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
2: 네.
1: 예. 네, 그래서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은.
2: 네.
4: 마음을 비우니까 삶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더라고요.

0: 스치는 바람결, 들이마신 공기까지 새롭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1: 어머, 반갑습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스님. 이렇게 좋은 절에 이렇게 계셔요. 네.
2: 저희가 사실 그동안 사찬 소개를 참 많이 했는데 왜 여길 이제야 왔나 싶습니다.
3: 네. 그게 시절 인연이지요.
2: 아, 시절 인연. 예. 감사한 인연입니다.
0: 네. 소중한 인연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셨어요.
3: 이 산 자체가 아주 전기가 맑은 산이라서 자연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0: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죠. 속세 고민은 잠시 내려두고 좋은 풍경 속에서 쉬어가게 하는 것, 그게 자연의 가르침이겠죠. 눈 호강, 마음 호강 잘했으니 이번엔 입 호강하러 떠나온 길.
1: 진짜 우리 선생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네. 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곳. 아. 제가 배고플 때, 나 배고파요. 그러고 오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4: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죠.
0: 밥맛 좋기로 소문 자자한 월명사를 찾았습니다.
1: 스님, 직연 스님.
5: 아유, 어디선가.
1: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스님.
5: 아, 조금 있다가 여기, 저 팬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4: 아니, 저도 화면에서 뵀는데 네. 음식 잘하시는 스님.
5: 저는 목소리가 이쁜 안나운서.
4: 아, 감사합니다. 네. 밥 주세요 하면 밥 주시는 스님이라고 하셨어요.
5: 좋죠.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4: 네.
5: 전 그 말 되게 행복하게 좋아합니다.
4: 네, 스님.
6: 이거라도 받아주소서.
5: 어머.
6: 갑자기?
0: 사찰 음식의 대가이자 찾아오는 이와 맛있는 절밥 한 그릇 나누는 게 수행이요 즐거움이라는 손맛 좋은 직연 스님.
4: 밥 주세요 하면 스님 주실 건가요?
5: 그럼 내가 시즌별로 계속 저기 한국 게임이 나오는 건가? 뭔가 이렇게 나를 봐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도 행복하더라고요.
4: 선생님 연세 드신 것 같아. 그럼 제가 아주 자주 와야 되겠네요. 스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2: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5: 아,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이렇게 도량 아닌 도량 갖고 그냥 풀을 뽑고 좀 있었어요.
2: 정말 이렇게 잘 가꾸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5: 네, 이렇게 반일을 잘 못해요. 아, 실제.
2: 네네.
1: 잘하시게 보여요.
5: 그러니까
1: 거짓말 하지 마시고.
5: 문제점이라니까요.
1: 잘하게 보여요.
5: 그러니까, 중요한 건 풀 알러지가 있어서 풀 못 뽑아.
2: 제가 너무 이해하는 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밥 잘하게 생겼다는데 밥을 못해요, 제가.
5: 잘 드시고.
2: 그렇죠. 잘 먹기만 드시고. 해요. 네.
5: 네, 요리의 기본은 네. 먹을 줄 알아야 할 줄도 아는 거예요.
2: 네, 제가 먹는 건 잘해요, 스님.
5: 그러니까 이 생에 먹고 다음 생에 하면 돼.
2: 아, 네. 그러겠습니다.
0: 그 전에 재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요?
5: 근데 이렇게 또 마침 이렇게 두릅이 잘.
0: 봄 두릅은 금, 가을 두릅은 은이라는 말이 있대요. 귀한 봄 두릅이 가득하죠?
5: 이렇게 따봤어요?
2: 아니요.
1: 한번 따보세요.
2: 네.
5: 따보니까.
2: 네, 제가 가시를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1: 네, 그렇죠. 손 조심하셔야 돼요.
2: 여기를 이렇게.
5: 좋죠?
2: 네네네. 아, 똑딱이네요, 정말.
5: 네. 쉬워요, 따는 건.
1: 예, 느낌이 어때요?
5: 반대로?
2: 예. 이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5: 똑! 예. 그 소리를 들어야.
2: 아.
1: 와, 잘하셨어요.
2: 예, 예.
1: 와.
2: 똑. 이렇게.
5: 네, 됐습니다.
2: 아, 네네. 아, 오늘 잘하셨어요. 제가 밥값은 하겠네요.
5: 이거 갖고?
4: 더 좀 봐야 될까요?
5: 제 밥 비쌉니다.
1: 좀 더 하겠습니다.
0: 그렇죠. 똑똑 꺾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2: 아니 근데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아요.
5: 데치면 더 나는 거.
2: 아, 그렇구나.
5: 네. 센 걸 때보다 데치고 네네. 나면 향이 더 나요.
2: 아, 그럼 얼른 가서 데쳐주세요.
5: 우리 처음 만난 사이.
4: 네네, 맞아요.

0: 바로 배쳐달래. 왜 이렇게 친근한지
1: 모르겠어. 먼 길 찾아온 객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으시던 직연 스님. 보물과도 같은 장맛 보여주시겠답니다.
2: 잘 안 보여주는 건데 귀한 거. 오. 일명 시간장이라고 하잖아요.
0: 시간장?
2: 응. 아.
1: 보물 1호 50년 묵은 간장과 햇볕에 숙성된 진한 고추장. 맛이 진짜 궁금했거든요.
2: 어때요?
3: 근데 매운맛이 아주 뒷부분에 살짝만 나오고 그렇다고 짜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땡겨요. 더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은 맛?
2: 안 돼요. 거의 짜장 수준이에요.
1: 그렇다면 간장 맛은 어떨까요?
2: 조금만.
3: 네.
2: 자.
0: 와, 짜장 같아.
3: 정말 진, 약 같아요.
2: 네, 맞아요. 저희 스님은 머리 아프시다라면 이 간장 물에 타서 드시는 걸 약을 했어요.
3: 어머.
2: 이게 진짜 약이라는 게 맞죠.
3: 어머.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오늘 요리 기대되시죠? 갔다 온 두릅부터 끓는 물에 데칩니다.
3: 오, 확 느껴져요. 그죠?
0: 아, 진짜.
3: 어. 네.
2: 그 뭐랄까 건강해지는 느낌? 아, 그죠? 그 향 자체가 이미. 네. 우리 향기요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물 향도 맡으면 되게 좋아요. 아, 그죠?
3: 네네, 그러네요, 정말.
1: 이번엔 다시마 등장. 이걸로 뭘 만드시려는 걸까요?
2: 다시마 전을 해서 옛날에는 제사에 올렸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조금 응용을 하는 거예요.
3: 다시마 전이요?
2: 네.
3: 처음 들어봐요.
2: 간장을 조금 넣고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것보다 이 다시마는 조금 묽게. 아~
1: 널찍한 쌈 다시마에 반죽을 입혀 부쳐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하지만 맛 좋은 요리랍니다.
2: 쌈 다시마를 가지고 하면 돼요.
3: 아, 쌈 다시마. 화면에서만 보다가 네. 직접 뵙고 옆에서 이 지글지글 소리와 네. 이 맛있는 냄새,
2: 현장감.
3: 싶어. 예, 현장감. 그 느낌이 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약간 신나요.
2: 비교가 되네.
1: 노릇노릇하게 부친 다시마 전에 신선한 채소를 가득 넣어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요리 끝. 나른한 봄날 기력 북돋아줄 입맛 돋는 다시마 쌈이 완성됐습니다.
2: 자, 오늘의 오, 마지막 이제 요리. 와,
3: 아, 두릅 전이네요.
2: 네, 와, 산에서 강원도 산에서 따온 거.
3: 아, 감사합니다.
2: 우리 집에서 딴 거.
3: 네. 산에서
1: 마음 넉넉한 직연 스님표 봄의 성찬입니다.
2: 아, 드세요.
3: 아니, 한상 차리셨어요. 아,
4: 그러니까요. 어,
2: 너무 좋죠.
3: 네. 네.
2: 사찰 정원에서 먹는 만찬. 약고추장을.
3: 아, 같이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2: 네, 그죠?
3: 네, 맛이 어떨까.
4: 이 고추장을 같이.
5: 다시마 특유의 맛이 없어졌어요. 약간 비릴 수 있잖아요.
3: 초고추장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탁 쏘는 게 또 있잖아요, 중간에.
0: 맞아요.
3: 짠 한번 할까요?
2: 네.
3: 두릅짠 처음입니다.
5: 너무 맛있어요. 살아있어요.
2: 좋네요.
3: 너무 맛있어요.
4: 맛있게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2: 행복하죠. 내가 뭘 해서 남한테 즐거움을 준다면 그 이상이 뭐가 또 있겠어요. 행복하지 좀 네. 최고 좋은 것 같아요.
4: 행복을 나누시는 스님.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2: 그러니까 되게 무슨 나이 많은 사람
1: 만드니 먹느니 모두 행복해지는 마음의 밥상.
4: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축하합니다. 네.
4: 우리 박수 한번 더 칠까요?
2: 자주 봅시다.
4: 아, 자주
2: 무여스님만 보지 말고 저도 자주 봅시다.
4: 스님 너무 욕심. 사심. 스님 너무 욕심.
2: 뭐 좀 그 이런 방송은 좀 욕심 내도 되지.
4: 아, 그렇구나. 스님 우리 하트해, 하트.

0: 사랑해 하트.
1: 잘 보인?
0: 네, 잘 보여 하트. 사랑합니다.
1: 자주 오세요.
0: 끝까지 쓴 욕심.
1: 어때? 좋구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보다 자네가 좋아.
4: 오늘 이 처음이야 내 평생에.
5: 정으로 이하여.
3: 자네가 좋아. 모약 같은 친구야.
6: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7: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7: 080-961-9595.
1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0: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병원을 가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탈모 예방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탈모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탈모가 있는 분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 습관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일단 첫 번째, 수면입니다. 숙면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식과 채식 같은 식사. 세 번째는 적당량의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사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은 몸에 붙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만 좋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거예요. 몸이 좋아지면 머리카락도 좋아지고요. 몸이 나빠지면 머리카락도 따라서 나빠집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우리 신체 상태를 나타내주는 어떤 측정자, 바로미터라고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을 좋게 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게 일단은 그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당연한 얘기들이고, 하지만 머리카락에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숙면은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수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탈모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무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만나는 탈모인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도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주위 반응들에 대해 캐치가 빠르기 때문에 일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할 확률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이건 하지만 반대로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잠도 잘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8시간 이상 자는 현대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6시간, 5시간, 6시간 자는 분들이 제일 흔하고요. 근데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요. 그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7시간 이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8시간은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시간을 기준으로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면역력은 탈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역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들이나 그 물질들이 우리 탈모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도 탈모가 우리가 탈모에 있어서 면역 반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식과 채식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소식하고 채식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식생활 밸런스가 깨지면 그래서 과식이라든가 지방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탈모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을 통해서 관련성이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당뇨, 결핵이 있는 사람에서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역시 탈모 관리를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이거를 지켜주시면 탈모의 발현을 좀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적당량의 운동인데요. 왜 적당량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탈모에 좋지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근육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는데요.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 근육량하고 비례해서 좀 늘어나는데 그 테스토스테론이 만드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DH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DHT가 탈모의 근본 유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발 물질을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테스토스테론이 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근육을 과하게 키우는 운동, 그냥 근육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적당한 근육량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정말 우리가 그 운동선수처럼 과하게 뭐 일반 운동선수도 아니죠. 그냥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이런 근육을 많이 키우는 그런 운동은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유전적 경향이 대부분 있고 그런 분들은 탈모 약을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는데 탈모 약을 드시면서

됩니다. 그럼 DHT를 굉장히 많이 억제할 수 있거든요. 운동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탈모약으로 억제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억제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탈모약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운동만 하시고 근육량을 키운 상태에서 DHT가 늘어났는데 억제해주지 못하면 탈모가 좀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의 운동이라고 일반인에게는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만약에 운동을 우리가 근육을 꼭 키워야 되는 경우는 탈모약을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과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 과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일으키는 또 가속화 요소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몸을 혹사해서 하는 운동은 역시 그 스트레스 발생 때문에라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몸을 혹사하는 운동은 면역학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탈모를 우리가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권해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는 말처럼 사실 좀 어려운, 환자분들이 따르기 어려운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 탈모인 분들이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위 환경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민하고 영민한 거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조금 둔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랖이지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너무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변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제그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고민해서 해결될 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탈모에 좋은 음식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음식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채소, 그리고 잡곡, 그리고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생선이나 견과류들, 그리고 미역과 같은 해조류, 뭐 검은콩, 참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의 주성분 이제 케라틴이라는 성분인데, 케라틴 성분 합성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닭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두부 같은 거를 이제 식단에 포함하는 게 좋고요. 비타민 B는 머리카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달걀,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음식들이 모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분도 모발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고 모발 합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빈혈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탈모가 좀 많이 오죠.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서 탈모가 있는 분들은 철분만 좀 우리가 보충을 해줘도 머리카락 상태가 꽤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음식, 뭐 붉은 고기나 콩이라든가 시금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그 철분이 풍부한 음식이니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영양분을 말씀드리면 유산균도 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오메가3라든가 유산균은 아직 좀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치료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충해줬을 때좀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으면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영양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여성 탈모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 비타민 D와 아연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 탈모에서는 비타민 D하고 아연 섭취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비타민 D는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데 실제 떨어져 있으면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정상 수치라 할지라도 비타민 D를 조금 평균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영양제나 아니면 주사제로 보통 보충을 하시지만 식사로서도 어느 정도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유나 계란 노른자, 버섯 같은 데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연은 호박씨나 콩, 쇠고기 이런 데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탈모에 나쁜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지방 식품이죠. 고당분.

0: 식품이고, 그리고 술이라든가 카페인을 과하게 먹는 것,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질환이 있을 때는 탈모에 영향을 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 분비가 특히 많은 분들은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김이나 패스트푸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이제 과자 같이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탈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당 음료들 있죠. 이뭐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또는 에너지 음료 같이 카페인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이런 가당 음료들, 그 카페인 음료들이 탈모를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발표된 적이 있죠. 카페인은 조금 논란이 있는데, 카페인은 커피 한잔 혹은 두잔 정도는 오히려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는 탈모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잠 깨려고 일 열심히 하려고 만든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이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샴푸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샴푸할 때 많은 분들이 두피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만 감고 두피를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샴푸를 덜어서 손바닥에 500원 동전 정도 해주시고요. 거품을 낸 다음에 머리에 하시는데, 머리카락만 이렇게 씻으시고 헹구는 분들이 많은데, 머리카락을 먼저 하시는 건 맞는데요. 거품을 내신 후에는 손을 세우시고 우리가 헬멧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구석구석 머리카락 안까지 전부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머리카락만 이렇게 문지르시고 물로 헹구고 끝내시는 특히 남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감으실 때꼭 구석구석 머리카락 손가락 세워서 감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머리카락 헹굴 때잘 헹구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굉장히 헹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에 우리 샴푸 잔여물들이 남아 있으면 이것도 두피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되기 때문에 헹구실 때 1분 이상 추천드립니다. 말리실 때도 중요한데, 드라이를 두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말리는 게 일단 드라이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말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피는 가급적 직접 드라이가 바로 쐬지시는 게 아닌 게 좋아요. 저처럼 이제 머리가 짧은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사선으로, 머리카락 위주로, 물론 이게 쉽진 않지만 머리카락 위주로 말려주시는 게 좋고, 두피 자체는 수건으로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 안쪽은 수건으로 건조를 해주시고요. 잘 닦아주시고, 머리카락을 우리가 드라이로 말린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탈모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강에서는 병원에 가기 싫은 탈모인 분들을 위한 가이드, 탈모 진실 혹은 거짓 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웃음)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100세 시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입니다. 오늘 강의는 쿰비아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스텝과 안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쿰비아의 어원은 아프리카 단어로 쿰베, 춤이라는 뜻입니다. 쿰비아는 콜롬비아의 리듬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프리카와 유럽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 춤은 대부분의 라틴 댄스처럼 빠르고 활발한 움직임이 특징이며 특히 엉덩이의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쿰비아는 운동량이 많고 활발한 움직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쿰비아의 주요 스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배우실 동작은 원 레그 포워드 앤 백 동작과 푸시 스텝을 배우실 거예요. 먼저 오른발부터 앞뒤로 세 번 해주실게요. 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멈추시고 푸시. 하나, 둘, 셋, 넷.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푸시 스텝.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에서 보시면 한쪽 발은 많이 움직이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쿰비아는 콜롬비아로 끌려온 노예들에게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에는 쇠사슬과 추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쿰비아의 스텝은 한쪽 발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동작에서 저희가 손 동작을 또 추가를 할 건데요. 이거는 드레스 암이라는 손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치마를 들고 이렇게 나풀거리는 드레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춤을 췄었거든요. 네, 그 동작을 저희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스텝을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마체테라는 동작인데요. 마체테는 풀을 쳐내는 칼을 말합니다. 이 동작은 사탕수수를 베던 노예들에게서 유래한 동작입니다. 자, 풀을 벨때 어떻게 벨까요? 이렇게 베죠. 손 동작도 똑같습니다. 손 동작 먼저 배워볼게요. 자, 치시고, 돌려서, 짠. 치시고, 돌려서, 짠. 스텝 해볼게요. 자, 앞에, 옆에, 뒤에, 다시 옆에, 앞에, 옆에, 뒤에, 옆에. 손 추가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이 동작이 마체테 동작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우실 동작은 사이드 투 사이드 스텝 터치. 자,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양쪽 왔다 갔다. 자, 손 한번 같이 사용해 볼게요. 자, 주먹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원레그 포워드 앤 백스텝이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거를 좀 빨리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습니다.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포워드 앤 백, 둘, 셋.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우실 건 슬리피 레그라는 동작이에요. 자, 손은 허리, 그리고 반대쪽 손은 이렇게 피시는데 주전자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가 손잡이고, 여기는 물 나오는 곳이죠. 자, 먼저 싱글, 더블을 갈 거예요. 한번 가시고, 두 번을 갑니다.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자, 이때 가실 때 힙을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자, 외복사근 운동이 조금 더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싱글 더블.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럼 네 번을 가볼까요? 쉬지 않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힙.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연결해서 한번 동작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레그 포워드 앤 백. 하나, 둘, 셋, 푸시 스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체테. 하나, 뒤로, 둘. 다시 앞에, 하나. 자, 멈추시고, 옆에, 옆에, 앞에, 앞에, 사이드. 하나, 둘, 셋, 넷. 자, 포워드 앤 백, 빨리 가요.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앞에, 하나, 둘, 셋, 넷. 자, 갑니다. 네 번. 둘, 셋, 넷. 자, 다음은 쉽게, 보시기 쉽게 뒤쪽으로 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레그 포워드 앤 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넷, 마체테, 뒤, 옆, 앞, 멈추시고, 하나, 둘, 제자리, 사이드, 셋, 네, 자, 포워드 앤 백, 빠르게요, 셋, 반대쪽. 하나, 둘, 포워드 앤 백, 빠르게. 둘, 셋, 넷.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동작들을 배웠으니 진짜 재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세판이라는 음악에 맞춰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세요. 자, 박수 쳐 볼까요? 자, 멈추시고 하나, 둘, 셋, 넷. 자, 앞에. 뒤에 총 3번 할게요. 자, 멈추시고 푸시. 반대쪽. 자, 멈추시고. 자, 마체트 뒤로 옆에 앞에 멈추세요.

0: 자, 슬리트 레그.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멈추시고.
1: 하나, 둘, 삼, 어. 인생은 삼세판이라던데. 난 세 번을 썼네.
0: 탭. 응?
1: 보너스, 보너스. 깨지고
0: 넘어져도 갈게. 자, 손을 좀 더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크게. 자, 마체테.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단한 스윗 예 우리를 위해 라라라라라라 부르세. 자 멈추세요. 두 번. 자 옆으로 살짝 가볼까요?

자, 한 번 더. 어디죠? 슬리트 레그. 자, 손 내려주시고, 한 번 더 갈게요.

자, 오늘은 쿰비아를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쿰비아의 기본 스텝과 활기찬 리듬으로 건강한 움직임을 경험했죠. 다음 강의에서는 딩가딩이라는 음악에 맞춰 레게톤이라는 댄스를 배워보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줌바골드 강사 최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 3강은 구조에 맞는 문장 쓰기 첫째 시간입니다. 국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춥니다. 바로 국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장을 상정하셔도 서술어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요즘은 뭐뭐함, 뭐뭐됨, 뭐뭐임 이런 것들을 명사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종결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제출하였다를 제출하였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출하였다는 서술형이라고 하고요. 제출하였음, 이건 명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사로 맺는 문장은 없는데, 아까 제가 문장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명사로 종결하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 이게 명사로 종결을 했거든요. 앞에서 쭉 문장으로 연결어미 고를 쓰고 목적어도 나왔어요. 그런데 끝에 명사로 끝맺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문장도 아니고 구도 아닙니다. 만약에 문장이라면 서술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하거나 명사형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국가 발전을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함.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한편, 명사로 끝내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는 구조를 좀 조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명사구는 필연적으로 관용화 구성, 그러니까 어떤 무엇, 어떤 무엇 이런 방식이요. 그리고 명사 나열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과 정책 추진, 국가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및 정책 추진과 같이 쓰는 방식입니다. 뭔가 설명해야 될 때는 서술형으로, 개조식으로 나열할 때는 명사형이나 명사구 방식으로 쓰는 것이 나올 수 있겠죠.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모든 인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 이건 서술형 문장이죠. 이를 명사형 문장으로 바꾼다면 모든 인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함. 이렇게 서술어만 명사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명사구로 구성한다면 모든 인재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틀 마련. 이렇게 명사로 끝내면 됩니다. 두 번째, 하다와 되다는 주어가 결정을 합니다. 네, 하나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하다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능동의 하다를 쓸 것인지, 피동의 되다를 쓸 것인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 주어를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선택하신 뭐뭐뭐 약정을 해지하셨습니다. 사람이 해지했겠죠. 그리고 선택하신 뭐뭐뭐 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이거는 약정이 해지됐다는 거겠죠.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이 주어고요. 둘째 문장에서는 약정이라는 사물이 주어입니다. 바로 표현 의도에 따라서 주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하다나 되다를 쓰면 됩니다. 누가 어떤 약정을 선택하였고 누가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그 약정을 확정하였다. 사람이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약정을 선택하였는데 누가 그 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주어가 사람이니까 선택하다, 확정하다. 이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약정을 선택하였고 여기에는 사람이고요.
그

약정이 확정되었다. 만약에 약정 2를 쓴다면 확정되다가 서술어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어떤 약정을 선택했는데, 누가 사람이죠? 선택했는데 그 약정이 해지되었다. 약정 2가 주어면 해지하다가 아니라 해지되다가 쓰이는 겁니다. 우리 의, 관용격 조사 의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관용어를 만드는 조사 의는요,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결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쓸때 채용권 이렇게 써야 될지, 채용의권 이렇게 해야 될지, 보통 이럴 땐 어떻게 쓰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채용이 권을 수식하는 구조나 의가 붙은 채용의가 권을 수식하는 구조가 다쓸수 있습니다. 명사 채용이나 관용격 조사 의가 붙은 채용의는요, 둘다 명사를 수식하는 관용어가 될수 있거든요. 이처럼 의를 안 쓰거나 쓰거나 모두 관용어가 되지만 의는 쓰지 않아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빼는 것이 낫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그냥 채용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전에 실려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2번 목장의 차업권은 모두 저희 아빠가 벌써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그냥 차업의 건 이게 아니라 차업권 이렇게 썼죠. 또 서로가 다할 얘기가 있었을 터인데 연출어 보낸 길상의 편집권에 대해서 한마디쯤 말이 있을 법한데 건드리지 않는다. 편집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관용격 조사 의가 없어도 문맥이 잘 읽힌다면 의를 빼도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문서 작성의 기준, 관용어의 유형 이렇게 많이 쓰지만요. 여기에는 꼭 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서 작성 기준, 관용어 유형. 더 간결하지 않으세요? 이해도 잘 되고요. 그 다음 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문장과 구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네. 문장을 구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용격 조사 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구 표현의 바탕이 되는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의 앞에 붙는 조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함수의 도형에의 활용. 뭐 이런 수학 교과서의 제목으로 나올 법한 거죠. 예. 이런 표현이 비문인지 도형에서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탕이 되는 문장을 생각해 보고 나서 조사를 쓰시면 됩니다. 삼각함수를 도형에 활용하다. 제가 방금 도형에 활용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구로 바꿀 때는 에 뒤에 의를 붙여서 삼각함수의 도형에의 활용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즉 문장이 삼각함수를 도형에서 활용하다이면 에서 뒤에 의를 붙여 구를 만들면 되고요. 삼각함수를 도형에 활용하다이면 에 뒤에 의를 붙여 구를 만들면 됩니다. 에서를 쓸지, 에를 쓸지는 사전에 문형 정보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활용하다는 에 성분과 호응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에서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에 뒤에 붙여서 삼각함수의 도형에의 활용.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편, 삼각함수의 도형에의 활용. 좀 약간 에의, 이게 표현이 어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의를 쓰는 이러한 구성 자체가 알맞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문장이 아닌 구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제목, 이렇게 나올 때요. 이럴 때는 관용격 조사 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에의, 에서의, 와의를 쓴 구조가 일반적이거나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공적 문서에서도 뭐뭐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다라는 문장을 제목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구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말 우리글인데 어찌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국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품격 있는 국어를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신 날이라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강에서 다룬 의미에 맞는 단어 쓰기 1에 이어서 의미에 맞는 단어 쓰기 두 번째 시간 진행할게요.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장 구조 잘 살피시면서 4강을 기대하며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에요.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야.
1: 정말 영광인 줄 알아.
2: 웃기다, 안 돼.
3: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우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엄청...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만원 주고 샀어.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 가지고
3: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3: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0: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1: 3년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2: 나 자고 있어.
3: 병이 나왔네?
0: 아, 맨날 우리 엄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박곤호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를 수집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시대에 혹시 주변에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이런 시대에 수집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서 수집 전도사로서 도대체 왜 수집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 역사 컬렉터란 말로 저를 소개했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그러면 이 골동 수집가와 이 역사 자료 수집가, 줄여서 역사 컬렉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골동품이라는 것의 개념은 오래된 것으로서 징계한 것, 그래야 모을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래된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골동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면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대단히 최근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귀한 것도 있고 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집한 자료는 일제강점기의 한 엽서인데요. 김남두라고 하는 정읍의 한 청년이 자기 고향에 보낸 엽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엽서를 수집한 이유는 뒷면의 사연이 조금 이제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성 자동차 학원, 자동차 학교, 최신 문물을 배운 학교에 유학 왔던 김남두가 이제 고향에다가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차마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작정으로 갔는데 차마 그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런 걸 한 서너 차례 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엽서를 사람들이 골동품이라고 말하면 좀 맞지, 개념이 맞지 않죠. 그리고 이 최변봉투도 제가 이제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 최변봉투는 홍일호라는 학생이 이름이 써져 있는데요. 이 최변봉투는 사실은 이게 뭐 수집 가격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뭐 배송 비용이 한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걸 골동품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생, 보건 위생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저는 골동 수집가라고 하는 글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뭔가 어색하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역사 자료 수집가 또는 역사 컬렉터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니멀리즘 시대 때 좀 어울리지 않는 역사 수집, 자료 수집, 적어도 나는 왜 수집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오랫동안 또 같이 수집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교과서가 담지 못한 많은 역사가 이 자료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절반의 역사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호열자 귀향 증명서, 호열자 귀향 증명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호열자가

0: 뭘까요? 이 호열자는 콜레라를 한자로 그냥 소리나는 대로 풀어쓴 글자입니다.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콜레라가 창궐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발급해준 문서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었던 우리들한테 익숙하죠. 근데 연도가 46년 8월 29일이면 해방된 직후죠. 해방되고 나서 1년 뒤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1946년, 47년에 대해서는 다른 시기보다는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할 때 학사 졸업 논문이 좌우합작운동 여운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46, 47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기에 저는 까맣게 이 콜레라에 대해서 학교 휴교할 정도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역사는 반쪽짜리 역사였구나. 이런 걸 절감했던 것이 바로 이 수집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사 지식의 절반은 이 수집에서 왔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수집할 때 나름에 대한 관점, 정신,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수집하는 데 기본 정신이 뭐냐면 의상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신라 시대의 의상 스님은요. 어떤 업적을 남기신 분이냐?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경전,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한 경전으로 평가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이 굉장히 난해한데요. 그러면서도 불교 사상 에센스가 담겨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단몇년 만에 이 화엄경 내용을 마스터하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 화엄 사상 핵심을 다시 좀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많음 속에 하나가 있다. 하나가 곧 모두요, 많음이 곧 하나다. 하나의 티끌 속에도 시방 세계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 속에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이 우주 만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작은 자료지만 그 자료, 작은 자료 속에는 그것을 낳았던 그 시대의 모든 것이 거기 들어있다. 엮여 있다. 이게 이 수집의 세계에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 정신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그 영화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 화엄 사상의 이런 세계관이 가장 잘 반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영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의 세계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던 이 세계관이 바로, 화엄 사상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아바타 1이 개봉했을 때 많은 불교계 승려들이 이 단체 관람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하나 속에서 그 시대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드리죠. 자, 지금 보시는 시는 윤석중 시인의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시 자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떤 부모와 아기의 어떤 그 끈끈한 애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아무런 그냥 사랑 그 자체, 가족 관계 그 자체를 읊은 듯한 이 시가 어떤 역사를 담고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윤석중이 징용을 떠나면서 그 이별의 아쉬움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실제 윤석중 본인의 개인사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이시 속에는 일제강점기의 징용 역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시 속에서 읽는 역사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어느 학교, 일제강점기 어느 학교의 그 졸업사진인데요. 다 찍은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합격한 진학한 학생들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명예 학교, 명예 졸업자 뭐그 사진인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교육열이 높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름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름표에 내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씨 개명이죠. 그 창씨 개명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사진 속에 이렇게 덧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 시대 상황을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세 번째 사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답사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이 피살무리 토기 이 파편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모래밭을 이렇게 발로 파헤쳐서 우연히 수집한 자료인데요. 이 조그만 피사물이 토기의 파편에는 지금부터 만년 전에 신석기 시대 때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을 이렇게 잡고 눈을 감으면 그 시대와 접촉할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의 작은 파편 속에 만년 전의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처럼 보이죠. 이 돌은 제가 1995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철거되었을 때 그때 일정 기간 동안에 돌을 무료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돌을 세 개를 주워왔는데요. 계단돌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어떤 계단에 다듬어져 있죠. 계단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의 상징으로서 그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 속에서 옛날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런 시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자료 속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작은 자료 토기 파편에서도 만년 역사를 읽을 수 있고 또는 총독부의 계단돌을 통해서 36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제가 이제 강조드렸습니다. 일적다다즉일,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이다. 이 철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다, 자료를 통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먼저 언급되었듯이 글자 그대로 종이꽃을 의미하는데요. 종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꽃들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계절과 개화 시기에 관계없이 꽃의 종류나 색감, 크기를 원하는 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방법에 따라 반영구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페이퍼 플라워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꽃을 만들기에 앞서 기본 재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붙일 수 있는 본드, 철사를 자를 수 있는 롱로우즈, 가위, 송곳, 그리고 컬링을 도와주는 우드스틱과 주재료가 되는 철사와 주름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송곳 같은 경우는 기본 용도에 맞춰서 구멍을 뚫는 거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미 뚫어놓은 구멍을 조금 더 넓히거나 고정을 하는 등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먼저 달리아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아꽃은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꽃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작은 사이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가로폭 30cm로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페이퍼 플라워의 특성처럼 여러분들께서는 만들고자 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더 사이즈는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로폭이 완성이 되었고요. 세로폭 7cm와 9cm가 필요해서 손으로 재단을 하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된 종이는 펼쳐서 접어서 커팅을 하시면 조금 더 작업도 수월하신데요. 펼친 면에서 한번 접고 또한번 겹쳐 접으시고요. 한번더 접으셔서 세번 겹쳐진 상태로 이 부분을 다시 3등분으로 커팅을 할 겁니다. 겹쳐진 부분을 잘라주셔서 꽃잎이 붙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재단을 해주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센티미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3등분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으로만 해주셔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다일리아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재단이 되셨으면 라운딩 처리를 해주시면서 끝에 부분을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주름질을 지금 겹쳐서 자르시기 때문에

손의 이동이 잦으면 그만큼 꽃잎의 모양도 흐트러집니다. 잡으신 상태로 한쪽 면부터 다 라운딩을 먼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쪽 면을 먼저 다 자르신 후에는 그 상태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뒤집으신 다음에 반대편도 라운딩 모양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팅이 완료되시면 한번 펼쳐보셔서 혹시라도 끝에 부분이 뭉툭하게 표현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된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반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한번더 펼쳐보셔서 모양이 제대로 재단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달리아 꽃잎이 될 부분에 재단이 마쳤습니다. 네, 이제는 이 꽃잎들을 펼쳐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볼 텐데요. 꽃잎을 펼치실 때에는 종이가 얇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서 힘을 너무 강하게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주름지는 손에 힘을 주는 만큼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는 방향으로 주름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달리아를 표현하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의 형태로 주름을 펼쳐주시면 꽃잎의 방향이 바뀌면서 조금 더 풍성한 꽃잎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작업하시다가 힘을 과하게 주셔서 조금 찢어지게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본드로 조금만 다시 붙여주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꽃의 경우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꽃잎을 스트레칭하여 펴준 모습입니다. 네, 짧은 꽃잎을 모두 다 펼쳐보았는데요. 예, 재단되어 있는 나머지 꽃잎도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준비된 꽃잎을 다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와이어에 꽃잎을 붙여볼 텐데요. 와이어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길이로 자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의 끝에 부분은 일자로 두지 않고 이렇게 굽어서 고리 형태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부분은 본드를 붙이고 꽃잎을 연결할 때 조금이나마 그냥 빠지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어가 다 준비되셨으면 이제는 본드를 사용해서 와이어에 꽃잎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다 도포하셨으면 와이어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그냥 이렇게 회전하듯이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꽃잎이 한쪽의 방향으로만 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리아의 그 풍성한 부분을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와이어에 꽃잎을 감아 붙이실 때에는 손으로 조금씩 꼬집으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을 만드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커튼 윗부분을 그냥 상상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지는 얇은 거에 비해 지금 본드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아직 좀 촉촉합니다. 이럴 때에 이 끝에 부분은 힘을 줘서 꾹꾹 눌러주시면

완전히 본드가 다 굳게 되었을 때 고정이 잘 되고 단단한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 꽃잎도 같은 방법으로 본드를 먼저 도포해 주시고 주름을 잡아가면서 덧대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잎을 붙이실 때에는 끝단을 맞추지는 않으시고요. 중간쯤에 약 1cm 정도 가량을 조금 더 밑에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붙여주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아 접으실 때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주시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꽃잎과 마찬가지로 감아 붙이기가 완성이 되면 힘을 주셔서 꼭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드가 다 굳기 전에는 감으시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던 어떤 공백이 느껴지신다면 꽃잎을 조금씩 이동시켜서 풍성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두 장은 모두 붙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 와이어가 아닌 다른 재료를 중앙부에 위치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와이어로 꽃의 형태를 만드실 때에는 줄기를 붙여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가 될 주름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작업하실 꽃을 이렇게 옆에 두시고 원하시는 길이를 체크하셔서 잘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줄기를 표현하실 때는 꽃받침과 줄기를 따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달리아에서는 꽃받침과 줄기를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지 한쪽 끝에 부분을 겹쳐서 접어주시고요. 부분을 갈래로만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작업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사이즈와 형태를 하실 수 있다는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원하시는 개수만큼의 꽃받침을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잡혀 있으면 이 부분도 주름을 펼쳐서 자연스러운 꽃받침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 부분이 준비가 되셨으면 본드를 사용해서 도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면을 다 바르게 펴바르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느 정도만 도포를 해 주시면 붙여지면서 본드가 퍼지면서 강하게 접착이 됩니다. 네, 이제 붙이실 때에는 이 상단 부분이 꽃받침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 꽃받침 부분이 꽃잎의 하단부에 꽃받침이 위치할 수 있도록 처음 붙여주시는 부분에 시작점을 잘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붙여주시는 부분으로부터 그냥 한 바퀴 뺑 돌려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본드가 다 마르지 않아서 촉촉한 부분이 좀 느껴지실 텐데요. 다 모두가 건조되고 나면 이 형태로 줄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달리아를 만드시고 나서는 꽃잎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퍼 플라워이기 때문에 종이 느낌이 너무 난다고 느껴지실 때에는 줄기를 조금만 휘어주세요. 그러면 생화에 가깝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달리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보리 컬러의 달리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색감을 원하시면 다른 색상 주름지를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마커를 이용해서 무늬, 채색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우드 스틱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디퓨저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만의 예쁜 달리아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의 세계로 안내할 정원 전문가 박은규입니다. 오늘은 구근식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에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식물을 구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어는 가장 많은 게 양파가 있겠습니다. 혹시 양파나 파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답습니다. 꽃도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1학번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있는데, 국어는 알뿌리에 모든 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식물이 꽃을 못 피우거나 아니면 꽃이 필수 없는 상황에도 꽃을 잘 피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튤립, 백합, 숙소나 등이 있습니다. 이른 봄에 다른 식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튤립이 꽃을 피우고요. 아주 더운 여름에 다른 꽃을 힘들어할 때 백합이 꽃을 피웁니다. 국은들은 우리가 흔히 나눌 때 심는 시기에 따라서 추식국은과 춘식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추식국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식국은 가을에 심어서 봄에 꽃피는 국은이고요. 국은 중에서는 튤립, 수수나 히아신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식국은 원산지가 유럽의 지중해인데, 지중해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좀 습한 게 있고 춥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습하거나 겨울에 추운 경우에 국은이 많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휴면을 하게 되는데, 휴면은 국은이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꽃을 피우고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휴면 시기가 되어들면 지상부에 있는 잎과 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국은 속에 모든 양분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휴면한 시기에 국은을 그냥 두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중해성이라서 여름에 습도가 높거나 그러면 부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거나 장마기 때 이제 물이 많으면 국은이 썩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면 시기에는 튤립 같은 국어는 캔에서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봄에 심고 여름과 가을에 꽃이 피는 춘식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식국어는 날이나 뭐 상사화 같은 게 지금 있는데, 춘식국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어들이 많이 있어서 여름에 고온이 되거나 겨울에 저온이 돼도 잘 사시는 국어는 많고요. 춘식국은 주로 3, 4월에 심고 5, 6월 달에 꽃이 피게 되고요. 봄에 꽃피는 추식국은보다는 존재감이 덜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정원에서 키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추식국은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식국은의 대표적인 게 백합과 나리가 있습니다. 사실 백합과 나리는 같은 식물인데 한자로 하면 백합이 되고 한국말로 하면 나리가 됩니다. 지금 과거에는 백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날이라는 단어를 많이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춘식국은에는 상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화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서로 상자에 그리워한다는 사자를 쓰게 되는데, 상사화의 재미있는 특징은 꽃과 잎이 서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상사화는 여름까지 잎이 있다가 잎이 지고 난 다음 가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그리워하는 꽃이라 그래서 상사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리는 형태와 생육에 따라서 오리엔탈계와 아시아틱계, 나팔라이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리엔탈계가 아시아틱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향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향기가 있는 오리엔탈계는 꽃도 화려하고 향기도 있지만 3, 4년 지나면 퇴화해서 없어지게 되는 구분이고요. 아시아틱계는 좀덜 화려하고 향도 없지만 정원에서 규칙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은을 어떻게 심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알뿌리에 많은 양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튤립이나 백합은 심기만 하면 멧돼지나 다른 국은이 다 캐먹고요. 그래서 산에 우리가 국은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백합이나 튤립은 심지 않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수소나 상사화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수소나하고 상사화는 국원의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야생동물이 먹지를 않고요. 산에서 지속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에 정원을 만든다 그러시면 수소나하고 상사화를 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향의 햇빛이 좋은 정원에 향기가 있는 식물을 심고 싶으면 저는 나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향기가 있는 게 있고 향기가 없는 게 있는데, 향기가 있는 백합을 정원에 심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원을 산책하게 되면 정원 한가득 백합 향기가 지금 맡을 수가 있고요.

백합향이 얼마나 향긋하고 좋은지는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침에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싶다. 그러면 정원의 한 켠에는 오리엔탈 계통의 향기가 있는 나리를 심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백합이나 나리는 키가 큰 편입니다. 키가 큰 구근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잘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합은 가장 깊게 심어야 되는 구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근을 심을 때 구근 크기의 두세 배 정도 심지만 백합 종류는 땅속 깊이 3cm까지 심어야 백합이 쓰러지지 않고 꽃이 잘 피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합은 좀 번거롭지만 땅속 깊이 심는 게 좋고요. 그로 인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식물 뿌리들은 지표면에 뿌리가 있는데 백합은 땅속 깊이에 있어서 다른 식물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백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물은 억새 같은 게 있는데요. 억새는 식물은 잘 자라지만 가을까지는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백합이 그걸 보완할 수 있고요. 반면에 백합은 잘 쓰러지는 단점이 있는데 억새가 백합에 쓰러지지 않도록 기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백합과 억새는 가장 궁합이 좋은 식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물이 많거나 배수가 잘안 되는 정원이라면 구근을 심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에 아무리 물이 많더라도 구근을 심을 수 있고요. 튤립이나 백합 같은 그런 구근을 심지 못하지만 물을 좋아하는 구근인 수순환은 가능합니다. 수순환은 이름이 물의 신세라는 뜻인데요. 물 속에서 자라는 신세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거나 아니면 배수가 안 되는 토양에서는 수순이 가장 적합하고요. 수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구근 또한 역시 퇴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많은 구근을 키워봤지만 수순환만큼 생명력이 강한 구근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수순환은 관리도 되게 쉬운데요. 튤립이나 이런 것들은 구근을 캐내기도 해야 되고 그늘도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수순환은 물만 주어도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지가 알아서 뭐 씨앗이 맺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식물과 경쟁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수순환은 좀 게으른 가드너 아니면 좀 내가 정원이 있지만 신경을 되게 쓰기 싫어 이런 분들은 수순화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보다도 더 생명력이 강한 구근에 상사화가 있습니다. 상사화도 생명력이 강하고 많은 구근을 피우기도 하고요. 수명이 긴 구근인데요. 그래서 뭐 다년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고 싶어하고 정원에 가꾸고 싶어하는 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튤립은 여름에 높은 온도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구근이 죽는데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는 정원이거나 아니면 나무 아래 그늘에 심어야 됩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불량한 데는 잘못 자라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데다 심어야 되고요. 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뭐 동선 주변이나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심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구근은 생긴 게다 다르고 꽃피는 시기도 다 달라서 얼마만큼 깊이 심는지에 따라서 꽃피는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 식물이 사냐 죽으냐 결정하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구근 심는 깊이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구근은 백합이 있는데요. 백합이란 거는 뭐 나리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리 종류는 잘 쓰러지는 단점이 있어서 땅속 깊이 심어야 되고요. 반면에 크로커스나 그다음에 무스카레 같은 그런 작은 구근들은 깊게 심으면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근들은 10cm 정도 깊이에다 구근을 심어야 되고요. 그외 것들은 구근 높이의 두세 배 정도 깊이를 심으면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화분에 이런 구근 형태로 해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분 아래에는 나리를 심고 그다음에는 수순화를 심고 그 위에는 무스카라를 심어서 각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울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한 화분을 가지고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근 심는 깊이를 잘 안다면 정원의 한 공간에서도 이 다양한 구근을 함께 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와 자란 시기가 달라서 좁은 공간에 좁은 정원에서 다양한 구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은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튤립이나 백합 같은 그런 국은, 특히 튤립은 되게 습도에 약하다고 했는데, 습기가 많으면 국은이 썩게 되는데요. 국은이 썩으면서 식물체까지 전체가 다 썩게 됩니다. 튤립은 배수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과습이 우려가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국은을 캐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꽃이 지고 잎이 없어진 시기에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확인하셔서 캐내시면 되는데요. 캔 다음에는 우리가 국은을 물로 씻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캔 국은은 양파망이나 뭐 이런 데다가 담아서 그늘진 장소에다가 매달아놓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은을 씻고 난 다음에는 국은을 심었다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게꼭 필요하게 됩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사실 국은이 필요 없어지고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은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국은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 양분을 지장을 해야 되고 광합성도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꽃이 없어졌다고 해서 캐서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은을 내년에도 보거나 그 다음에 또 보고 싶다 그러시면 두세 달 정도는 입힌 상태에서 그냥 두셔야 됩니다. 국은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정원에서 그 식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의 모습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은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이라는 거는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국은을 심으시고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자, 어서 오세요. 할 맛이 있네요. 할 맛이 있어. 야, 춤을 잘 추네.
2: 언제 이번에 오지 마을에서 뛰었어요? 와.
1: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줬죠.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6: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7: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8: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9: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0: 저 사람 아니야?
11: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2: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3: 우주기지 느낌인데.
14: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5: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4: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6: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그런 데일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3: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1: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4: SF
5: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

0: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야, 기증한 자료가
0: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0년도 딱 찍혀 있는 게
0: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0: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1: 아, 인공지능이요?
2: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여행
0: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1: 아~
0: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3: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4: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아웃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7: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0: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죠.

당신은 국제 교육, 언어 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와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는 이 위기를 국제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계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제조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제재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 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 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업들이 인도에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에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UN, 나토, WTO 같은 다자주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 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이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다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다원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흐름이 계속되길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K-컬처를 얘기하게 되어서 묘한 마음이 듭니다. 일종의 자부심? 이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미국사 강의인데 너무 한국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강의 때 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 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뽀삐!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오길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0: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1: 야!
2: 보비스!
3: 뭔데?
4: 크라운.
2: 알이잖아.
4: 정말.
1: 알이 왜 여기 있지?
4: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2: 크라운. 근데 어떻게?
5: 저기.
4: 가보자.
2: 아저씨.
6: 나 말이냐?
2: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6: 잃어버린 거 없는데.
4: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
6: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리네.
4: 다른 데 가보자.
6: 잠깐.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4: 그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6: 아 맞다, 저쪽이었지. 고마워. 맛있겠다.
7: 여보.
6: 어서 와.
8: 안녕하세요.
7: 안녕. 무슨 일이야?
6: 그게
9: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7: 응? 무슨 알?
4: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6: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7: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6: 아니 그게
7: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6: 사실은 우리 알이 아니야. 자.
2: 뭐야, 거짓말이었어?
4: 너무해.
6: 미안.
4: 나빴어.
2: 크랑크랑.
4: 그럼 누구 알이지?
7: 얘들아.
4: 응?
7: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6: 맞아.
4: 그렇군요.
1: 고맙습니다.
4: 크랑크랑.
8: 안녕히 계세요.
7: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6: 잘 가. 잘못했다니까.
0: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4: 어? 저기

0: 아,
1: 기린아!
2: 야?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1: 여기야!
2: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3: 아래쪽이야!
2: 아래?
3: 그래, 여기야!
1: 안녕!
2: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1: 크랑크랑. 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크랑.
2: 그게 뭔데? 어디? 잘 모르겠는데?
4: 그건 알이야.
2: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3: 어?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2: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3: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2: 그래? 그럼 하마는?
3: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2: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1: 새?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4: 정말 그렇네.
2: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1: 알려줘서 고마워.
5: 크랑크랑.
1: 그럼 우린 가볼게.
6: 안녕.
2: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1: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5: 그러게.
4: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3: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7: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바라밤.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3: 뭐야?
4: 예.
7: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4: 베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7: 바라밤. 뭐야?
1: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7: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1: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7: 안돼.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1: 정말?
7: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1: 좋아. 바나나 차차.

0: 노래 좀 한다.
1: 뭐이, 너도 꽤 잘 부르던데. 정말?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아! 로디, 알 좀 가져다 줄래? 자, 여기.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0: 응? 어? 이게 뭐야?
1: 알이잖아.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0: 내 알은 아닌데. 아,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1: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0: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1: 고마워. 나 가볼게.
0: 잘 가.
2: 안녕.
0: 안녕.
1: 얘들아.
3: 대리, 알 주인을 찾았어?
1: 독수리 알인 것 같아.
4: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2: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5: 바위 절벽?
1: 우와, 저기인가 봐.
6: 우와, 높다.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1: 내가 보고 올게.
3: 조심해, 해리.
1: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6: 우와, 저기 있다.
1: 으차, 어디 보자. 아니다.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6: 으악!

0: 너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1: 얘들아! 도망쳐! 독수리가 쫓아올지도 몰라! 간신히 살았네.
2: 얘들아! 안녕,
3: 제인!
2: 모두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3: 이거야.
2: 어디 볼까? 어? 이건 거북이 알이야.
3: 거북이 알?
2: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5: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4: 수고했어, 그럼.
2: 야야.
3: 우와!
4: 엄청 많다.
2: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5: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2: 너희 덕분이야.
6: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2: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하하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2: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2: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4: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5: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5: 뭐지? 여기 앉으면
6: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 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오늘은 홍지레빗 키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0: 나도 탈래.
2: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0: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펜션.
1: 아이고 먹자.
0: 홍지레빗 키즈 캠핑.
2: 와, 재밌었다.
0: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1&1.

오늘따라 정말 이상하네.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잠깐, 잠깐만. 손을 씻고 온 거야? 우리 강아지가 더러워지면 어쩌라고 그래.

얘들아, 이제 나왔는데.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곰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가려움을 싹 없애주는 샴푸.

엄마,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거기 얘들아, 강아지처럼 목욕하는 건 어때? 모두 너.

잘했어.

다리가 역시 최고!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너랑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너 진짜

힘이 정말 세다.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잠깐 기다려. 선수는 빛이 나는데 이건 아직 전혀 안 빛나.

준비됐다.

0: 움직여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2: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우와.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2: 구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섬으로 해보자.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2: 너무 재밌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4: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흐. 1, 2, 3, 4, 5, 6, 7, 8. 호흐. 이제 좀 살겠네.
5: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2: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5: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7: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1: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5: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7: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4: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3: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8: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2: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0: 그렇지.
1: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2: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3: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4: Huh?
3: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4: Oh,
3: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The butterflies are fluttering by. The bluebells are pretty as can be.

개운 게임.

0: 좋아요가 다시 돌아왔어.
1: 다이어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2: 달려.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0: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0: 어? 저기야!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0: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0: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과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미미 쇼핑대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에 까치마에 까

0: 되는데.
1: 내놈 비키세요. 응급합장입니다. 비키세요. 응급입니다. 응급. 조금만 참으세요.
2: 공급성에 따른 동물이 이 동물이야?
1: 맞아, 도마뱀이야.
2: 무슨 도마뱀인데?
1: 아주 커다란 도마뱀.
3: 아유, 커다란 코모도 왕 도마뱀이잖아.
1: 코모도 왕 도마뱀?
3: 몸 길이 약 3m, 체중 약 150kg. 살아있는 금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 도마뱀의 제왕, 코모도 왕 도마뱀. 아휴, 제왕인데 누가 공격한 거야?
1: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침범벅의 상태가.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환자분. 어떡해.
4: 오늘의 관자 코모도 왕도마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0: 침이 너무 많이 흐르는가? 동동 간호사, 침 좀 닦아줘.
1: 응, 알았어.
5: 여기는
0: 정신이 드세요? 병원이에요.
5: 병원이요?
1: 근데 공격당하면 침샘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5: 근데 침은 원래...
0: 아무래도 침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동동 간호사, 수술 준비!
1: 수술 준비!
5: 안 돼요.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침은 생명과도 같다고요.
0: 네? 왜요?
5: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침을 흘리는 이유는 1번, 침으로 세수하려고. 2번, 침으로 사냥하려고.
1: 에이, 침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 말도 안 돼.
0: 그니까 정답은 침으로 세수하려고.
5: 땡! 정답은 침으로 사냥하려고.
0: 네?
5: 우린 매서운 눈으로 원숭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포착. 커다란 몸이지만 발빠르게 달려가.
6: 살려주세요.
7: 진정해.
6: 그냥 살짝 물린 정도네. 괜찮은데? 저 그럼 그냥 가도 돼요?
7: 그러든지.
6: 정말요? 그냥 발목만 살짝 물린 것 같아. 완전 럭키 빅키잖아. 다행이다. 신나.
7: 정말 다행일까? 내 침이 묻은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
0: 죽은 목숨이라고? 침에 뭐가 있는가?

0: 찔러라 병들어 찔러 찔러.
1: 치명적인 독과 세균 때문에 살짝 물리고 도망가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어 먹잇감은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2: 침이 아니라 세균 범벅 무서운 독이잖아.
3: 사냥을 해야 하니까 침이 칼칼칼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0: 아우 알겠으니까 침 좀 그만 튀기세요.
2: 저 침에 닿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0: 마스크 어딨지?
2: 어디서
0: 어딨지? 잠깐. 근데 그 사냥감이 도망가면 서서히 다른 곳에서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냥 실패 아닌가?
3: 그걸 불법 잘하죠.
4: 그래서 문제, 우리는 도망간 먹잇감을 어떻게 찾을까요?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번 귀를 쫑긋거려서.
5: 아하! 귀를 쫑긋거려서 소리로 찾아내나봐.
0: 아, 그럼 정답은 2번?
4: 띵! 정답은 1번 혀를 날름거려서.
0: 네?
1: 우린 긴 혀를 날름대며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아서 분석. 아주 멀리 있는 약 4km 밖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그렇게 냄새를 추적해서.
6: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어지럽고 아파.
4: 내 침 묻은 사슴 냄새 찾았다.
6: 어떻게 찾은 거야?
5: 혀로 낼름낼름 냄새를 맡는 거구나.
0: 난 메롱메롱 따돌리는 줄 알았잖아.
3: 절대.
0: 침 튀기지 마세요.
3: 놀리는 거 아닙니다.
0: 그럼 침이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정상이고.
5: 목이. 맞다. 공격당해서 병원에 오신 거지?
0: 그럼 목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겠는데?
5: 좋아.
0: 근데 누구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7: 선생님, 경찰이 왔어요.
0: 경찰?

0: 꺼내줘.
1: 정말 공격하자.
2: 이쪽도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가?
3: 네,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동족만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에요.
1: 동족만?
0: 왜 동족만 노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지, 고모.
3: 얌전히 있어. 지금 공격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 좀 부탁드려요. 같은 코모도 왕도마뱀을 왜 공격한 거지?
0: 공격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원래 짝짓기처럼 서로 싸운다고.
1: 뭐? 싸운 거라고?
0: 짝짓기처럼이라면 수컷들은 서로

0: 레슬링 하듯 서로 일어나 공격을 하지요. 승자만이 암컷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짝짓 기차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 그럼 코왕 씨만 공격한 게 아니었냐?
2: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들 하는 공격이었네.
3: 그러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0: 그렇다니까.
2: 근데 아직 짝짓기 철이 아닌데.
4: 네?
2: 그리고 저는 아직 짝짓기 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공격한 건 이상해요.
3: 그러네. 고왕, 너 슬쩍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서 사실대로 말해.
0: 그게 가만. 아주 예리하구만. 그래. 사실 이게 짝짓기 철이 아니지. 사실 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이를 뺏으려고 공격한 거야.
4: 먹이를 빼앗으려고?
0: 우리가 사는 곳은 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많고 먹이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물린 사슴만 보면
5: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소리? 저 사슴은 내 침으로 찜했다고?
6: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 먼저 먹는 도마뱀이 임자라고.
0: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의 일상. 이 썩은 고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냄새를 맡고 하나씩 나타나 먹이 쟁탈전을 벌인대고.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
4: 아,
2: 먹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1: 먹이 때문에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지.
2: 근데 이상해요. 제 주위에는 썩은 고기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물린 사슴도 없었는데 저를 왜 공격한 거죠?
0: 가창 꼬치꼬치 말이 많네.
3: 고아!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동족들을 공격한 이유 사실대로 말 안 해?
0: 이거 어쩔 수 없구만. 사실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사슴, 원숭이, 물소만 먹는 게 아니잖아. 배가 고프면
2: 설마 나를 사냥하려고?
4: 사냥? 그게 무슨 소리야?
2: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먹이가 부족하면 코모도 왕 도마뱀의 어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4: 네?
7: 그래서 새끼들은 천적이나 어른 코모도 왕 도마뱀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생활하죠. 나무 구멍에 숨어서 살며 작은 곤충을 먹고 살다가 덩치가 커지면 나무에서 내려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8: 아직 어른들이 좀 무섭지만 이제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보는 거야. 어디 사슴 없나?
0: 코왕. 아, 배고파. 어디 먹을까 없네. 이제 막당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배고픈데 잘 걸렸다.

0: 살금살금 쉬, 조용해. 살금살금 쉬, 조용하다니까. 야, 조용. 어, 뭐야, 뭐야. 아무도 못 봤겠지. 그럼 어디 마실게. 아, 이럴 수가. 아이, 어디로 간 거야? 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1: 나의 사냥하려고 하다니!
0: 아, 동족을 잡아먹는 것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1: 아무리 본능이라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을 사냥하는 건 좀...
2: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끼를...
0: 얼마나?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이런 발가락으로도 다 못 세겠네.
3: 당신을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새끼를 사냥한 연쇄 동족 포식자로 체포합니다!
0: 나, 이거 나, 나 갈 거야! 거머, 두고 보자!
4: 코모도 왕 도마뱀의 세계는 정말 무섭고 냉정하구나!
1: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아무리 배고파도 동족은 절대 사냥 안 할 거야!
4: 괜찮으세요? 동족 간호사? 검사 준비!
1: 검사 준비! 괜찮으세요? 어디 보자. 어디야?
4: 정말, 정말. 세균 범벅 독으로 가득한 코모도 왕도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3: 저 중장비들 좀 봐.
4: 정말 멋져.
2: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지구 영웅 번개맨.
1: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너 번개맨 아니 천둥맨 된 거야?
3: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4: 천둥맨 최고.
5: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6: 오.

0: 게 없나 봐. 어떡해.
1: 얘들아! 어디 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1: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0: 난
1: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빛나게 될까?
0: 얘들아, 잘 봐봐. 왕 빛나!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0: 빛나, 연습 많이 했네.
4: 그치.
0: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0: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4: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5: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6: 우와, 맛있겠다.
5: 나도 간식 먹고 싶다.
0: 한문기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5: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자자자,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좋은 친구들.
8: 네.
7: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 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쌤, 쟈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0: 아, 답답해. 우리 전동을 하면은 뻥에 파워 있잖아요. 예, 예, 정말 답답하네. 그거만 치고. 전동, 전동은 이건가? 아닌데, 맞는데? 전동은 이거 아니니?
1: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0: 어머,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 있잖아.
2: 천둥이 괜찮겠죠?
3: 초능력이 몇 개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2: 그게 무슨 말이죠?
3: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4: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아. 선생님이랑 같이 파티하자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등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전능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성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수도 있겠어.
3: 그거 있잖아, 그거.
4: 아, 그거. 따갔다가 꿈 날아가시 버튼.
3: 따가왕님.
2: 따가.
3: 저희가 만든 무기.
4: 아이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에요.
2: 아이들 꿈. 오류 나서 번개맨 꿈에 들어가서 맞고 오면 어떡할래?
3: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실험을 해봤답니다. 제가 아차자 꿈속에 들어가 봤거든요.
4: 아차 너? 송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악몽을 꿨거든요.
3: 악몽?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너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너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떻게?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누구지?
1: 자가 네 망자 네 힘 자가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전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제가 지쳐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자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번개부석을 훔친다.
4: 만드는 게 재밌어요.
5: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6: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7: 아이들이 뭐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8: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뭐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9: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0: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구형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4: 자,
3: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기.
3: 자,
5: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6: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어,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쩡,

0: 되게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3: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알았어.
3: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2: 아주 그냥 나이.
0: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0: 어? 어이가 없네.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4: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 만들고.
4: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4: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거 먹어야 돼.
5: 빨리 와.
6: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6: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6: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6: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7: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7: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6: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7: 흥! 아니, 저.
6: 아, 계산해주세요.
7: 네.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6: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0: 좋습니다. 봉결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결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결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2: 어? 저 친구는?
3: 어? 어제 그 두쫑구?
1: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4: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5: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6: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6: 똥이라서.
7: 멋지다. 근데 왜 반반 달라?
8: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5: 아,
7: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8: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8: 아바타잖아. 몰라?
9: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7: 나 괴물 싫은데.
8: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0: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7: 귀엽다. 나 이게 뭐야.
8: 좀 아쉬워. 붙여봐.
7: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8: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7: 네가?
5: 야, 이게 뭐야?
8: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7: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8: 넌 10년 후에 네 모습.
7: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8: 다시 그려줄게. 무겁게 해줄까? 너? 잘가! 너? 너? 이리 와봐.
1: 자, 그만. 자, 뚝!
7: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8: 아니, 그게 아니다.
7: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1: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괜찮아.
7: 대박.
11: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1: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2: 노사랑!
11: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3: 저구마왕님!
14: 화목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5: 지구? 왜지?
13: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4: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5: 시끄려!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금마왕이라고.
11: 미워. 다 미워.
16: 쫀쿠, 이제 한번 먹어보네.

0: 아냐.
1: 누구야?
0: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 피그. 이버 아저씨랑 땡 싹히.
1: 페파랑 수지는 오늘도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신비한 자연의 소리를 즐기고 있답니다.
0: 저건 뭐야?
2: 저건 맷비둘기란다, 조지.
0: 저건 뭐예요?
3: 딱따구리 소리야. 이건 이비 소리고. 내 휴대전화도 소리 좀 나면 좋겠네.
0: 근데 난 여기 진짜 좋은데. 나도.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나무집 하나 짓고서 말이야.
2: 나무집을 짓고 싶다 이거지? 난 이 공원 관리인이란다. 비버 아저씨라고 해. 이쪽은 내 꼬마 조수이자 아들인 바비고.
0: 안녕. 또 보네.
4: 안녕.
2: 마침 딱 맞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집 짓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죠.
5: 안전모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진짜 쓰게 될 줄은 몰랐네.
2: 잘 됐네요. 바비랑 강에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오세요.
0: 바비, 우리 요정신호 찾았어.
4: 비밀이잖아. 기억 안 나?
5: 그래서 오늘 집은 어디에 지으실 건가요?
2: 아, 우리가 오늘 지으려는 건 바로 이 강의 댐이랍니다.
5: 콘크리트는 어떤 걸 쓰나요?
2: 콘크리트라니?
5: 그렇게 웃을 일이에요? 콘크리트가 얼마나 훌륭한 건축재료인데 그러세요?
2: 네, 물론 훌륭하죠. 그래도 우린 나무로만 지을 거예요.
5: 콘크리트를 안 쓴다고요?
2: 네, 아예 안 쓸 거예요. 자, 그럼 두 팀으로 나눕시다.
0: 우리 셋은 바비팀 해도 돼요?
2: 물론이지. 어른들은 아저씨랑 무거운 통나무를 나를 거고 너희는 바비랑 나뭇가지를 모을래?
6: 이비랑 나도 장식 하나 만들까? 댐이 완성되면 그 위에 올려놓게. 아유, 이렇게 적극적인 애가 참 좋더라.
4: 자, 얘들아, 우린 큰 통나무 사이에 끼울 나뭇가지를 모으자.
0: 알았어, 제일 좋은 거 찾아올게. 이거 어때, 바비?
4: 그건 너무 말라서 좀. 그래, 이 정도가 딱 좋아.
0: 알았어, 더 찾아올게. 바지 찾는 것도 힘드네. 이건 어때, 바비?
7: 그럼 이건?
0: 이거는?
7: 이건 어때, 이 가지나?
0: 그럼 이 두 개는?
2: 바비팀은 잘 되고 있니?
0: 바비가 도망을 갔어요.
2: 아, 그랬어? 바비가 낯을 가려서 놀랐나 보네. 평소에 둘만 있을 땐 괜찮았는데.
0: 우리가 너무 들떠서 바비가 깜짝 놀랐나 봐요.
2: 너무 걱정하지 마. 바비는 자기가 잘 숨는 곳에 가 있을 거야. 바로 저기.
0: 바비? 아까 우리 때문에 놀랐지? 미안해.
7: 미안해.
4: 아니야, 괜찮아.
0: 여기 참 좋다, 바비.
4: 그치? 요정들도 여기 좋아해.
0: 진짜?
4: 저쪽을 봐.
0: 여기도 버섯 고리가 있네.
7: 요정의 고리다.
4: 그래, 맞아. 요정들은 이제 여긴 잘 안 와. 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0: 우리도 알려줄 수 있어?
4: 아빠가 여행 끝나기 전에 안내해 주신 댔어.
0: 야호!
4: 어른들은 요정을 봐도 잘 몰라. 근데 우린 알지.

0: 이렇게 가져다니?
1: 내가 새뜸을 쌓은 기념으로 장식을 하나 만들었거든. 작품 제목은 보라, 강물의 흐름을 바꾼 대자연의 승리를.
2: 아, 네, 좋네요. 뗌물 다 쌓았으니까 남은 일은 구멍을 막는 거예요.
3: 구멍을 어떻게 막아요?
2: 아, 이 방법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진흙으로 막는 거야. 저기 있는 진흙으로. 아, 아니, 왜 다들 웃는 거야?
3: 우리 진흙탕 정말 좋아해요.
4: 페퍼는 비버댐 옆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게 좋았어요.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걸요.
3: 요정들이 사는 곳.
4: 오늘은 팔팔랑 수지가 마지막 휴가를 보내는 날이에요. 짐을 싸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3: 아빠, 이번 휴가 진흙도 꼭 챙겨요. 기념으로 집에 가져갈래요.
0: 빨래할 게 산더미라 얼른 가서 해야겠네.
5: 짐이 너무 많아. 가방에 안 다치네.
3: 군단나 집에 가기 싫어.
1: 걱정 마. 우리가 숲을 떠나도 숲은 늘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야.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기념으로 저랑 마지막 모험을 떠나실 분?
3: 저요!
2: 보면 아마 감탄할걸? 마법 같아서.
3: 요정인가 봐.
2: 좋아, 그럼 가자.
6: 생각나? 어른들은 요정을 봐도 잘 모른다고 한 거. 근데 우린 알 거야.
3: 빨리 보고 싶다.
2: 하루 종일 걸릴 거라 도시락도 챙겼어요.
3: 요정들은 얼마나 더 가야 맞나?
6: 가려면 한참 멀었어. 그래도 가는 길 경치가 좋아.
5: 아, 글쎄, 유니콘 경매 끝날 시간 다 됐네. 어떡하지? 비버 아저씨, 여기 휴대전화 터지는 데는 없나요?
2: 네,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부턴 배를 타야 돼요.
3: 오, 배다.
0: 오, 도시락은 배 위에서 먹나요?
2: 네, 배고프시면요.
0: 이 샌드위치 맛있다. 케이크 좀 줄래?
3: 케이크에 요정 날개가 있어. 오, 저거 요정 케이크다. 케이크, 케이크.
5: 내 휴대전화. 큰일 날 뻔했네.
1: 어우, 여기 너무 좋은데.
3: 바비, 요정이 사는 곳이 여기야?
6: 아니, 아직 멀었어, 페파.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야.
5: 요정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까지 와달라고?
2: 그건 안 될걸요. 요정들은 워낙 멋대로라 말을 안 들어요. 운 좋게 만나면 또 모를까? 갑시다.
5: 이렇게 노을이 예쁜 데가 있다니.
3: 여기다. 여기가 요정이 사는 데가 분명해.
6: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
3: 이 뒤는 좋겠다. 안 걸어도 되잖아.
2: 갈까요?
3: 그치, 그치, 이디. 여기 진짜 어둡다. 아, 그리고 너무 멀어.
7: 우리 요정들한테 갈 수 있는 거 맞아?
6: 갈 수 있냐고? 맞아, 여기가 바로 거기야.
3: 진짜로?
6: 이제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3: 조용히. 와, 요정들이 진짜로 있었어.
5: 반딧불이네. 정말 예쁘다.
6: 네, 반딧불이 예쁘죠.
5: 와, 진짜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1: 분위기 깨지 마.
2: 아, 세상에 저거 좀 봐.
1: 진짜 꼭 마법 같다.
3: 응,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나?
6: 다 요정이 준 선물이야. 너희들이 좋은가 봐.

0: 선물 줘서 고마워.
1: 고마워. 이렇게 신나는 휴가는 처음이야.
2: 나중에 또 놀러 오겠네.
0: 좋아요.
3: 좋아요. 이제 그만 갈까요?
4: 안녕하세요.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5: 정말 마법 같았어요.
0: 우리 요정도 봤어요.
4: 어, 딱 보니 그러네.
0: 네? 어째서요?
4: 요정이 너한테만 선물을 준 게 아니야. 나도 받았지.
6: 페퍼랑 수지는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요.
0: 안녕. 안녕, 바비. 잘 있어.
6: 이렇게 마법 같은 휴가는 또 없을 거예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아쿠아를 삼킨 티라노. 티라노다! 저리 가!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어 때문인가? 안 돼! 가지마! 내 스타코어 돌려줘!

내 스타코어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4: 좋아요, 엄마. 디노, 스테고, 출동 준비.
5: 디노, 출동 준비 완료.
4: 우리만 믿어.
1: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2: 그러게, 기대된다.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3: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4: 나 좀 끼워줘.
5: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2: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올랐어.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어?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0: 사랑 친구를 잘 지켜줘.
1: 바로 저기야. 아!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2: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0: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2: 좋았어, 해보자고.
1: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론 너무 오래 걸리겠어.
2: 어? 걱정 마, 스테거.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섀도우 스핀!
0: 우와!
2: 휴! 이 정도면 되겠지?
3: 디노, 공돌이 잘 못한다.
2: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3: 거기, 아,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2: 저런, 디노!
0: 호기, 조심해!
1: 소화제가!
2: 호기, 일렉트릭 스핀!
0: 구조용 러프 흡착컵 액션!
2: 간다! 히야!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어우,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3: 조심해, 얘들아.

설마? 응?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내 스타콘!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야겠어.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네스타 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어? 와! 찾았다!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0: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수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포! 안 돼! 이거 놔! 스타포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5: 다이노 본부, 멈춰!
4: 무슨 일이니?
5: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1: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5: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2: 우리가 도와줄게!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정말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3: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2: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즙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3: 이 숲 왠지 오싹한데.
2: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3: 절대 아니거든.
6: 안녕 얘들아,
2: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6: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2: 우린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7: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3: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2: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6: 좋았어!
2: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6: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3: 이야, 덩굴 천국이잖아. 덩굴이 왜 이러지?
2: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8: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7: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이제

0: 아리!
1: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0: 아리! 위를 봐!
1: 어?
0: 꽁지?
1: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1: 정말? 하지만...
0: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1: 어?
0: 어?
1: 어떡하지?
0: 빨리 날 도와줘.
1: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0: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1: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0: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1: 잠깐 기다려. 자.
0: 준비됐지? 자, 슈퍼

0: 난 이제 슈퍼꽁지거든. 어? 거기다 구제 울음프 흡착컵 액션! 제발 좀 떨어져!
1: 너무 어지러워.
2: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0: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2: 야호! 저기 테리코야.
0: 내가 구할게. 내가 유인해볼게. 거기 섀도우 스틱.
2: 테리코 이 꽃이야.
0: 구제 울음프 흡착컵 액션.
2: 고마워 얘들아. 수액도 충분히 모았어. 어서 여기서 나가자. 재료가 엄청 많이 있잖아. 닭꽁지 덕분이야.
3: 고마워.
4: 천만에.
2: 요리를 시작하자 얘들아. 예! 얘들아, 우리도 먹어보자.
5: 좋아.
6: 엄청 맛있다.
2: 꽁지, 너도 먹어봐. 맛있어. 어? 꽁지야.
0: 휴, 겨우 빠져나왔네. 어?

거기서! 그건 내 거야! 야! 야, 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옥스퍼드 상.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1: 저도 좀 봐주세요.
2: 아, 전 엔진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3: 잠깐만 기다려. 이번엔 타이어 차례.
1: 네. 전 바퀴가 이상해요.
3: 그래.
2: 어디?
3: 자, 다 됐다.
1: 다 여기 있습니다.
3: 아침은 언제나 정신 없다니까.
1: 다행히 늦지 않았네. 안녕, 도리야.
3: 다요. 있잖아. 언제나 태워줘서 고마워.
1: 갑자기 왜 그래?
3: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고마울 땐 말로 표현하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대.

0: 둘이 말대로 정말 기분이 좋아졌는가? 어? 길이 잔뜩 막혔잖아. 손님들이 늦겠어.
1: 걱정 마.
2: 우리가 도와줄게.

0: 다요 덕분에 기분이 좋은걸?
1: 왜 그래, 패트?
0: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1: 그래? 그럼 정비소로 가보자. 어때, 하나야?
2: 큰 문제는 아니야. 금방 고쳐줄게.
1: 아, 다행이다.
2: 그럼 시작해볼까? 자.
1: 패트, 어서.
0: 저기, 하나야. 응?

0: 어?
1: 반갑습니다.
0: 다들 수고 많았어.
1: 저기 하나 누나.
0: 어?
1: 아, 항상 돌봐주셔서
2: 정말 고맙습니다.
3: 새삼스럽게 왜 그래?
1: 아침에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요.
4: 하나 언니는 세상에서

0: 고마워. 덕분에 피곤했던 게 싹 없어졌는걸. 세탁이 오잖아.
1: 하나 누나, 저 갑자기 타이어가 고장난 것 같아요.
2: 저도요.
0: 너희들 꾀병물이면 모를 줄 알고.
3: 우리 친구들도 고마울 땐 꼭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희생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3: 내 꿈은 의사입니다.
1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EB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뽑게 되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진짜 주인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토론하고 또 교육감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입시와 진로부터 선거권까지 학생들의 생생한

0: 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이번 청소년 교육감 공약 포럼을 마련한 자치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기자비의 이현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에 교육감 후보들에게 직접 이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에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1: 네, 저희 자치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기자비는 지난 5월 23일에 인천 동인천 여자중학교에서 청소년 교육감 공약 포럼을 열어 대통령으로 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이 직접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청소년 30여 명이 참여했고, 실제로 도성훈 교육감 후보, 이대용 교육감 후보, 임명구 교육감 후보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5개 의제로 나누어서 종합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입시와 진로, 학생자치, 학교폭력과 마음건강, 기후위기와 AI, 교육감 선거와 사회 참여 등 청소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바라고 있는 주제로 정책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2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교육 정책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들과의 토론, 대담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포럼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1년의 프로세스로 준비했습니다. 4월 달에 처음 시작한 포럼을 시작으로 이후에 사전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했고, 이번 대토론회, 그리고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지속하고자 합니다.
0: 네. 화면을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직접 제안한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 네, 원탁별로 되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중요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각 조별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조에서는 학생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학생회나 학급 회의가 있어도 실제로 그게 학교에 반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그쳐버린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교장, 교사가 정기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회의할 수 있는 구조, 학생 자치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에서는 학교폭력, 마음건강, 교육격차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내용, 그리고 시설 지원, 그리고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조에서는 교육감 선거 쿠폰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위해서 근현대사 교육과 함께 참여형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 네, 선거 기간에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해당 지역 교육감 후보들이 예외 없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를 눈여겨봤다는 의미일 텐데, 이 후보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1: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실제 교육감 후보자들을 모두 초청해서 실제 당사자, 학생들과 토론한 자리는 이번이 전국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 또 경쟁적으로 비판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우려와 다르게 민주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문들을 교육감 후보자들이 대답하는 시간이 이루어졌고, 후보자들도 모두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입시와 진로에 관한 질문이 인상 깊었는데요. 학생들이 AI와 인공지능 시대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진로와 진학을 바꾸고 싶을 때 고민이 많이 든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모두 자신의 적성과 성장 과정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 걱정과 달리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지지받는 토론회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교육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청소년들일 텐데, 막상 살펴보면 대부분은 투표권이

0: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선거권은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 정책에 더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교육 정책이라는 게 사실 학생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다뤘던 내용들, 입시와 진로, 학생 자치, 마음 건강 같은 분야들이 모두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가장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사에게는 교원단체가 있고 학부모에게는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학생들은 정작 교육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포럼에서 한 학생의 발언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중학교에서 교복을 결정할 때 그 교복을 결정하는 권한이 중3에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1: 왜 그랬을까요?
0: 학생들이 대답하기로는 네. 이제 중3 학생들은 곧 떠나버리고 학교에 없는데 예.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결정권을 넘겨줬을 때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교육감 선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가장 큰 당사자들은 학생들인데 학생들 이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교육제도를 잘 마련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을 경험하는 존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정책과 의견을 들어야 의미 있는 교육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길잡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나가실 예정이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는 거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 같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사회에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특히 그동안 이 사회의 목소리를 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로 학생 회장이나 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구석구석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 네, 제도를 가장 가까이서 겪는 학생들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현장과 겉돌지 않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 어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 교육의 주인인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그런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흐름을 가늠해 볼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 모의평가가 이틀 뒤 치러집니다. 이번 시험은 졸업생 응시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재훈 경기 한민고등학교 선생님과 짚어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첫 시험인데 수험생들 우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까요?
1: 크게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응시하며 실전처럼 연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수능과 가장 유사한 문제 환경을 접하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적 산출 과정에 졸업생 응시자까지 들어오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변수에 익숙해지는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하며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스스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짚어볼 텐데요. 특히 수학에선 확통론, 탐구에선 사탐론 같은 이 선택 과목 쏠림 현상이 요즘 참 심한 편입니다. 이번에 사탐 응시 비율이 뭐 역대급이라고 하던데 이 수험생들은 유불리를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1: 작년 수능에서 수학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표준점수 만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0: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표준 점수 만점 차이가 5점까지 벌어졌었는데 확률과 통계를 지정 과목으로 설정하는 대학들이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까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올라가게 되었고 이것이 미적분과의 점수 차이가 줄어들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학 계열은 아직도 미적분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과 통계와의 점수 차이가 더 줄어들거나 역전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그런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 여유가 생기는 공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하여 총점을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과탐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보다도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또 졸업생과 함께 치르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졸업생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19.85%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재학생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0: 무엇보다도 시험 응시 후에 EBSI 풀서비스에서 제공될 가채점 등급컷에 놀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아마 자신이 그동안 생각했던 점수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의 등급컷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졸업생 응시생이 들어와서 생기는 당연한 일이며 실제 수능에서는 이보다 더 척박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급이 제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공부가 소용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5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100분위가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졸업생이 많이 들어와서 위에서 점수를 눌렀기 때문에 통계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공부해야 할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수험생이 정말 많았었기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을 역대급 졸업생 응시 비율입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응시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은 좀 지각 변동을 할 수 있겠지만 평정심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성적도 뭐 중요하겠지만 수능을 미리 겪어보는 또 중요한 연습이지 않습니까? 이 시험 직전에 꼭 해야 될 것, 반대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0: 네. 학생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의고사를 응시하던 습관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안 풀리는 문제를 그냥 지나치던 학생이라면 6월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하면서 하던 대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라는 중압감에 너무 잘 보려는 마음이 들어서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문제들도 계속 붙잡고 있거나 평소와 다르게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되려 평소보다 시험을 더 못 보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3 수험 생활 중 보는 모의고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도가 높은 이런 시험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6월 모의평가는 오히려 시험을 치르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도 많습니다.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도 시간이 좀 있고요. 성적표 나오고 난 다음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0: 6월 모의고사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가채점 이후에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문에서 출제가 됐고 기존과 다른 유형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시간 관리나 풀이 과정에서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복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서 내 약점이 드러났는지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르게도 보일 수 있는 문제는 뭐였는지를 시험 후에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체점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는 본인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1: 네.
0: 그동안은 위를 보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 위치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생님과 상담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흔히 또 6월 모평 점수가 뭐 거의 수능 점수나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고 반대로 이 수능 때 대역전극을 쓰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 수능 성적과 모의평가 점수는 얼마나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와 달리 출제진도 교사들 외에 대학 교수도 함께 참여하게 되며 그동안 경쟁에서는 없었던 졸업생들도 유입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과 그나마 유사한 환경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유의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수능 시험은 이보다 더 척박합니다. 2025학년도 6월 졸업생 접수자 8만 8,698명 중 실제 응시자는 7만 3,877명이었는데 수능에서의 응시자는 16만 897명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6월 졸업생 접수자 8만 9,887명 중 응시자는 7만 5,186명이었으나 수능 응시자는 16만 794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9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 졸업생 응시자의 절반 정도가 6월에 응시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수능을 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는 성적이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하루하루 해야 할 공부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6월 모의평가는 수능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또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2일 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응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0: 굿네이버스.
1: 호남의 저쪽 영산강이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가는 곳.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아끼고 지켜온 보물이 있습니다.
2: 문인들,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좀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자리로 1630년대에 터를 잡고 지으셨다고 그래요.
1: 한편 자신만의 예술을 꽃피운 가족들도 있죠.
3: 산이 대감 70개 정도 되고요. 네, 돌이 한 2,500톤 들어갔었어요. 돌 까는 것 한 40년 가까이 됐죠. 한낱 막 불을 만들어 재미로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 더욱 특별한 노포의 맛.
4: 3년 동안 숙성시킨 집으로 삼겹살을 지금 굽고 있어요.
1: 그 정겨운 맛을 오늘도 지켜갑니다.
4: 이게 지금 75년 된 무안의 맛이거든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어요.
1: 무안에선 전통의 진수도 느낄 수 있다죠.
5: 대대로 이걸 해왔어요. 지금 횟수로는 51년 차 됐네요.
1: 흙과 불로 빚어내는 명품 분청사기 이야기.
5: 후대까지 널리 선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1: 살수록 정이 드는 고장. 그래서 더 머물고 싶은 무안으로 떠나보실까요? 오늘 찾아온 곳은 영산강을 품은 몽탄면입니다. 전남 담양에서 흐르기 시작한 영산강이 서해로 향하기 전 숨을 고르는 곳. 세월 따라 물이 휘돌고 굽이쳐 흐르는 동안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를 남겨놓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로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지형입니다. 어찌 보면 영산강에 떠있는 섬 같기도 한 신기한 마을. 마을 이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
6: 우리 마을이 영산강 그 물 줄기 따라서 쭉 늘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쭉 펼쳐져 있다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늘어집니다. 한반도 지형 닮았다고 그래서 전국에 뭐 자전거 타신 분들 뭐 그냥 일반 관광객들 엄청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 작은 한반도라 불리는 늘어지 마을. 영산강이 빚어낸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거리가 있다는데요. 오랜 세월 마을 사람들의 자랑인 식용정입니다.
6: 네, 여기가 입향조 할아버지가 이제 터를 잡고 식용정이라고 정자를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은, 지금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고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우리 식용정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1: 이곳에서 바라본 영산강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한우 이면 선생이 이곳에 정자를 지은 것인데요.
7: 한번 올려줘봐.
1: 병자호란 이후 벼슬을 내려놓은 후에는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하고 후학을 양성했답니다.
2: 연비어라, 새가 날고 고기가 이쪽에 영상 날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지역의 문인들 이런 그 학자들하고 교류하고 좀 한가로이 쉴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그런 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1: 눈길을 사로잡는 건 경치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고목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5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팽나무는 세월만큼이나 위용도 대단합니다. 키는 무려 10m가 넘고 둘레만 해도 3m가 넘는다네요.
2: 저희들은 아주 여기서 어려서 이 지역 자체가 우리 놀이터고 또 할아버지 재산도 되지만 여기서 진짜 공부도 하고 여기서.
7: 우리 조상님들 그렇게 이때 아버지 또 그 이때 할아버지들 여기 와서 여름이면은 그 시조 타령을 하면서 이 노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 긴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삶 속에 녹아든 식영정. 그래서 더 사랑받는지도 모릅니다.
2: 영산강 하면은 그 전남에서는 그래도 이 엄청나게 유명한 이 그 어떤 삶의 젖줄이죠. 영산강 식영정. 무안에 볼거리이고 먹거리 있고 자랑거리입니다.
1: 식영정. 다시 보니 무안의 자랑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0: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정자 중에서는. 훤하잖아요, 앞이. 막히지 않고. 우도 저런 물처럼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있고.
8: 이거 아주 경치가 말로부터 좋습니다. 이제 여기 식영정도 물론 좋아요. 여기보단 더 나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보면은 저희 집도 한번 가면 볼만해요. 예. 전국으로 다 와요.
9: 저희도 한번 댓글
8: 아이고, 그런, 그럼사 참말로 아주 환영이죠. 가서 한번 구경하시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촬영도 하시고 한번 가보시죠.
9: 예, 예.
1: 하하. 집에 대한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멋진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식영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오, 여기인가 봅니다. 담을 넘자 펼쳐지는 돌탑의 향연. 이건 집이 아니라 작은 공원에 온 것 같은데요.
8: 이런 돌은 적은 탑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탑, 작은 탑 여러 개, 여러 가지가 있고, 삼청사 돌이 있어요, 또. 돌탑이. 삼청사 돌탑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폭꽃, 폭꽃이, 그것이 군이죠. 이것은 내 손으로 이것도 다 만든 것이에요.
1: 무려 6개월이 걸린 밤이 폭포부터, 집 곳곳에 있는 돌탑까지 모두 다 직접 만드셨다는군요. 이렇게 정성스레 만든 돌탑의 개수만 약 170여 개. 커다란 정원을 다 채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8: 돌 따는 것은 한 40년 가까이 됐죠. 그것이 힘들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재미로 싸니까. 한낱만 불어난지로 재미로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 하하, 취미로 시작하셨다지만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8: 뭐 하고 있어? 우리 집 사람입니다.
10: 아니 여기 남자댁에서 이렇게 돌을 많이 쌓으셨는데
11: 예.
10: 괜찮으셨어요?
11: 아이고 막 다치고 그랬어요. 싸다가 다치고 막 아프고 지금도 아프고 언제 됐으면 안 돼.
12: 이게 다 직접 짜신 거예요?
11: 네, 다 짰어요.
8: 한번 우리 집사람 만드는 작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나 이 돌 싸는 것도 거의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가까이 싸는 꾸준히 되는 거예요.
1: 집 밖에 있는 정원이 남편의 취미 공간이라면 집 안은 아내의 취미 공간이라는데요. 집안을 채우고 있는 건 뜨개옷.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셨답니다. 이 정도면 집이 아니라 뜨개옷 전시관 아닌가요?
13: 이거는 개나리 꽃. 요거는 뭐 튤립 같은 거 그런 꽃 이게 450개.
10: 이게 작품인데 이거?
13: 이거는 1년. 1년 걸렸어. 1년.
1: 뜨개질로 꽃을 한 송이씩 만들고 다시 이어서 완성한 대작. 뭐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13: 심심하니까 짰어요. 저녁으로. 낮에는 이제 막 꽃만 메고 막 밥 메고 저런 막 나무 자르고 하다가 이제 밤으로는 또 심심하니까 이거 하고.
1: 이렇게 심심풀이로 만든 뜨개옷이 약 700벌.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연못스러운

0: 가방과 집안 인테리어 장식도 전부 뜨개질로 만드셨다네요. 이번에는 또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1: 안녕하세요.
2: 이제 여기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한테 다 배웠어. 저것을. 나한테 배워갖고 나보다 더 잘 째려버려요, 지금. 갖고 나를 능가해버렸다고, 이거.
3: 어, 아드님이세요?
2: 예. 네. 네. 세상에 이거 보시오. 나한테 배워갖고 이래.
0: 어머니 솜씨를 쏙 빼닮은 아들의 취미는 인형 옷 만들기. 인형마다 어울리는 옷을 맞춤으로써 만들어 입히고 있는데요. 남자가 만들었다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섬세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2: 내가 한 일주일 더 걸렸어야 내가 쪼이기 싫어가지고.
0: 오늘도 나란히 앉아 뜨개질 삼매경에 빠진 모자.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라죠. 솜씨만 봐도 고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4: 두 분 다 손이 되게 빠르시네요.
5: 아유, 엄마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이 피죠.
2: 아들이 그래도 많이 빨라졌어. 응? 빨라졌다. 처음에 나는 진짜 못하겠어. 근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갔다 와갖고 딱 여기 올라와서 보면 이게 한 아까 그거에 서 있어. 이거 이거에 앉아 있어. 또 이런 곳이 쭉 앉아 있어. 내가 깜짝깜짝 놀려버렸다니까.
5: 그러지, 아버지는 얼마나 했겠는가. 옆에 쳐다봐 눈치 보느라고 아주. 남자가 저짓거리 한다고.
2: 남자가 저짓거리 한다고. 저거 뭔 짓거리냐. 응? 그게 뭐냐. 남자가 되어가지고 막 그러고.
0: 처음에는 반대하던 아버지도 이제는 그 실력을 인정할 정도. 뜨개 달인이 다 됐답니다.
2: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0: 무안에서 취미를 즐기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족. 이보다 좋을 순 없다네요.
5: 엄마 아버지가 노력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 감동도 느끼고 무안의 관광지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0: 다시 영산강을 따라 길을 떠나봅니다. 드넓은 평지가 펼쳐진 이곳에 오랜 세월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포가 있다는데요. 가정집 같은 외경에 수상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1: 아, 이게 지금 기쁜 삼겹살 지금 굽고 있습니다.
0: 이곳의 대표 메뉴는 천도에 가까운 높은 화력으로 빠르게 구워내는 직불 삼겹살. 75년 된 맛이랍니다.
1: 저희 할아버지가 영산강 쪽에서 추수 일을 하시다가 바로 옆에 집들이 이제 있으니까 집으로 숭어를 구워 드셨어요. 생선 비린내도 안 나고 엄청 맛있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내가 팔고 있는 돼지고기도 집으로 구우면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0: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건 힘들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인데요. 이 볏집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보통 볏집이 아니랍니다.
1: 이 집이 지금 3년, 4년째 된 거예요. 한 1, 2년 이상은 잘 묵혀서 해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야 집 향이 훨씬 더 부드럽고 깊게 배이고 또 고기 굽는 사람이 덜 힘들고.
0: 하지만 뜨거운 집불 앞에서 일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죠. 그래도 맛을 지켜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네요. 자, 직화로 구워낸 집불 삼겹살. 한번 맛보면 단골이 될 정도로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네요. 함께 일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1: 몇 개 안 남았어. 두 개만 더 보면 돼.
0: 배를 잇는 아들이 대견하고 고마운데요.
6: 애로 고생 안 시키려고 했는디.
3: 예.
6: 예. 절대 안 한다 했는디. 내가 아픈 바람에 내려와서.
1: 직접 내려와서 여기서 하고 보니까 없어지면 안 될 식당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 벌써 7년 됐고 하다 보니 예. 하다 보니 아들한테도 또 물려주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나네요.
0: 이 집불 삼겹살에 맛의 단짝이 있다는데요. 때마침 식당에 도착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무안 햇벌에서 잡아온 칠개입니다. 무안 사람들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친숙한 녀석이라는군요.
6: 저희 집에서는 이것이 일품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3: 그래요? 네. 이거도 뭘 하는 건데?
6: 이거요. 삼겹살을 찍어 먹는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걸로. 지금 씨알이 이럴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제가 알 뺐을 때.
0: 봄 산란기를 맞아 알로 꽉 찬 칠개. 크기만 보면 먹을 게 뭐 있나 싶지만 이게 또 별미라네요. 제철 맞은 칠개를 집불 삼겹살과 제대로 맛보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건고추, 마늘, 밥 등과 함께 곱게 갈아 칠개장을 만들고 잘 숙성시키면 이거 하나로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 옛날 할머니들이 바닷가에서 잡아갖고 그 옛날에 보리밥 했을 때, 예,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리밥에서 이러고 핫도그에다 이러고 갈아서 거기다가 밥 비벼 먹고, 할머니들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칠개장에 아들 나성대 씨가 정성껏 구워낸 집불 삼겹살. 두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의 하모니입니다. 소문난 맛을 보려고 무안에 온 사람들이 한 번씩 들른다네요. 이쯤 되니 그 맛이 궁금해지죠? 아, 어떻습니까?
7: 이게 칠개? 맛있어요. 집불 향도 많이 나고요. 고소하고 맛있네요. 좀 특이하고.
3: 어디서 오셨는데요?
7: 서울에서 왔어요.
3: 특별히 이것도 드시러 관광하시고.
7: 네, 저희 관광 코스 중에 하나에 여기 오려고 했어요.
8: 그리고 이 칠개젓도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여기 와서. 이게 맛있어요. 고기랑 찍어 먹으니까 딱이에요. 많이 그리워진 그런 아주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3: 이게 70년 된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7: 중독성이 있네요.
0: 그 맛을 알아주는 손님이 있었기에 지금껏 이어올 수 있었다네요.
1: 본인 때부터 다녔는데 아들딸이 시집장가가가지고 또 손주를 안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100년 이상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0: 무안에는 오래된 맛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멋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3대 도자 발상지 중 하나가 무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려 청자, 조선 백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청사기가 이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투박하면서 자유분방한 멋, 그리고 실용성도 뛰어나 서민들이 즐겨 사용했던 도자기인데요. 김옥수 명장은 이 무안에서 분청사기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아름다운 분청사기, 그 비결은 바로 이 흙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0: 근육이에요?
1: 이게 자 점토 도자기 만드는 자 점토인데 이게 백토예요. 백토 하얀 색깔 나는 거.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도자기 학교로는 A급이지 않지 상급. 백자도 만들 수 있어요. 백자 도자기를 흙이 맑고 투명하고 견고하고 구웠을 때 단단하고 두들기면은 탱탱탱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몽탄이 옛날에는 도자기, 분청사기, 기와 옹기가 유명했죠.
2: 질 좋은 흙은 영장의 손끝에서 분청사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둘만의 시간.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혼을 불어넣습니다.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 수십 년 동안 물레를 돌려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제가 4대째 하고 있고요. 대대로 이걸 해왔어요.
0: 이 부안에서요?
1: 예. 제가 17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횟수로는 51년 차 됐네.
2: 고됐지만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온 지난날. 힘들었던 시간들은 자양분이 되어 명장의 손에서 찬란한 꽃을 피워냅니다.
1: 이게 이제 모란 단초문인데요. 모란꽃은 주로 이제 왕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꽃이었죠. 이 칼도 우산대예요.
0: 아, 우산대예요?
1: 재활용.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참 편리하게 좋아요. 가볍고. 근데 이제 이렇게 파면은 문양이 확실히 이제 윤곽이 나오죠. 이렇게 선명하니 팍 도드러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양각 효과가 나죠.
2: 이처럼 백토를 바른 후에 조각도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을 조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감, 인화, 박지, 철화, 귀알, 덤벙까지 7가지 전통 기법으로 분청사기를 만들며 그 소탈하면서 자유로운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조금 더 식으면은 여기 이제 그릇 지나간 자리가 보여요. 그릇이 여기서 요 밑에
2: 정성과 시간으로 빚어낸 소박한 도자기 그 안에는 전통을 지켜온 우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 보안이 가장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흙이 좋으니까 그리고 때깔이 풍부해서 편안하고 특히 이제 도자기 하기에 또 최적지인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분청사기를 좀 배워가지고 후대까지 널리 전승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 풍요로운 영산 강변에서 꽃피운 삶과 문화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의 마음이 있어 무안은 오늘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3: 지난해 표 맛있어.

0: stone.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the things I used to be? 이 작품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들어갑니다.
1: 자, 하나, 둘, 셋.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3: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4: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3: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5: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6: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7: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8: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9: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10: 왜 이렇게 커요?
9: 5층 아니에요?
10: 아 진짜 크죠?
9: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11: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10: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12: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13: 이게
10: 뭐예요?
13: 아시죠? 오늘 저 관계 가지고
9: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13: 예, 잘 먹습니다.
10: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9: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13: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피움의 시작이 아니고.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0: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2: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2: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7: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우리 별 지구입니다. 푸른 행성일까요? 아니면 초록 행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채로운 색일까요? 거대한 동물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까지 다리나 촉수, 지느러미가 있든 없든 감쪽같이 위장했거나 화려하게 시선을 끌거나 대자연은 몹시도 다채롭고 놀라운 비밀로 가득하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뛰어난 청각과 시각으로 어둠 속을 누비는 특별한 녀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빛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백의 세상 같죠.

하지만 생명체들은 이 무채색의 세계에서도 눈에 띄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기극락조의 구애의식이 시작됩니다. 길고 하얀 깃털 덕분에 수컷은 어둠 속에서도 환히 빛나죠. 어스름한 새벽빛 아래 빛나는 이 화려한 장식은 암컷의 시선을 끌기 위한 치명적 무기입니다.

익고 해가 떠오르면 아침 햇살과 함께 새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하얀 깃털은 유혹을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이죠. 낮이 되면 더욱 화려한 깃털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냅니다. 흰기 극락조는 밤이든 낮이든 이 다채로운 세상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법을 완벽히 알고 있네요. 숲은 광활한 생명의 터전이자 눈부신 초록빛 세상입니다. 나무는 육지 면적의 3분의 1을 덮고 있죠. 지구를 진정한 초록 행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숲은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 파수꾼이죠. 나뭇잎의 영록소는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고 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 뿜어져 나온 산소는 모든 생명체의 숨결이 되어줍니다. 숲의 마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숲은 스스로 비를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기후를 창조합니다.

숲속 어디에나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축축한 땅 위에서도 높은 나무 꼭대기에도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곳에도 말이죠. 숲은 수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숲을 비추면 벌새 같은 공중 고개사들이 깨어납니다. 밤새 에너지 절약 모드로 잠들었던 이 작은 새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에너지를 충전하죠. 심장은 1분에 수백 번이나 힘차게 뜁니다. 햇빛은 벌새의 깃털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입니다. 가슴과 목에 난 특유의 깃털이 빛을 반사해 벌새만의 영롱하고 화려한 색채를 만들어내죠. 비행 실력도 엄청납니다. 1초에 40번에서 50번이나 날개짓을 하며 재빠르게 움직이죠. 옆으로, 심지어 뒤로도 날 수 있고 공중에 정지한 채로 꿀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비행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컷들 사이엔 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가슴 깃털을 한껏 부풀리며 기싸움을 시작하더니 이내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번쩍이는 색채들의 맹렬한 충돌이죠.

바로 작고 섬세한 둥지를 짓는 일이죠. 암컷의 몸집처럼 둥지의 크기도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화려해서 눈에 띄면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수수한 색을 띠고 있죠. 벌새는 거미줄을 엮어 둥지를 만듭니다.

난초벌 역시 눈부시게 빛납니다. 아름다운 빛깔만큼이나 부지런한 녀석들이죠. 수컷 난초벌은 난초꽃을 돌며 향기로운 오일을 모읍니다. 앞다리로 오일방울을 모아 뒷다리 주머니에 저장하는데 여기서 오일이 섞이며 자신만의 특별한 향수가 완성되는 거죠.

벌의 이런 행동은 난초에게도 이득입니다. 벌들이 꽃가루를 대신 퍼뜨려주니까요. 벌이 더 많은 꽃을 방문할수록 향기는 더욱 복잡하고 풍부해져 매혹적으로 변하고 이듬해 숲에는 더 많은 난초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난초벌은 종마다 각기 다른 난초꽃을 이용해 고유의 향수를 배합합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수컷들은 숲속 나무에 자리를 잡고 정성껏 만든 향기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여기가 명당인 것 같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기에 이끌린 암컷이 날아옵니다. 수컷처럼 암컷도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죠. 암컷은 보통 평생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니 수컷은 기필코 아주 달콤한 향기를 풍겨야만 하죠. 지구에는 화려한 색을 뽐내는 곤충들과 빛나는 파충류, 그리고 수만 가지 빛깔을 가진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자연을 만화경처럼 다채롭게 물들이죠. 반면 포유류의 색깔은 단조롭고 칙칙한 편입니다. 갈색이나 검은색, 가끔 회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게 대부분이죠. 피부와 털의 색을 결정하는 건 멜라닌 색소인데, 검은색과 갈색을 내는 색소, 그리고 붉은 빛이 도는 노란색을 내는 색소, 이렇게 두 종류뿐입니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을 띤 동물이 거의 없죠. 게다가 이런 칙칙한 색깔은 야생에서 몸을 숨기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매서운 눈빛과 위협적인 소리가 오가는 상황.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얼굴의 색깔은 더욱 선명해지죠.

다행히 피를 보는 싸움까진 가지 않았네요. 도전자가 물러납니다. 승리한 우두머리의 몸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얼굴과 엉덩이 색깔은 한층 더 선명하게 달아오르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의 지배자로 군림하며 모든 암컷을 차지할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숲에 비가 내리면 아주 신비로운 만남이 시작되죠. 알맞은 양의 비가 내리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밤. 수많은 개구리들이 숲속 웅덩이로 모여듭니다.

요란한 개구리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네요. 갈색 피부를 가진 암컷들 사이로 눈에 띄는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샛노란 수컷들이죠. 드디어 짝짓기 날이 밝았습니다. 웅덩이도 올챙이들이 자라기에 알맞게 깊어졌네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왜 노랗게 변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수를 구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저 암컷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이유에 어찌됐든 녀석들은 하나둘씩 짝을 찾았습니다. 이 화려한 축제 덕분에 새로운 생명체들이 무사히 태어날 테죠. 개구리와 달리 케이프 난쟁이 카멜레온은 1년 내내 다채로운 색을 뽐냅니다.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을 때조차도 매혹적이죠. 피부 속 특수한 색소세포 덕분에 카멜레온은 자유자재로 몸을 위장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한껏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동족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색깔을 이용하죠. 수컷의 구애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암컷이 거절의 의사를 아주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불쌍한 수컷이 나를 잘못 잡았습니다. 암컷에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거든요. 카멜레온은 보통 알을 낳지만 이곳은 기온이 너무 낮게 떨어질 때가 있어 이 종은 알 대신 새끼를 직접 낳는 특별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꼬마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며 어미 곁에서 다채로운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하죠.

색채를 이용한 생존 전략은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닷속 세상에는 변장의 명수, 문어가 있죠.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눈 깜짝할 새에 미세한 근육들이 피부 표면의 색소세포 크기를 조절해 몸의 색깔을 즉시 바꿔버립니다.

산호초지대는 화려한 색을 뽐내는 물고기들과 주변 환경에 감쪽같이 녹아드는 생물들의 안식처입니다. 햇빛은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죠. 빛은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특정 파장들이 걸러지는데 붉은색과 노란색 빛이 가장 먼저 힘을 잃기 때문에 이런 색을 띤 물고기들은 오히려 깊은 바닷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칙칙한 색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거대한 무리를 지어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 포식자들은 개별 물고기들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죠. 깊은 곳에선 색이 숨어버리지만 얕고 맑은 산호초지대만큼은 다채로운 색의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지구를 푸른 행성으로 만드는 건 바로 바다입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닷물은 정말 파란색일까요? 햇빛의 특정 파장이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또한 햇빛은 바닷물을 따뜻하게 데워 혹등고래가 극지방과 열대바다를 오가는 먼 여정을 가능케 해주죠. 매년 여름, 고래들은 먹이를 찾아 극지방을 향해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칩니다. 차가운 바다엔 영양 만점인 크릴이 풍부하니까요. 배불리 먹고 나면 다시 따뜻한 열대바다로 돌아와 새끼를 낳습니다. 이곳은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몸에 비축해둔 지방만으로 버텨야 하죠. 초보 어미에겐 힘든 시간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혹등고래는 첫 6개월 동안 하루에 무려 45리터의 젖을 먹어치우죠. 몸 길이는 수미터에 몸무게가 1톤 가까이 나가는 거대한 녀석이니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한 겁니다. 혹등고래가 딱히 화려한 색을 뽐내는 건 아니지만 피부의 무늬는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무늬로 고래들을 구별하고 전 세계 개체수를 추정합니다.

시작하죠. 혹등고래는 저마다 밝은 배와 어두운 등, 그리고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한 꼬리 지느러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부리 돌고래 역시 배는 밝고 등은 어둡습니다.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칠 때 바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어의 공격을 피하는 데 아주 유용한 위장술이죠. 녀석들의 영어 이름이 왜 빙글빙글 돈다는 뜻의 스피너 돌고래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도는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광활한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중력의 힘이 이끄는 조간대, 즉 갯벌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작고 다채로운 생물들은 바닷가 생활을 꽤 즐기는 것 같네요. 농개입니다. 사방에 널려 있죠. 수컷은 먹이를 집을 때 집게발 하나만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양쪽 집게발을 다 쓰는 암컷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수컷들이 달고 있는 저 커다랗고 화려한 덩어리 장갑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겁도 없이 자기 구역에 들어온 경쟁자를 위협하거나 제압할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농개는 주로 맹그로브 숲 근처에 삽니다. 썰물이 되면 개사를 노리는 이웃들이 곧장 나타나죠. 가늘고 날렵한 손가락을 가진 개잡이 원숭이입니다. 아, 농개의 큰 집게발의 또 다른 용도가 바로 이거였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펄쩍펄쩍 뛰는 말뚝망둥어는 썰물 때 활기가 넘칩니다. 물이 빠지면 녀석들은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죠.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면 암컷은 수컷의 초대를 수락할 겁니다. 농개들 사이에서도 짝짓기 의식이 막 시작됐습니다. 집게발이 클수록 짝을 찾을 확률은 높아지지만 춤솜씨도 좋아야 합니다. 경쟁자들보다 뛰어나야 하죠. 경쟁자는 아주 많으니까요. 이리 오라며 손짓하는 듯한 춤이 일제히 펼쳐지네요.

마침내 한 암컷이 결정을 내리고 짝과 함께 조용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가네요. 자연에서는 때론 색이 없는 것이 색이 많은 것만큼이나 인상적일 수도 있죠. 유리날개 나비는 거미줄처럼 얇고 투명한 날개로 세상을 누빕니다. 이 날개는 빛을 거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아서 마치 투명 망토를 두른 것처럼 보이죠. 덕분에 포식자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운 좋게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한 나비를 발견하신다면 그 신비로운 모습에 푹 빠지실 겁니다.

더 시작되니까요. 며칠이 지나면 아주 앙증맞은 애벌레들이 알을 깨고 나옵니다. 이 녀석들도 다자란 성체 못지않게 인상적이죠.

어떤 녀석들은 초록색으로 감쪽같이 위장하고 또 어떤 녀석들은 털이 났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화려하거나 그냥 기묘하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쉼없이 먹죠. 다른 모든 애벌레처럼 제왕나비 애벌레 역시 완전한 변태 과정을 거칩니다. 다 자란 나비는 애벌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애벌레 시절과 성체 사이에 딱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색깔이 아주 화려하다는 겁니다. 이는 포식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과도 같죠. 제왕나비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녀석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독을 품고 있으니까요. 녀석들의 화려한 색깔은 아름답지만 섬뜩한 경고장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제왕나비의 생존 방식입니다. 제왕나비는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수많은 새나 포식자들의 시선을 끌지만 포식자들은 이미 저 화려한 색을 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때론 초록빛이고 때론 푸르른 우리 지구는 사실 단순히 초록색이거나 파란색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부터 지구를 빚어내는 풍경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운 색채의 교향곡이죠. 거대한 산맥 전체를 물들이는 광물부터 호수 전역을 독특한 색조로 물들이는 미세한 박테리아와 조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색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의 대기권조차 환상적인 빛을 뿜어냅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색은 태양에서 비롯되죠. 빛의 반사, 굴절, 분사는 무지개를 탄생시키고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 매혹적인 오로라가 연출됩니다.

햇빛이 비스듬하게 수면에 닿으면 강렬하게 반사되어 튕겨나오죠. 이런 강렬한 빛 앞에서는 분홍빛 홍학조차 색이 바랜 실루엣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녀석들의 깃털은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화려함을 자랑하죠. 홍학은 태어날 때부터 분홍색인 건 아닙니다. 이 선명한 색은 먹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구부러진 부리로 물을 걸러 플랑크톤이나 작은 개, 조개류를 먹는데 갑각류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가 피부와 깃털에

새끼 홍학들은 아직 부모처럼 구부러진 부리가 없어서 먹이를 걸러먹진 못하죠. 대신 암수 모두 소화관 위쪽에서 나오는 소낙류를 새끼에게 먹입니다. 부모가 먹은 먹이 속 베타카로틴 색소가 이 젖을

자라면서 깃털은 점점 분홍빛으로 물들고 뿌리도 부모를 닮아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녀석들은 부모 곁을 떠나 독립하게 되는 거죠. 분홍색도 특이해 보이지만 자연계에서 가장 보기 드문 색은 따로 있습니다. 이 푸른발 얼간이 새는 자신의 파란 색발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네요. 그럴만도 하죠. 얼간이 새들 사이에서 이 푸른 발은 최고의 매력 포인트니까요. 녀석들은 주로 일부일 처제를 유지합니다. 덕분에 자존심 상하는 이 구애의식을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죠. 젊은 수컷이 암컷에게 슬쩍 다가가 보는데요. 암컷의 짝꿍은 영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녀석은 다른 곳에서 다시 도전해보기로 하죠. 먹이와 발의 콜라겐 배열로 만들어진 이 선명한 푸른빛은 녀석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화려한 구애의 춤까지 더해지면 암컷의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싹 사라지죠.

신중하게 고른 선물도 마음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둥지를 지을 재료를 타이밍 좋게 건네면 언제나 인기 만점이죠.

얼간이 새가 건강함과 춤 사이로 짝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반면 오직 외모만 믿고 승부를 걸어야 하는 동물도 있죠. 대부분의 거미는 크기가 불과 몇 센티미터 혹은 그보다 작습니다. 이들의 매력은 가까이서 봐야만 드러나죠. 무려 8개나 되는 이 눈망울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크기가 단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수컷 공작거미는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녀석이 짝사랑하는 암컷은 매우 까다롭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면 가진 걸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수컷이 멋지게 자세를 잡더니 반짝이는 배를 번쩍 치켜들고 현란한 춤 사위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암컷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수컷은 조심스레 더욱 열정적으로 춤을 춥니다. 거미들의 짝짓기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까다롭거든요. 마침내 암컷이 결정을 내립니다. 짝짓기 대신 저녁 식사를 하기로요. 그리고 수컷이 바로 오늘의 요리가 되죠. 대자연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때론 좀 끔찍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경이로움이 살아 숨쉬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따스한 햇살이 지구를 밝게 비출 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는지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0: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0: 자, 어서 오세요. 어, 칼 맛이 있네. 칼 맛이 있어. 야, 친구 잘 치네.
11: 이제 이 사람이 오지마을에서 드셨어요?
10: 와. 왜?
11: 죄송한데 저 한국 떠나면 생각날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주시죠.
1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961-9595.
1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0: 마치 하나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2: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1: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보 식당입니다.
3: 我们的话有五十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
1: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4: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就是慕名而来的。
1: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3: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六七十个，他昨天值了班，现在休息嘛。
1: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5: 2,000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一下，要根据客人的流量嘛。
1: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3: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1: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6: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1: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6: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食，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1: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6: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到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净。
1: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 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3: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世界上我们吉尼斯纪录嘛，官方认证，世界上最大火锅餐厅。
1: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 푸드 훠궈입니다.
3: 因为重庆它能吃辣。 火锅的话是万物皆可主，而重庆的话必不可少就是吃火锅，火锅的话也是重庆的特色，重庆的话也是无辣不欢。
1: 이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훠궈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7: 它是打造一个 全球的一个比较最大的一个火锅园，是这么情况。然后，并且的话呢，是以山地的为特点，就是你可以层层叠叠的，而且晚上夜景很漂亮。
1: 그런데 이 火锅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

0: 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올라오기 힘들죠?
2: 上来是不是很累啊?
3: 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哎。
4: 我们有时程，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亭台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 10분 남짓 계단을 올라와서야 비로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화려한 야경도 볼거리지만 중국에선 훠궈를 주로 저녁에 즐기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지나면 식당이 제일 바쁩니다.
3: 超好吃，重庆火锅 number one.
0: 채소가 매운 양념을 과하게 빨아들이지 않도록 고기부터 넣고 채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충칭식 훠궈의 특징. 여기에 참기름과 마늘, 쪽파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풍미를 더한다네요.
5: 那一桌应该可能有个四五百吧，应该是实惠一点点的，一个人相当于100多一点点。
0: 아름다운 충칭 훠궈 식당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6: 大家好，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行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
7: 这是我们的
6: A区负责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好的，吴经理，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
8: 吴经理，今天我们订的多不多？
6: 今天订做的话，那订了15桌，我帮我准备至少准备1000桌菜。
8: 可以可以，姐妹们，今天有1000多桌菜准备齐。
6: 那个陈亚，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好好的一个带你方向哦。好的。
8: 没问题。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9: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
0: 식당에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0: 다카, 누수원啊9点9点钟我们是上班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有员工
0: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8: 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天下午才上班。
0: 서빙 직원을 포함해 전 분야의 직원을 모두 합하면 직원 수만 총 500명.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 주차장을 가득 메운 직원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깁니다.
8: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2个部门没有在一起的，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0: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출석 체크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꼼꼼한 인원 점검과 함께 주요 공지 사항이 전달되었고 아래층과 위층에서 동시에 진행됐던 아침 조회가 30여 분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8: 上班了，现在的话在分工合作了，有些服务员就负责一个做清洁，后厨就负责一个拿菜、洗菜、切菜之类的。
0: 일이 시작되자마자 어깨에 커다란 바구니를 메고 나오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영업 준비 전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척한 그릇을 주방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한 번에 옮기는 무게가 무려 40kg 이상이나 됩니다.

0: 드리듯이 할로야.
1: 아,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0: 아.
2: 매대도에주어봐
0: 아, 드리. 네, 매일. 얼스당, 얼스당. 치와 얼스당고.
3: 저 무거운 바구니를 메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려야 합니다.
1: 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4: 这个方法反正是要有力气，没有力气跳不动的，这没有什么方法，不需要什么方法，只要有力气就可以了。啊，那你来试一下吧，试一下。啊，这啊啊，对对对对，好。
3: 제작진이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게를 맨 제작진의 걸음이 어째 시작부터 위태위태합니다.
5: 아, 무거운 것도 무거운데 요 나무가 받치는 데가 너무 아파요.
3: 역시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5: 어떻게 드셨어요 이거?
3: 20년 경력의 작업자가 거뜬히 들어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것 같아도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한 간격마다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시로 어깨를 바꿔가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옮겨야 하는 식재료만 무려 1000kg에 달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다음 옮겨야 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잠시 숨을 돌리는 꿀맛 같은 대기 시간입니다.
6: 가요.
7: 是小腿疼吗？是，这个上半身很累的，这腿也疼，肩也疼了。
3: 이곳에서 최소 7년에서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고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4: 그래서 兄弟伙嘛，我们的这个群的名字取名叫枪弹名。
3: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직원들 여럿이 모여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드는 만두의 양은 보통 2,000개 정도 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갓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1: 많이 추워요? 이걸 넘어.
8: 엄마,
9: 是啊，刚刚都 包好了，他叫他冻库呀，他在库子里面呢。
1: 아니 이렇게 추운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9: 뭐야? 네 进去又出来，他怎么会感冒啊？
3: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10: 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

0: 准备，我们这几个是在上菜。
1: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이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2: 他们有专门有上菜的部门，他上菜，我们服务员就负责下菜。
1: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2: 为什么？因为它每个部门的菜品种很多，它分我们厨房有四五个，就在这边有两个，有区荤菜、有区素菜、有区荤菜、有区毛肚这些，还有这个卤菜部门，很多部门的，它不可能一个部门来。
1: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3: 是的，重庆是这么吃，但我们那边也是有的，芝麻酱、沙茶酱都有，让我们自己选择。其实也是根据每个人他的口味去调的，也没有绝对的。
1: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4: 重庆的火锅跟四川的火锅它不一样的点是在于，四川的火锅更多的是辣，但是重庆的火锅它是麻，因为里面有加了很多的花椒，然后花椒对身体也是很好的。因为重庆这里湿气比较重，如果你多吃一些花椒的话，可以排湿气。
1: 어느새 만 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火锅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5: 辣椒、花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1: 오랜 시간 이어온 비법 육수, 그 특별한 맛에 반한 손님들로 식당은 오늘도 북적입니다. 덕분에 직원들도 온종일 매장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6: 어느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7: 三个九的，999号桌的。
1: 이번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주방부터 정상까지 이동 거리가 상당합니다.
8: 드디어 좀만 차차. 멀리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7: 네, 힘들어요. 非常的累.
8: 그죠? 아, 저도 힘들어요.
9: 我也累啊.
8: 와, 또 계단이에요?
1: 그야말로 계단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입니다. 정상까지 가려면 150m 넘게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8: 이렇게.
7: 很累的。
8: 말이 안 나온다.
7: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 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1: 갑자기 식당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각종 버거 재료들이 빠르게 준비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5: 这是我们的百乐火锅宴自助餐，这个桌子能坐100多个人。
1: 이곳의 명물 버거 뷔페입니다. 무려 지름 20m에 달하는 초대형 레일을 따라 음식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5: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日美国，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1: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0: 어느새 북적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매장이 한산해지고 빈 테이블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바구니를 맨 작업자도 등장. 이번엔 빈 접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5천석 규모 식당인 만큼 치워야 할 그릇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방까지 더해져 바구니 하나당 50kg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무게.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기다리던 퇴근 시간. 식당의 거대한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인파가 쉴 새 없이 몰려나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1: 아니, 아, 이분은 누구세요?
0: 林佩준 씨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1: 두 분이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2: 아, 我们是在那个皮包园上班的。我先下班，我老公是他值班。
0: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부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3: 네, 下班下完了，我了，准备想去明日。一个月工资得4000左右，4000一个月。
0: 서로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토닥이는 손길마다 깊은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두 번째로 간 곳은 저장성 원저우의 산쿠이 마을. 산림이 우거진 고산지대로 공기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산쿠이 마을의 명물은 청란인데요. 푸른 껍데기 속에 고소하고 진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식당에선 청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기름 넣은 팬에서 청란을 익힌 후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청란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지역의 명물 청란 볶음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4: 海蛎煎蛋，葱。
3: 치즈味精盐.
0: 청란을 풀고 쪽파와 굴을 넉넉히 넣고 팬에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청란전 완성이고요. 토마토를 볶다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청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러운 청란탕까지 완성입니다.
1: 어, 시시.
0: 청란 볶음밥부터 청란 굴전 탕까지 청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맛은 어떨까요? 그럼 이 청란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2: 山上有一个养鸡农场，我们鸡蛋都是他们特供的。
0: 청란이 생산되는 곳을 찾아 구불구불 험난한 산길을 달린 지 한 시간. 드디어 해발 1000m 산속에서 당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당 농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4: 大家好，这里是。 我是小徐，这里是平坊农场，养了我们有8000只的五黑鸡，产的是绿壳蛋。然后我带小郑们去捡鸡蛋一起。好，小郑今天鸡蛋多不多？多。你看今天鸡蛋特别好看。你给我对话，你跟小队长。哇。这么多，有10个都有。
5: 好几种颜色。
4: 对，颜色的。我们每天都在我们的平坊农场。
0: 면적만 약 3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6개를 합쳐놓은 규모.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도 일반 닭이 아닌 오골계로 중국 현지에서 보양식의 식재료로 귀하게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당 농장에 웬 열차가 있는 걸까요?
6: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워낙
0: 농장 부지가 넓다 보니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5년 전 농장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모노레일이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6: 모노레일은
0: 두 대가 있는데 길이는 총 2.5km 정도 됩니다. 사료를 다 준 뒤엔 곧바로 달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당 농장에서 가장 큰 일은 달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꺼낼 때도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아이고, 쪼였네요. 아프겠다.
4: 死掉了，快吃了。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6: 然后这个白点的话就是

0: 鸡蛋的受精点，这边的话，因为公鸡比较少，受精的那个鸡是不多的，受精蛋是不多一点，那我吃掉了。鸡蛋，鸡蛋，吃的东西都是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净。
1: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0: 我们主要就是现场直播剪鸡蛋，然后就这个环节去卖鸡蛋，其他时间的话是不上链接的。
1: SNS로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2: 总共 这一栏有两三百个吧。 早上还要剪一次，等一会儿还要剪一次的。
1: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3: 大概一天有100左右，像这种酸涩的就52.8。
1: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천 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4: 这个农场是有六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对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오후
1: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4: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五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
1: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개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의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4: 鸡蛋在我们的小黄车，要的自己去拍。이 닭인가요？想孵的可以拍。然后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价值是一样的。
1: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4: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1: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귀비닭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귀비닭은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매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0: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1: 今天总共是发了那个60箱，然后售价是3600块钱。
0: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1: 我们现在要去哪里啊？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0: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1: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了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那也是。
0: 꼭 이렇게 집을 못 찾고 길을 잃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1: 找不到家了。
0: 닭을 살짝 들어 올려 알이 있는지 작업자가 확인합니다.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알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1: 它习惯了，因为这个鸡都是经过千锤百炼的。
0: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2: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0: 온 산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2: 对。
3: 왜 잘 안 잡혀요?
2: 他们特别能跑呀，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0: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4: 아,这里可以抓一下。
0: 나무 위의 공간에 올라가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요. 이번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 因为它的警惕性很强，有没有发现？它每次你只要稍微人一靠近，它就跑了。
0: 천신만고 끝에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메뉴는 뭘까요?
2: 今天把这个鸡剁了，我们等一下炖汤，炖汤吃。
0: 깨끗하게 손질한 오골개는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과 기름기를 빼준 후 중국식 뚝배기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2: 这个是我们这边的传统的那个红酒，我们叫米曲酒，就是我们这边传统的，一直都是用这个当补品。 就是炖鸡汤啊，还有不敢做炖什么补品啊，都是会放这个酒。
0: 그리고 뚝배기에서 2시간 정도 푹 익혀주는데요. 대추와 당귀, 구기자 등을 넣어 향과 맛을 더해줍니다. 다른 요리들도 준비하는데요.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도 볶고 토끼 고기도 간장을 넣고 정성껏 졸여줍니다.
3: 식당하셔도 되겠어요.
2: 以前开过饭店，看着厨师做过，所以说自己对这个感兴趣，也偶尔能学到。
0: 오랜 시간 뚝배기 안에서 은근하게 끓여낸 오골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유독 무더운 이번 여름을 무사히 버티게 해줄 고마운 한 그릇인데요. 깊은 국물 맛과 쫄깃한 고기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건강하고 풍성한 한 끼를 완성합니다.
2: 就是说我们这些这么多的伙伴，就是共同努力一下，一定会闯出新的一片天地。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비행이 방송

0: 됩니다.
1: 이 계곡이 진짜 축복의 땅이야.
2: 사귀기 했잖아요.
3: 안녕하세요.

0: 은문산에서 제일 좋은 나무.
1: 아마 영광인 줄 알아.
2: 속은 속은.
3: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4: 되게 커요.
3: 도청 아니에요?
4: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5: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4: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6: 이거 많은 주고 샀어요.
4: 그쵸?
7: 이게
4: 뭐예요?
7: 다 아시죠?
4: 뭐예요?
7: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가지고
3: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7: 예, 잘 먹습니다.
4: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기처럼
3: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5: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8: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9: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0: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0: 휴미르.
1: 메이킹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킹 유쾌
3: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킹.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야, 춤을 잘 추네. 자, 쿠피 손님. 이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6: 어떤 꺼림도 없이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는 곳.
5: 아,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너무 자연이네요. 자연이다!
6: 오지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국에서 마음의 쉼터를 만났습니다. 태국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꼭 한번 가보겠노라 마음먹은 곳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서쪽으로 120km, 차로 2시간 거리의 깐짜나불입니다. 미얀마와 맞붙어 있는 국경도시 깐짜나불이 1957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콰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5: 자, 이곳은요, 깐짜나부리의 콰이강의 다리. 저도 사실은 영화로만 접해가지고 이곳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약간 경건한 분위기와 약간 슬픈 역사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풍경도 좀 아름답고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오.
6: 이분은 이야. 특별한 복장으로 여행자를 반기는데요.
5: 오. 아니,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6: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자원 약탈과 물자 보급을 위해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총 415km의 철도를 건설했죠. 콰이강의 다리는 그 일부.
5: Where are you from?
7: England.
5: England?
7: Yeah.
5: Why did you know here tour?
8: The history.
5: History.
8: Yeah.
7: So the British army were heavily involved in building this, or the people who were captured from the British army helped build this. Because many people died building this.
5: Yeah, sad story.
7: Yes.
6: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 죽음의 철도라 불린다죠. 푸른 눈의 퇴역 군인이 그 철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5: Excuse me, what is your nationality?
9: Australia.
5: Australia.
9: Yeah.
5: Why are you here? You the
9: I live,
5: police?
9: I live here now, yeah. A volunteer tourist police.
10: That's another reason why I'm here. Because a lot of Australians died on this rail line.
11: Oh, okay.
10: And right. I'm here to sort of also inform the tourists what the history is and also make sure that they abide by Thai culture and Thai law.
5: 아, 이제 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야.
6: 미얀마 구간은 오래전 폐쇄됐지만 태국에선 지금도 기차가 다닙니다. 저도 한번 타보기로 했는데요.
5: 일단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정말 오래된 철도 있잖아요. 딱 그 기차 느낌.
6: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나라 완행열차가 떠올랐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해 미얀마 접경지인 남통역까지 가는 기차. 이곳 주민들에겐 든든한 교통수단.

0: 가시죠. 사와디카.
1: 사와디카. 네.
0: 이 기차를 항상 이용해요. 아 근데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벽 없는 부탁에 살짝 당황했는데요.
2: 이걸 좀 밖으로 내달라고 무거우니까 부탁했어요. 어, 자, 조심하세요. 자, 자. 아유, 아 이렇게 다 내려주는구나. 와, 웃기다. 티캅.
0: 왜? 티캅. 대답이 없으신가 했는데요.
2: 커큰캅.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큰캅.
0: 순간, 아이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2: 아니,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아니, 이 망고 하나 주시려고. 와, 진짜 태국 최고입니다.
0: 반가운 건 또 있었는데요.
2: 니아라이 크랍?
3: 도넛.
2: 도넛.
3: 도넛. 아, 팬케이크.
2: 팬케이크. 타일랜드? 아, 꼭 가오리카. 니는? 니는? 니는? 오케이, 카? 아, 오케이, 오케이.
0: 제 또래라면 다 아실 겁니다. 비좁은 열차 통로를 오가던 간식 카트의 추억.
2: 산시밭.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삼십이 산시밭 이렇거든요. 코쿤카, 코쿤카.
0: 우리에게 달걀과 사이다가 있다면 태국엔 달달한 도넛입니다.
2: 와, 이거 도넛하고 팬케이크 팔아요. 우리 옛날에 영무원들 아 뭐 쥐포 있어요, 계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와.
0: 만국 공통 기차 여행의 묘미는요 역시 주전부리죠.
2: 역시 도넛들은 기차에서 먹어야 되고요.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어야 돼요. 어, 되게 맛있는데요.
0: 시중에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2: 이거 직접 집에서 부친 것 같아요. 벌써 딱 느낌이 약간 아마추어 냄새가
0: 흐물흐물거려도 맛은 기똥찼습니다.
2: 이거 아쿨 말레이시아? 아, 말레이시아. 미? 아, 코리안. 코리안. 예. 아우, 유? 코리안? 서울?
4: 트래블,
2: 서울, 트래블, 예.
4: This is my sister. This sister.
0: 이것도 인연. 한국어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2: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예. I love Malaysia. 예.
0: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2: 아 여기가요. 이제 그 구간 중에 절벽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0: 죽음의 철도의 하이라이트는요, 나무 교각을 지나는 400m의 아찔한 절벽 구간. 철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2: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바로요, 400km 넘는 철도 공사 구간 중에 가장 험난하고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기계나 현대 장비로 판 게 아니고 손수 꽃갱이로 정말 힘들게 팠던 이 흔적들이 오돌토돌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0: 절벽에 매달린 채 허공에 길을 내야 했습니다.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10만여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2: Hi. How did you know this place?
5: Because I came here 35 years ago.
2: 35 years ago?
5: I came here with my to-be wife.
2: Yeah.
5: On holiday together.
2: Wow.
5: And now I bring my daughter back.
2: Why are you here the again visit?
5: Because the first time it meant so much being here.
2: Yeah.
5: To see the British and Commonwealth graves and knowing how many people were prisoners here and to remember them and to see what they achieved.
0: 삶의 기적을 바랬을 그 죽음의 철도 위에서 열차는 이제 기적과 같은 일상을 실어 나릅니다. 이번 여정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치앙마이의 코끼리 공원.
6: 오모모모 코끼리입니다. 오
2: 안녕.
6: 와 코끼리 이렇게 보다니. 제가 태국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코끼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동행하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쪽 태국인들하고 코끼리는 진짜 친구처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0: 저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심과 떨어진 이곳 숲속에선 30여 마리의 코끼리가 보호와 치료를 받으며 사람과 살아갑니다.
6: 와, 음악도 좋고요. 바나나도 맛있네요.
0: 부인하시나 봐요.
6: 네. 나 어렸을 때 TV로만 봤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코끼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7: 사와디카.
8: 사와디카.
6: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8: 어디니 밤잠에 댕카.
6: 지금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타고 한 몇십 분 정도 같이 도는 것 같습니다.
0: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픈 마음에 코끼리에게 잠시 신세를 졌습니다.
6: 와, 여기 타고 있으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타니까 높아요, 높아. 와.
0: 세상을 호령하는 기분이 이럴까요?
6: 오,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 좀 깊이가 좀 깊거든요, 지금. 야, 이게 코끼리니까 가능하구나. 사람 같았으면 벌써 물이 여기까지 찼을 텐데. 와, 물이 엄청 깊은데 지금 코끼리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야.
0: 높은 산, 깊은 물도 녀석들의 앞길을 가로막진 못합니다.
9: 코끼리야 자세뇨 코카스니레 바나나 수냐롱 코브로 파티요.
6: 자, 바나나 먹어라. 바나나를
9: 바나나
6: 주려고
9: 바나나
6: 노래를 불러줬어요.
9: 바나나 수냐롱 바리바리카.
0: 이곳에선 코끼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인 치앙마이엔 예부터 코끼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사람을 도와주던 녀석들. 지금도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축구 실력도 출중하다는 녀석들. 오, 저보다 한수 위인데요.
2: 자, 와.
0: 수고로워 쓸 녀석들에게 바나나 간식을 줬는데요. 취미이자 특기가 그림 그리기랍니다. 코끼리 화백, 수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라죠.

0: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는데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1: 야, 지금 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0: 물감 묻은 붓을 코에 쥐어지기만 하면요.
1: 지금 나무의 밑부분부터 위에 가지까지 지금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0: 진지한 눈빛으로 침착하게 화폭을 채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그림이요. 수다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림 열정을 불태우는 코끼리라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 야, 이 붓의 두께와 색감에 따라서 그 터치하는 느낌이 정말 강냐 중간냐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0: 수다는요 작품에 대한 애정도 상당합니다. 모든 그림에 반드시 친필 사인을 새겨놓죠.
1: 야, 사진을 안 찍을 수 없네요. 자,
0: 자, 찰칵. 그런데 요즘 수다의 아성을 흔드는 아기 코끼리가 등장했답니다.
1: 오. 아니, 코끼리들은 좀 작네요.
2: 예, 작나니.
1: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 녀석, 환영사 한번 요란합니다.
1: 사디카.
0: 아. 1절도 모자라 2절, 3절까지.
1: 와.
0: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요? 호기심이 발동한 걸까요? 쿠핑아, 이건 너무나 같잖아. 놀리듯이 룰루랄라. 이렇게 덩치 큰 장난꾸러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1: 야, 와. 이야, 오! 코끼리가 왜 저한테 지금 막 이렇게 모자도 빼고 뽀뽀도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아니 반겨줘도 너무 심하게 반겨주는데요? 아, 근데 이 코끼리 코는 아기 코끼리라서 그런지 어우 되게 부드러운데?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거칠지 않아요. 어우.
3: 14일날ครับวันที่14เมษายนนี้ก็จะตรงกับวันเกิดน้องภูพิงครับจะครบ5ปี
1: 축하해주겠습니다. 자, 노래 불러줄게. 삼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기 코끼리 생일 축하합니다. 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코쿤캅.
0: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푸핑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나무 조각인데요.
1: 이야.
0: 물에 넣고 비비면 거품이 납니다.
1: 이 나무를 빻았어요. 그리고 오, 향이 오. 이게 맑은 물이거든요. 아직까지 막잖아요. 근데 약간 뿌였다가 와, 이렇게 저으니까 와, 이거 요리할 때 이거 생크림 휘핑할 때 빡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와. 아니, 이 정도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봐 보세요.
4: Cleaning elephant.
1: Yeah. 아, cleaning elephant.
0: 목욕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푸핑.
1: 오! 야! 야, 엄마가 왔다! 푸핑! 오! 푸핑아! 엄마가 왔다!

0: 시원하니, 오! 야, 와! 오,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야, 이게. 자, 부핑 손님. 자, 이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자, 이마 쪽을 제가 닦아주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고. 좋아, 좋아, 부핑. 아, 부핑 좋아? 오! 좋다고. 좋다고, 시원하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오! 야, 진짜 좋아하네요. 와, 엉덩이 투닥자, 엉덩이. 어? 자, 반대장 좀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아니, 이거를 자주 해요, 목욕을?
1: 1년가 아마만 5-6번 더 1년. 한번 막 아까 러운 막.
0: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1: 아니, 이팅. 오케이. 노 프로블럼. 이팅. 스무프라이.
0: 와.
1: 긴다이.
0: 와, 진짜 오! 어머.
1: 냠냠.
2: 아니 이걸 그냥 제 손에 쥔 것도 순식간에 꿀꺽.
0: 와, 원래 이제 비누로 많이 할 텐데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끼리와 자연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우와! 야, 너!
2: 평생 잊지 못할 우정을 맺었습니다. 아기 코끼리 푸핑을 만나 시름 없이 웃고 커다란 위안도 얻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선 마음을 열면 모두가 친구. 안녕, 라이벗 푸핑. 고요한 자연 속에서 좀 더 여유를 부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숙소를 주소문했는데요.
3: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 들어온 거죠?
4: 네.
0: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만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허클베리핀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와,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저렇게 살면 굉장히 재밌겠다. 상상은 돼요.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런 만화 같은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오시는 것 같은데? 저 부르시네요. 사와디카! 아이고.
2: 오늘 제가 모을 숙소의 주인 어르신입니다.
0: 사와디카.
2: 어르신은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0: 이거를 주셨어요. 이걸 막대기를 좀 짚고 가야 될 만큼 약간 길이 좀 험난한가 봐요. 이야, 이거 길 따라서 꼬불꼬불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떤 계단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 야, 제가 상상했던 그 만화 속에 그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정글 속에 집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꿈꿔오던 그 오두막인 것은 확실합니다.
0: 여기 밑이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나무판 사이로?
5: 롱웨벨라이. 야,
0: 진짜요?
2: 나무를 얼기설기 덧댄 바닥,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5: 오, 라이피라 집이 꽈라고 다 콘사게.
0: 와.
5: 마이 세토니 거베 팅 강 타논. 거베 강 타논. 라우 쓰마 사이 로드 마. 벤 람 로드 30,000 엥 만 투. 라카 마 포 마 빼오.
0: 이 집에 현재 원가는요. 10만 원입니다.
2: 돈보다 귀하다는 땀과 애정으로 지었습니다. 이름에도 코앞에 밀림 계곡이 펼쳐지는 풍경 맛집.
0: 와, 이곳이 지금 방 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야!
2: TV는 물론 가전제품 하나 없습니다. 문명과는 거리가 멀죠.

0: รู้สึกเป็นยังไงดูแลธรรมชาติ
1: ว้าวมากเลยแต่너무자연이네요 ว้าว자연이다
2: 먼 길 찾아온 저에게 고생했다고 밥부터 먹으랍니다
3: 아 사와디캅 사와디캅 아 꽁까올리캅 셰프 초이 캅 아니 하나님 누구세요
4: 뱅카이 캅
5: 헤드 다하린
1: 와
4: 네요 네요
2: 할머니께서저를위해준비했다는저녁상조박하지만정성이엿보입니다밥상차려놓고내내기다리시던어머니생각이났습니다
3: 진짜로불에다떼가지고이거를해주셨어요자이게증거가뭐냐면누가보면이제밥을해가지고여기다멋내려고넣은것같잖아요자보세요여기끓음이 야우리나라의그전통한정식있잖아요제가이름을붙이겠습니다태정식입니다 직접키우신채소들하고요그다음에요거는이제돼지고기로요리한것같아요마치우리나라의된장찌개를졸인듯한쌈장같은느낌도좀들고요자이거비빔소스토마토고추그다음에다짐육이죠
2: 처음맛보는태국산골오지밥상그맛참오지더라고요
3: 아로이마카 아근데한국사람이여기와서이요리를먹어본사람이있어요
0: 왜그래아가고야이거
3: 제가한국인이처음와가지고이렇게늦은저녁에밥먹는게처음인것같아요지금손녀분들이랑할머니랑되게저기서웃으면서보고계세요 안녕하세요
2: 이건어르신이직접잡아오셨답니다
3: 자이거민물고기라고하는데요구워주셨어요요거는제가볼때는이렇게그냥딱뜯어가지고와여보세요속살보이세요와이거는요리사들만이그디테일을딱잡아낼수있거든요숯불로천천히정성스럽게굽지않으면시간이지났는데도이렇게부들부들거릴수가없어요와오오오오이야여러분그대로뼈를발췌했습니다이런거는요어떻게먹어야되냐면자밥을살짝넣고요자생선쌈으로그다음에준비해주신이야죽인다자채소하나얹고이렇게
2: 한국인은누가뭐래도쌈맛의조합까지고려해서요한쌈크게만들어봤는데요이야맛이느껴지시나요네한국요리사의기술에어르신도놀란눈치입니다 어르신이거아무나못합니다말은통하지않아도요마음이오갔던밤입니다가끔은익숙한곳에서한발짝벗어나는것만으로도삶이다채로워지죠오늘이그런날입니다

0: 달게 느껴졌습니다. 나름 일찍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어르신은요, 진지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계시네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부모님들은요, 항상 밥 챙기는 게 우선이죠.
1: 사와디캅!
2: 사와디캅!
1: 안녕히 주무셨어요.
3: 야, 어제 그 수세향, 그리고 약간 훈제된 듯한 느낌, 그리고 밥 진짜 이 솥에다 지었잖아요. 여기서 했구나. 정말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외갓집이나 할머니 집 가면 이런 아궁이에다가 손 주운다고 막 맛있는 음식 해줬잖아요. 그리고 누룽지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는 거의 현대화가 돼가지고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그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할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자연에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와,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데.
1: 사디카. 아유, 잘 주무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할아버지, 핫도움카.
3: 아, 핫도움이라는 죽을 지금 담을 그릇을 지금 초이스 하고 계십니다. 이 찬장에서.
1: 어? 아니, 어, 이게 뭐예요?
4: 똥사이, 나 하나 꿈꾸 없네. 짜부? 이쪽에
3: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이 저 사기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가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생적으로 마를까? 여기 곰팡이 끼면 어떡하지? 여기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지금 수분이 넘치거든요. 지금 이 숯으로 은은하게 해서 여기를 살균을 시키면서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연, 식기, 건조대. 와, 진짜 삶의 지혜가 돋보이는 현장입니다.
0: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생활의 지혜. 그새 아침밥이 다 됐습니다. 전통 숯에요, 푹 끓인 죽입니다.
3: 아, 저 보는 볼수록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 잔열로 지금 바삭바삭 끓여가지고. 야, 이거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이야.
0: 기호에 따라서요, 고명 선택도 가능합니다.
3: 그 다음에 야채를 조금 올리고요. 여기에 기호에 맞게 뒀는데,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춧가루, 여기 식이죠?
0: 어떠세요? 고급 식당의 일품 요리 같죠?
3: 같이 안 만들었지만 담는 거 되게 예쁘게 담았죠?
2: 뻔하죠.
3: 아.
0: 칭찬이 구우하시네요. 어르신들은 평소 이렇게 드신답니다.
1: 제가 먹어본 죽 중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한 입 넣는 순간 그냥 어느 하나 맛이 빠지잖아. 중이네.
3: 아로이마카.
2: 아로이도.
3: 칭칭카.
0: 나란히 앉아 먹으니까요, 고향집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날려주는 기운찬 맛이었습니다.
3: 와.
2: 김차 동네야.
3: 차 따러 가는 거예요, 지금?
2: 김차.
3: 어디, 어우, 멀리 가나? 아, 이게 차에 있네요. 아, 여기서 따는 거예요?
2: 네, 도건. 민정산.
3: 아니, 저는 이 바구니까지 주고 가자길래 저는 계곡 넘어서 되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5: 아니 우리 지금 바로 제가 잔 데가 바로 앞에요.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차밭이 있습니다.
0: 인생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된 어르신. 아, 맨 윗부분의 어린 잎을 따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5: 능송쌈 세 잎이 이렇게 나온 거를 따면 된다고 합니다. 아,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2: 옛날.
5: 옛날에. 와, 그냥 먹는다고요? 처음인데.
0: 어르신이 권하시니까 일단 입에 넣긴 했는데요.
5: 어, 또.
2: 곰곰. 왜 곰?
5: 군다. 이게 바로는 알고 장난친 것 같아. 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0: 칠순의 장난꾸러기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의 밭은 별천지입니다.
5: 파인애플 있어요?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집 앞에 차잎이 있고요. 미니 파인애플. 이게 지금 다 큰 거거든요, 거의. 후숙만 시키면 되는 건데.
0: 태국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미니 파인애플 풀에.
2: 아니면 레교 감랑 젤럼.
5: 돈이 없어도 여긴 살겠네요.
6: 마이미 땅꺼 유틴이다.
2: 나이 나이.
6: 그럼.
0: 부족함은 모르고 산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요.
5: 와, 많아, 많아. 야, 이게 또 다른 수확의 즐거움이 있네요. 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니까. 와, 예쁘지 않습니까?
0: 찻잎을 덮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5: 야, 이건 진짜 되게 느낌이 너무 좋다.
0: 어르신의 70년 인생 내공으로 덮은 찻잎. 시간이 흘러야 더 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5: 와, 장관입니다. 야,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0: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다는 대나무 찻잔에 한 잔을 따라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2: 아, 베징 아이방, 옛남자, 좋지는 말?
5: 말해 뭐합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0: 불쑥 궁금해졌습니다.
5: 현대적인 곳에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좀 없으세요?
2: 마이 더 좋아요, 마이 미하에, 너. 스마이 푸, 마이 파마 탐. 어른, 거민은 스마이 팬스, 스마이 푸. 어, 탐도 짜이, 너. 독약으로 담는 자.
0: 삶의 정성을 쏟다 보면 어느 틈에 현자가 되나 봅니다.
5: 할머님, 살면서 할아버님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0: 살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큰 꿈은 펼쳤답니다. 대자연에 있는 어르신의 집.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5: 근처에 병원도 없고 한데 자녀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이런 행복한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 정말 열정.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곳을 만든 것 같아요.
0: 이 꿈의 낙원에서 아직 보여줄 게 많다네요.
5: 사와디카.
2: 사와디카.
5: 와.
2: 나비록시.
5: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2: 배야, 빨리 태어난 떡. 오가오, 그 가, 그거지, 니라고. 으앗자이로.
7: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8: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9: 먹는 즐거움
8: 잇몸 튼튼 이 같은

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 모든 게 새로웠는데요. 공기마저

0: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된 정글 탐험.
1: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오오오.
0: 오르막 내리막 길 없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여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어머,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어, 아, 여기를 그냥 막 재미로 다니신다고?
2: 와, 밑에 완전 낭떨어진데.
1: 괜찮아요?
2: 아, 괜찮아요. 얘가 살렸어.
1: 한국은 가셔야죠. 와. 아. 와, 산 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결국은 하네.
0: 산 넘고 물 건너 극기 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1: 와,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 이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와. 한 번 더 속아보겠습니다. 와. 오!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이야.
0: 한 시간 반 만에 사축 끝에요. 어르신 가족만 한다는 비밀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1: 들어오라고요? 야, 여기 괜찮아요?
0: 처음엔요 만만해 보였는데요.
1: 오, 오, 갑자기, 오, 뭐야 이거? 오, 점점 깊어져. 와, 와, 와, 어머 어머.
3: 마이크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시원하게 한번 즐겨봐야겠습니다.
0: 그 심한 건기에도 단 한 번 마른 적이 없다는 물길. 골짜기마다 첩첩이 씩씩하게 흘러가며 오지 사람들의 삶을 지금껏 이어졌습니다.

0: 자, 이리 봐도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소식적부터 물개로 소문났는데요.
1: 와,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근데 올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아주 후기가 아니고 번뛰어가지고 지금 물이 많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맨날 또 해군 시절 생각도 나고 힘든 기억도 좀 나고 아주 지금 뭐 너무 시원하고 재밌고 와.
0: 얼마나 꿈꿔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치열한 도시 삶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누려보는 자유로움. 마음이 훨훨 날았던 하루입니다. 자, 이런 게 여행자의 특권이죠.
1: 덕분에 너무 좋은 환대 받고 너무 신비로운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 건 없고 할아버님 모자가 너무 덥게 보였거든요. 멋있긴 한데 덥게 보였어. 그래서 요거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2: 하이벤 건관르 건티라는
0: 어? 나이 나. 어, 마음에 드세요? 자, 저는 또 아이 친구 쓰던 걸 주고 그래 이럴까 봐. 제가 기억하시라고 자, 여기다가 온 까올리

0: 걱걸리
1: 셰프 초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건강하세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오! 이야, 이거죠. 이거죠. 아이고.
2: 하룻밤 묵었을 뿐인데 깊게 정들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좀 서운하다. 뭔가 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다. 좀 가려고 한.
2: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산골 그곳에 마음의 쉼터를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3: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 와,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 담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약간 황제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5: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찐이 누군지는 가려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6: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5: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7: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8: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9: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10: 자연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11: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12: 사람 아니야?
13: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14: 이 덤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15: 우주기지 느낌인데.
12: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6: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12: 뭐야,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7: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0: 전투를 빕니다.
1: 그 데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2: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3: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기증한 자료가
3: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3: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3: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예요.
3: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아까 난리 났겠는데요?
4: 기가 막히네.
1: 그렇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되는데.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직 발 감각으로만 빚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누룩.
1: 옛날에도 맞추거나 옛날에도
0: 500년을 이어온 족타식 누룩이라죠. 잘 빚어진 반죽은 발효와 숙성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꽃을 피웁니다.
2: 이런 누룩을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0: 500년이 넘도록 전통을 지키며 술을 빚어온 술도가.
3: 발효의 이야기입니다.
2: 재밌죠, 이런 거 보면.
0: 그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인 특별한 막걸리 한 잔 맛보실래요? 태백산맥 남쪽 끝자락에 있는 부산 금정산. 조선시대에 이곳에서 금정산성을 축조했는데 동원된 인부들에게서 입소문을 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있답니다. 금정산 해발 400m 분지에 있는 산성마을, 이곳이 바로 소문의 근원지. 그때부터 남다른 풍미로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술이 여기 있다죠.
4: 안녕하세요.
2: 6도짜리.
4: 안녕하세요.
2: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4: 막걸리 사러 오셨어요?
2: 예. 식당 하시겠다.
5: 네. 가게에서 왔습니다.
2: 네, 가게에서 네. 식당 나고.
5: 여기서는 지금 산성 막걸리 가면 거의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2: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그거 봐라, 좋아.
0: 소문 듣고 왔다니 일단 맛부터 보랍니다.
4: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2: 거구나. 네.
5: 그래서 안 맛을 보십시오.
4: 아, 네. 감사합니다.
6: 누룩 향이 확 나는
5: 거죠.
6: 네네.
5: 그걸 직접 그 뭡니까? 여기서 만들고 그 만드는 누룩을 가지고 막걸리를 담는다 아닙니까?
2: 예, 우리 술 자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속주 1호로 이제 해준 그런 막걸리입니다. 대통령령 9444호죠.
4: 다른 지역의 밀주들은 허가가 안 나는 겁니까?
2: 안 났죠. 예.
4: 유일한 막걸리만.
2: 예.
0: 오랜 내공 자랑하던 술도가는 대통령

0: 의 민속주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시사철 술 익는 향기가 담장을 넘는 곳. 술도가의 하루는 이것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답니다.
1: 자, 이제 시작해요. 다 경력들이 이 고단에서 다 한 50년 이상씩 카누룸을 빚으신 분들이라서 프로 중에 프로들.
2: 어머니는 누룩 만드신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3: 내가? 나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2: 어머니는 얼마나?
3: 저도 모르겠어요. 저 남자 나이가 들었는 나이가 들었는 몇 년 됐나.
4: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누룩 담고 계시는 분은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셨고 지금 발 따듬고 계시는 분은 22살에 시집을 와가 그때부터 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3: 종강 일 좀 불 주세요. 우리가 힘이 되는 몸무게.
0: 평생 누룩을 빚어온 산성마을 어르신들.
5: 그러면 남자 하나 쓰셔야 되겠는데.
4: 하나, 둘,
3: 종강이 올랑겨.
0: 어이구 조금. 힘에 부치는 일이지만 그만둘 순 없답니다. 이곳에선 잘 빻은 통밀로 누룩을 빚습니다.
4: 이게 지금 밀이거든요. 밀을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0: 반죽은 너무 질어도 너무 돼도 안 된답니다. 치우침 없이 딱 알맞게 하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
3: 옛날에는 연탄이나 무엇이나 불꽃 때가 있네. 욕밥도 살기가 힘들어. 그래도 어떤 데는 더럽게 보면 그럴 때가 재밌다 싶으자. 전문대.
0: 반죽이 준비되면 작업화로 갈아 신고 면 보자기에 반죽을 싼 뒤 발로 꾹꾹 밟아 누룩을 빚는 겁니다.
2: 어머니 이렇게 발로 밟아야 좋은 게 있나요?
3: 발로 밟으면 나중에 가지고 곰팡이가 잘 펴. 안 그러면 우리 엄마도 이렇게 밟겠는데 그죠?
0: 발로 밟아 빚는 족타식 누룩은 500년을 이어온 산성마을 술도가 맛의 비결.
2: 어머니 어지러우시겠어요?
3: 아니 어지러워. 이게 처음 하면 어지럽지만 뭐. 이게 다 어지럽게 아래가 아프지.
0: 누룩 하나에 수십 번 발길이 닿아야 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지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건 그런 거겠죠.
3: 엄마야, 뭘 먹는 걸 딱 찍으려고 이러나. 아이고, 저거. 자꾸 찍어 사서 머리 아프네.
0: 아무리 힘겨워도 우직하게 옛 방식 그대로 누룩을 밟습니다. 빚은 반죽은 누룩방으로 향합니다.
4: 그래서 11에서 15일 동안 여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햇빛에 2, 3일 말려서 건조실에 한 달 정도 말려가지고 분쇄를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요.
0: 이곳에서 누룩 반죽을 매주처럼 발효시키는데요. 깊은 술맛을 내기 위한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죠. 누룩 곰팡이가 잘 번식하기 위해선 온도와 습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1: 더우시죠? 네, 엄청 더워요. 저도 지금 그뭐 계속 땅이 조금 맞다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만이 올바른 발효가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우리는 이게 노랗게 피고 하얗게 피고 누룩 꽃이라고. 예, 제가 그 이 마을에서 약 한 1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이런 누룩을 조상 대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0: 누룩이 좋아야 술 맛이 좋다고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린 듯 누룩 위엔 곰팡이

0: 황이 꽃이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농사 대신 집마다 누룩을 빚어 살아온 마을. 15대째 가업을 잇는 유청길 씨도 유년 시절 누룩 나르는 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1: 이걸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그 술하는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밤새도록 구워가지고 망치질 해가지고 그렇게 내다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해요. 뭐 저희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뭐 학교 갈 때 가방 하나에 그냥 누룩 다 치고 다니세요. 예외 없이.
0: 평생을 누룩과 동고 동락해온 산성마을 사람들. 가장 중요한 누룩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막걸리 빚기에 나섰는데요. 이 집에선 술 만들 때 지하수를 쓴답니다.
2: 이 지하 150m의 속으로 지하수예요.
3: 막걸리를 만드는데 이 물이 중요하죠?
2: 아,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 금정산성이라는 자체가, 금정이라는 자체가 세금자의 우물정자예요. 그만큼 물이 그 깨끗하고 맑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좀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걸로.
0: 농부로 친다면 좋은 밭을 물려받은 셈이지요.
2: 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포도밥을 찍고 네. 하는 장소입니다.
4: 살을 그 밥이 죄송합니다. 살 이게 우리가 살 이게 안 되더라고. 그 살을 이제 물에 불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0: 대를 이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유청길 씨에 이어 아들 역시 자연스레 가업을 잇는 중이랍니다.
2: 안에 물까지 물었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재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4: 저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냥 나이가 한 70 되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사실은. 네.
0: 아들 휘수 씨는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온 유학파.
5: 힘 많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0: 유청길 씨가 대를 이어온 지도 36년. 밤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 더욱 또렷해지는 추억이 있답니다.
2: 옛날에는 고등학교 우리 어머니들 이 가마솥 때 고등학교 듣고 나면 이 멍석이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쫙 펼쳐놓으면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어머니 몰래 가서 이제 훔쳐먹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배고프던 시절이죠 그때.
0: 술도가의 술밥으로 고픈 배를 채우던 시절. 그때부터 막걸리는 부모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힘들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2: 고등밥을 훔쳐 먹는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지금은. 그때 왜 그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0: 잘 찐 고두밥은 한 김 식힌 후에 닫아놓은 지하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데요.
2: 고두밥, 누룩, 물,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자연 현상에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술이 되는 거죠.
0: 이제 필요한 건 부지런한 손길. 고두밥, 누룩, 물,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도록 정성껏 술을 저었습니다.
5: 힘듭니다.
0: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는 막걸리.
2: 이거는 어느 정도 발효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처음에 구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예, 이게 술이 끓는 게 보이시죠? 네. 자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0: 보글보글 발효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0: 이게 바로 술 익는 소리인가요?
1: 아, 그렇죠. 이제 술 익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처마에서 비가 많이 오면 콕콕콕 떨어지듯이 흔식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 발효의 미학입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면.
2: 누군가는 누룩을 기다림이 만들어낸 걸작이라 한다죠. 시간이 더할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지는 발효의 마법 때문일 겁니다. 보통 엿새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막걸리가 완성된다는데요. 오랜 시간의 맛.
1: 굉장히 맛있어요.
3: 네. 잘 익은 독합니다. 네, 잘 익은 것 같아요.
1: 독합니다.
2: 잘 익은 막걸리가 또 한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곳, 전통 식초 항아리입니다.
1: 식초 냄새 벌써 나죠?
4: 네.
2: 식초 역시 긴 기다림의 결과물이라죠.
1: 냄새 확 나죠? 예. 네. 식초 냄새 확 날 거예요. 예. 이 식초가 은은하면서 달콤한 냄새 나자 팍 쏘질 않잖아요. 그 이게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맛이 나요. 한 두 달 정도 되면 식초가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건 3년 이상 다 된 거예요.
2: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깊어진다는 식초.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4: 소풍 나온 기분이겠어요.
5: 매일 소풍입니다.
4: 매일 소풍이요?
1: 자, 점심밥이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쪼리개도 해보고.
2: 일한 뒤에는 늘 소풍처럼 함께 식사합니다.
5: 이건 저희들 부두에서 나오는 막걸리 식초입니다.
2: 각종 채소에 막걸리로 담근 식초를 넣고 무쳐내면 새콤달콤 입맛 도도는 산성마을표 생채가 됩니다.
1: 맞아. 소가 들어가면 우리 식초가 너무 약간 새콤달콤하지.
5: 이런 생채는 식초 조금 들어간 맛이 있어.
1: 맛있지. 굉장히 맛있어.
2: 거기에 막걸리 한 잔을 함께 고생한 어르신들과 나누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이웃.
1: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이 지키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이분들이 없으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저희들은 보험 같은 분들이에요.
5: 이 사장님은 또 우리 전통을 살려줘서 고맙고.
1: 참네. 고맙습니다. 눈물 나고.
2: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 500년 막걸리 맛이 이어져 온 이유가 아닐까요?
6: 이게 얼굴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7: 아니야,
6: 더 멋진데?
7: 좋습니까요? 고맙습니다.
6: 옛날 선배 같더라.
7: 자,
6: 균형 잡히더라고.
8: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 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9: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0: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색배임 걱정 다운. 냄새배임 걱정 다운.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3: 안녕하세요, 에바.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3: 안녕하세요, 에바.
4: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경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6: 김호민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 탐구 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7: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5: 일단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요. 박경근 소장께

0: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2: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3: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4: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린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5: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2: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6: 뭐 시청률 대결이겠죠.
2: 아,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4: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우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2: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5: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호민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2: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5: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2: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채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와.
5: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의 개수동, 집주인이 사는 주거동까지 300평이 넘는 규모랍니다.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드디어 뵙네요. 와.
7: 뵙고 싶었어요.
2: 사진으로만 항상 뵙다가.
5: 아니,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글쎄?
7: 소장님!
5: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오유경 씨 아니에요?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8: 그런 아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전종식입니다.
9: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8: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0: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뭐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1: 방배동,
0: 방배동,
1: 청담동.
0: 이런 데도 좀 가봤고.
1: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아늑한 거예요.
2: 커다란 조직 속에서 바삐 살 때는 와본 적도 없었다는 낯선 동네.
1: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 평창동에 살래.
2: 에휴, 그런데 집 짓기가 어디 쉽나요? 평창동을 만나기까지 3년. 평창동 안에서도 이 땅을 만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대요, 글쎄.
1: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면 국제 계약했기 때문에.
0: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 저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이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1: 국토수복.
0: 가져온 셈이 됐죠.
1: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잖아요. 뭐 네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고를 못했어요.
0: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삼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3: 그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체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0: 먼저 그 집,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여기가 두분 사시는 집이죠?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2: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3: 이집 곡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1: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면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3: 귀엽다.
1: 너무 예뻐서
3: 그렇네.
1: 마음에 들어요.
3: 아,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1: 예, 요즘에 이렇게 곡면 저절로 열리는.
3: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예.
1: 아마 소장님 좋아하실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3: 야, 언니 집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2: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1: 사실은 이렇게 올라오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3: 오, 되게 예쁘다.
1: 네, 근데 이 길을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3: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예. 정말.
2: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3: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3: 아.

0: 보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의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1: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멋이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맞춰서 어떤 재료를 똑같이 벽에 붙이는 재료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고난도의 작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아트북이 한 권당 굉장히 무거운데 그거를 다 받칠 수 있는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서 그 책꽂이는 이 건축의 일부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소파 놓을 자리도 사실은 굉장히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처음에 재단을 종이를 갖고 와서 옷재단 하듯이 종이를 갖고 와서 소파 모양을 그 벽에다가 이제 재단하고 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2: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1: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응? 꿀 먹은 벙어리십니까?
3: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요. 독서. 딴 집은 많이 하던가요?
1: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3: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거.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거실에 둥근 벽을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0: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2: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0: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2: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남편이 바이오 전공이지만 바이오 인포머틱스의 선구자거든요.
0: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업가인 남편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세계적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2: 이 공간

0: 네,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요.
2: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1: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문교 독서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선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1: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 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2: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 한 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1: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2: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1: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 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0: 뭐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창
0: 입합나무.
1: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0: 그래요?
1: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0: 일본에서?
1: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장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 후 주거동에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쪽에 주택을 짓게 됐죠.
3: 두 필지 중더 넓고 반듯한 땅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기로 한 부부. 막힘없는 파노라마 경치는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0: 이렇게 가시는구나.

0: 출근길이 굉장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1: 그러겠다. 오, 네. 여기도 정원 예쁘다.
0: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1: 야 풍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0: 맞습니다.
1: 예. 네. 기대되는데요.
0: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1: 그래요? 뭐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0: 짜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0: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2: 어머나!
0: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활용하고, 이렇게 오늘 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저렇게 서프라이즈 영상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1: 사실 정말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와.
2: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1: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채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예.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내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0: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3: 차로 하시죠.
0: 차로?
3: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3: 야, 방송은 역시 힘드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1: 그리고 그 박경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4: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인면이 된 집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5: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6: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2: 박현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4: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아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4: 네, 저 왔습니다.
7: 네.
2: 이후 다둥이를 키우기에는 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7: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힘과 치유에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안주인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8: 은퇴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뼈가 빠지게 돕고 있는 마당지기 이종수입니다.
7: 저희는 대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번 둘러봐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예, 언제든지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8: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 속에 묻었고.
2: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 속에 박혀 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7: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8: 제가 그 건축 탐구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땅 마신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제가 좀 늦었죠?
7: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네.
8: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4: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8: 아, 그렇구나. 네.
4: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8: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요 네.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8: 네, 저희는 집이 있고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그다음에 센터.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다음에 농장.
4: 근데 이게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돼 있나요?
9: 아니, 많은 사람들이

0: 옥벽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1: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군요.
2: 원래 있던 이 자리에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집을 이렇게 안치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그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3: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이렇게 그냥 바위가 흙에 박혀 있고 쌓여 있듯이
2: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3: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임신한 또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1: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0: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4: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2: 500평.
4: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0: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4: 서울의 집.
0: 네.
4: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말리셨어요.
2: 아,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0: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2: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0: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주부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0: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가시죠 뭐.
3: 예. 예.
1: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3: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0: 예.
3: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은근히 이렇게 분리돼 있고.
0: 될 수 있으면은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 네. 지금 이 바람 보니까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3: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게.
2: 네.
1: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0: 내가 전기 이쪽 깎았는데 빛도 자라고 있어.
2: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0: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요?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4: 갑자기?
2: 그런데 나 한몫 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에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 것 같아.
0: 그 옆에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4: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1: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 볼까요?

0: 들어가시죠.
1: 네, 들어오세요. 네.
2: 들어오세요.
0: 아,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였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아, 네.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네요.
1: 여기가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 큰 창이 네.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네.
1: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의 이 지금 연두 색깔의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예,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 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네요.
1: 네.
0: 예, 예. 이 뭐 이게 다죠?
3: 그렇죠? 예.
0: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네.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3: 맞아요. 네.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0: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네, 쓰시는 맞아요. 건데 뷰하고 이 지형의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1: 맞습니다.
4: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3: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새끼를 먹었고 오늘도 새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4: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1: 집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4: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1: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4: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0: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네네. 규모가 꽤 되거든요. 네. 이거 열어는 뭐로 사용하십니까?
1: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네. 또 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네. 지열을 했습니다.
0: 아, 지열을 그래서
4: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은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0: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네. 냉방까지 되죠.
3: 그래서 그게 네. 에어컨이 네.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네. 네.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풀어냈다는 네. 거죠.
1: 그 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네. 공사를 했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 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1: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3: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1: 이렇게 내려온 거죠.
4: 아니, 음악은 뭐죠?

0: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니,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1: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2: 마당지기세요?
1: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7kg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0: 금융 전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하게 흙만 지며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1: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 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돼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3: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1: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0: 바깥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3: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4: 여보!
3: 밥 먹어!
0: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1: 자, 나가시죠.
0: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3: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5: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3: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카이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1: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의 롱텀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 문화, 주거 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6: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5: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1: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2: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3: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 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6: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4: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8: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6: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5: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6: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0: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2: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3: 왜 이렇게 커요?
2: 5층 아니에요?
3: 아 진짜 크죠?
4: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2: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5: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3: 이게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몸덜미가 해지거나
6: 이거 만원 주고 샀어요.
3: 그쵸?
5: 이게
3: 뭐예요?
5: 다 알죠.
3: 뭐예요?
5: 다 알죠. 오늘 저 관계가지고
2: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5: 예, 잘 먹습니다.
3: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고비처럼
2: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5: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0: we'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the planet Venus. Impossible to save life.
1: It could be very difficult for large mammals to survive it.
2: 인류가 나타나기 전 지구에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 시대. 이것은 징조일까요? 한 종이 전체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
3: We are the most powerful species that has existed in world history. Humanity is power.

망해버린 이 시대의 이름은 인류세. 먼 미래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여섯 번째 대멸종의 원인을 찾는다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0: 인류가 등장한 건 약 20만 년 전입니다. 아마 그때의 인류는 이런 날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맹수가 아니라 대기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구에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하지 않을까?
1: By strict geological standards, scientific standards, we have entered a new age, like the Mesozoic and the Paleozoic, and it's very special and it deserves the name Anthropocene.
0: 인류세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대기학자입니다.
2: So our impression when Paul used the term Anthropocene was it was this click in your brain saying, yes, exactly, that's the term.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We haven't been able to articulate it yet like Paul could.
0: 지구가 달걀이라면 대기는 달걀 껍데기처럼 얇습니다. 대기학자들은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겁니다. 인류세. 못 들어본 말입니다. 인류세라는 지질 시대는 실제 존재하는 걸까요?

지질학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2018년 7월, 지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동굴 안에서 발견됩니다.

기고 오르고 엉덩이까지 차오는 물 위를 건너서 한 시간 반을 들어왔습니다. 석회암. 옛날 여기가 바다였다는 증거입니다. 이 동굴 나이는 4,500살 정도. 천정에서 아주 조금씩 떨어지는 물로 아래에서 석순이 자랍니다.

0: climate change that happens over many hundreds of years. And this is a, you know, like a tree ring, you know, like a growth of a tree. This sample also grows like a, you know, yearly, deposit yearly ring around this body.
1: You can see the annular ring here.
2: 이 석순을 세로로 자르면 링은 더 잘 보입니다. 이때 양쯔강 문명이, 이때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이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가뭄입니다.
3: Early settlements in China got affected because it was a dry period. So there was problems with lack of water and the civilizations collapsed because there was a water crisis.
2: 이 동굴은 어떤 시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던 홀로쇠 후기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거죠.

0: 홀로센은 최근 약 1만 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세,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라면 인류세는 불과 70년. 지질학에서는 번개같이 짧은 시간. 야는 지질학자입니다. 인류세의 지질학적 증거를 찾고 있죠.
1: Geologists like me, when they see a stack of goods like this, often think of strata. You know, we might stack the oldest one at the bottom, and stack higher up, and then the youngest, the latest ones, you put her at the top.
0: 지질 시대를 나누는 근거는 생물의 출현과 멸종. 지구는 이미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멸종 원인은 빙하기가 유력합니다. 두 번째 고생대 대본기. 생물 중 70%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페름기 대멸종. 역대 대멸종 중 가장 피해가 컸죠. 네 번째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대부분의 파충류가 사라집니다. 가장 최근이 공룡이 멸종했던 백악기 멸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나타나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인류가 나타나고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 인류세. 인류세 칸에는 어떤 화석이 들어갈까요? 땅 위의 동물 중 97%가 인간과 가축입니다. 야생동물은 불과 3%. 닳은 가축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죠.
2: The modern chicken, the modern supermarket chicken is first of all, it's the most common bird in the world. And because it's so common and the bones are thrown so commonly, you know, into landfill sites and simply thrown away, it probably will become a common fossil of Anthropocene times.
0: 돼지고기, 소고기는 취향을 타기도 합니다. 닭은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미래 화석이 저 손 안에 있습니다.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인류세는 닭. 언젠가는 닭 화석이 저런 지층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 The sculpture of the modern chicken has been changed by selective breeding to be quite different from the skeleton of the ancestral chicken. And even from the skeletons of chickens in Roman times and medieval times and even the times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There is a change, you often see, like that, in the shape and the size of the bones of the chicken.

0: 날지도 못하는 이 새는 어떻게 번창했을까? 미래의 지적 생물체는 고민할 겁니다. 갈루스 갈루스 도메티쿠스. 그들의 조상은 붉은 들닭으로 한때는 들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가축으로 산 지는 5000년쯤 됐습니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인류를 따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조상인 붉은 들닭보다 강한 다리, 넓은 가슴, 지구의 닭을 다 합치면 전체 조류를 합친 것보다 질량이 많습니다. 닭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3년 전입니다. 닭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더 잘 알게 됐죠. 뼈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얼마나 더 이 새를 변형시킬 수 있을까?
1: 20.18. One of the really astonishing things we learned is that the growth rate, so how rapidly the bird grows, is now 5 times faster than it was in the 1950s. And this means that they really are super-sized. And they're killed just 5 or 6 weeks old when they're still a juvenile.

한 해 도살되는 닭은 약 650억 마리. 인간과 함께 번성하지만 인간과 함께 고난도 겪습니다.

0: 닭들의 무덤. 닭은 전 세계 쓰레기장에서 지금도 화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분홍색.
0: 분홍색. 여기는 UN 회의장입니다.
2: As chicken dogs are one of the main markers of the Anthropocene, this intervention would modify the future fossil record, covering the geological trace of humankind. Pink.
0: 분홍색 치킨은 분홍색 뼈를 남기죠. 이것이 쌓이면 분홍색 지층이 되지 않을까? 젊은 디자이너 둘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3: Nice to meet you.
4: Yeah, nice to meet you too.
3: Why chicken?
4: Even though there are lots of cows and pigs also, there are much more chickens, so that if you would modify their bones so that it would be pink, you would effectively modify the geological trace of humankind.
5: When we went to the United Nations, then people thought it was super funny. Like, they were like, oh, why do you have a pink chicken?
0: Manyang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색이니까요. 개체수로 보면 지구의 점령자. 미래엔 이런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인류세의 지구는 닭들의 행성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번성한 새.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 닭은 인간과 함께 지구를 질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50만 마리가 팔립니다. 우리는 어느새 인류세의 밤에 도착했습니다.

0: 새벽 2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1: 야.
0: 그것은 몸통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보입니다. 덤불 속에 젖은 막대기처럼 숨어 있죠.
1: I need him to turn the other way.

0: That's a bit better. Yeah. Okay. Let's try this again.
1: B단뱀의 유전 정보를 빼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비단뱀 정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유전 정보는 따로 보관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하죠.
2: The idea is to keep samples from all these species for future research. Could be very interesting. I don't know exactly the number, but it's several thousand.
1: 이른바 냉동 방주 프로젝트. 2004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홍수 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쌍을 지어 찾았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
3: 10 million species, that's a guess, plus or minus a few million, a big job, but not impossible.
1: 수달이 들어왔습니다. 신체에 어떤 외상이 있는지 봅니다.
4: Some fly eggs on the teeth.
1: 차에 치이거나 죽은 동물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살았을 때 무슨 질병이나 감염은 없었는지 봅니다. 멸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구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전자 정보입니다. 이 조각들을 어떻게 먼 미래에 넘겨주는 걸까요?

0: we store DNA and tissue material for that contains genetic material, that contains DNA. We store that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Most of our material is currently stored either at minus 80 degrees in an ultra cold freezer, or at minus 196 degrees in liquid nitrogen.
1: 재생 가능한 세포를 극저온에 보관합니다. 미래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할 겁니다. 멸종 동물을 부활시킬지도 모르죠. 사바주에서 가장 긴 강. 냉동 방주 프로젝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동물이 많은 곳이죠. 생태계의 꼭대기에 위치한 대형 포식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기 위해 유전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악어를 생포하는 게 큰일입니다. 덫을 놓고 위장을 합니다. 사람도 가끔 잡아먹으니 무섭죠. 악어가 좋아할 만한 먹이도 뿌려놓습니다. 썩힌 닭 내장. 이제 기다립니다.

0: So, yeah, so looks like there is a crocodile inside. We just want to see how big it is.
1: 다 자란 악어는 추정용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강변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은 갈등합니다. 서로의 생존권을 침범하는 존재. 같이 살아야 하니 이런 일을 합니다.

육상 동물 가운데 겨우 3%. 어디를 다니고 어떻게 사는지 알면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죠. 한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양쪽이 모두 파뮤 농장입니다. 25년마다 베어지고 새로 심어집니다. 이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베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화재도 빈번합니다. 나무가 사라진 곳엔 또 파묘 농장이 들어서죠. 오랑우탄은 사는 곳을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상의 야생동물은 3%만 남았습니다.

구센 박사는 이 조각난 숲에서 오랑우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합니다.

0: 이렇게 맞닥뜨리면 오랑우탄도 사람도 당황스럽습니다.
1: So, waiting for her to poop?
0: 숲이 울창했을 땐 서로 피할 수 있었죠.
2: 대포레스테이션.
0: 사실 우리가 그에게 간 게 아니고 길을 잃은 오랑우탄이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혼빌도 나무 때문에 걱정입니다. 부리와 투구가 굉장히 인상적인 새.
1: Especially the largest hornbills, like the helmeted hornbill and the rhinoceros hornbill. They need large cavities, so they need large trees, and those are lacking.
0: 혼빌이 둥지를 틀 만큼 커다란 나무는 벌목꾼이 베어갔습니다. 그나마 키 큰 나무에 인공 둥지를 달아줍니다. 번식을 도와 멸종을 피할 길을 마련하는 거죠.

엄청 몸을 사립니다. 인간은 이상합니다. 다 망쳐놓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다른 종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일한 종이기도 하죠.

불꽃놀이 다음 날. 대기 오염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2018년엔 2시간, 그것도 친환경 폭죽만 허용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축제의 끝은 인류세를 맞은 인류의 운명을 닮았습니다.

빛과 어둠은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빛만 보고 달리는 사이 홀로 새는 인류새가 됐습니다.

0: 강에서 빙하가 내려옵니다. 흰색 거품, 강의 오염물질입니다. 델리의 쓰레기 절반 이상이 이 강에 버려집니다. 이 물은 갠지스강으로 흘러가 인도 전체의 하천을 물들입니다. 마실 물. 이제 인간은 자연과 싸웁니다. 가장 경기가 활발하고 매출이 높은 시즌. 5일 동안 축제는 1년 중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자책을 하지만 그냥 가죠.
1: That we didn't intend, and so when you ask why do humans change the world, it's not that we humans want to change the world. It's not that we humans want to change the world in bad ways, but that we are powerful and we cause big effects, and many of the effects that we cause are unintentional.

이 공간에 우리와 생존권을 두고 다투던 다른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에 의해 다른 모든 종이 사라지는 최악의 사건. 대형 척추동물의 멸종이 사실은 인류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0: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1: So this is a very serious problem.

여섯 번째 대멸종 보고서의 마지막이 궁금합니다. 인류세의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0: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현학쌤, 오늘은 추리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추리소설 좋아해요?
1: 제가 어릴 때 셜록 홈즈 시리즈랑 아르센 리팽 시리즈를 너무 좋아했어요.

0: 그래서 추리물을 어릴 때참 좋아했습니다.
1: 꼬마
0: 네.
1: 덕후였구나. 저도 덕후예요.
0: 네.
1: 너무 반갑다. 자, 다시 한번
0: 주먹으로?
1: 하자.
0: 네.
1: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아니라 추리 정상회담이라면 누구를 세 명의 연사로 모실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추리 소설의 원조. 그러니까 뒤펜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0: 네.
1: 같고, 그다음에 추리 소설 확신의 탐정상. 이 사람은 탐정의 대명사다. 셜록 홈즈
0: 네.
1: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만든 에르킬
0: 네.
1: 푸아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거 앨런 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0: 네.
1: 이 사람의 메인은 고딕 소설이라고 있어요. 고딕 성당 같은 걸 보면,
0: 네.
1: 고딕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되게 첨탑이 위로 솟아
0: 쾌적하죠.
1: 있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오래되어 있고, 고풍스러운 성에 으시시하고 막 괴기스러운 일,
0: 아,
1: 요런 거
0: 네.
1: 일어나는 거를 고딕 소설이라고
0: 네.
1: 하거든요. 그런데 고딕 소설을 주로 메인으로 썼던 작가예요. 그 유명한 작품이 어셔가의 몰락.
0: 네. 들어봤어요.
1: 들어봤어요?
0: 네.
1: 네. 이게 알수 없게, 이유도 알수 없게 기계예요. 여동생이 죽고, 내 여동생을 납골당에 넣었는데, 납골당에서 여동생이 피투성이 돼서 다시 나타나고, 그거를 친구로 온 화자가 이렇게 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셔가가 몰락하는 기괴한 이야기예요. 암튼간에 이 사람은 되게 기괴하고 음울하고 어둡고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을 추리소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사람이 썼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을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불러요.
0: 네.
1: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혹시 아시나요?
0: 아니요, 처음
1: 아,
0: 들어봤습니다.
1: 진짜? 자, 들어봐요.
0: 네.
1: 프랑스에 살고 있는 몰락 귀족인 듀팽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나이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한 남자가 듀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0: 네.
1: 자, 모르그가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와 딸이 죽은 채로 발견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들어가 봤더니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그런데 밀실이에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 근데 어머니와 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밀실 사건, 그러니까 밀실 트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네.
1: 밀실 너무 좋아해요.
0: No.
1: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은 사람만 있는
0: 맞아요.
1: 거예요. 이거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시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못 푼다. 이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근데 뒤팽이 푼 거죠. 범인이 오랑우탄이었어요. 한 프랑스 선원이 외국에 갔다가
0: 네.
1: 오랑우탄을 잡아온 거죠. 잡아와서 동물에다 거액으로 팔려고 가둬두고 있었는데 얘가 탈출을 한 거예요.
0: 네.
1: 덮문이 열려있는 2층에 어느 집을 보고, 불이 켜져 있네. 그래서는 이 오랑우탄이 거기 들어간 거죠. 딸과 어머니가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우탄이 놀라갖고 이 어머니를 목을 면도날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던져버려요. 근데 딸이 너무 놀래서
0: 네.
1: 소리지니까 딸은 어떡하냐? 거꾸로 들어서 굴뚝에 처박아 놓습니다. 엄청난 괴력이죠.
0: 네.
1: 그러고서는 오랑우탄 말로 말로 하다가 그 아주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을 열어서 위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락날락 할수 없는 밀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뒤팽은 알아차렸죠.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뭔가 다른 것이어야 돼.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 다 뭐라고 했느냐? 다른 증인들이 알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외국어 같았다. 근데 모든 인종의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우리말은 아니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알아보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오랑우탄이 내뱉는 어떤 알수 없는 말이었구나 해서 범인을 잡았더니 이제 오랑우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런 걸좀더 많이 쓰고 작고를 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생이 너무 스산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나도 제일 좋아할 거고 선우 학생도 제일 좋아할 만한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은 참 탐정 중에서 제일 팬덤이 강할 거예요. 탐정 중에서 팬덤이 제일 강한. 셜록키언이라고 하는 팬덤 이름도 있고요. 홈지언도 있어요. 셜록 홈즈의 광팬들을 부른 이름이 따로 있거든요.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0: 오.
1: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셜록도 있고 왓슨도 있나 보다.
0: 네.
1: 왓슨은 사실은 그 군 참전을 했었던 네, 군의관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되게 괴짜잖아요.

0: 그래서 아, 세상에 없는 이런 괴짜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시켰는데, 사실은 왓슨을 되게 뭔가 들러리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왓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왓슨을 만들 때도 자기 이력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뒤팽이에서부터 내려온 그 뭐랄까 추리소설의 문법 같은 게 있어요. 우선 전형적으로 밀시를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비범한 사람만이 풀수 있는 문제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못 풀어. 게다가 이거를 접근하는 탐정들이 대부분 제도권 내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바깥에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천재적인 재능으로 확 풀어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천재들만이 풀수 있는 문제. 이걸 같이 따라가다 보면 왠지 나도 천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셜록 홈즈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건 인간인가? AI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어떻게 옷깃에 묻은 흙자국만 보고도 어느 어느 길을 통해서 도착했군요. 이런 걸다알수
1: 맞아요. 네.
0: 있는지 대단한 추리력을 보여주거든요. 셜록 홈즈하고 왓슨하고 처음 만났던 첫 작품이 주홍색 연구라고 있어요. 왓슨하고 이제 셜록 홈즈가 같이 하숙생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메이트를 찾다가 이제 만났는데 그때 셜록 홈즈가 왓슨을 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온 군인이군 이렇게 다 알아맞혀요. 딱딱딱 맞추거든요. 그리고 왓슨은 이제 셜록 홈즈를 쫓아다니면서 워워 해주기도 하고 기록을 해주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조를 하죠. 이렇게 짝꿍이 생긴 것도 사실은 뒤팽이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뒤팽도 혼자 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짝꿍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짝꿍이 화자예요. 소설의 화자. 그래서 뒤팽이란 사람이 자문 작품에 원형이 굉장히 많구나. 세 편밖에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가 저는 뒤팽 얘기보다 더 재밌었거든요. 뒤팽은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귀족이고 점잖아요. 근데 셜록 홈즈는 너무 이상해. 괴짜야. 막그 약간 중독자 같아요. 미치광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건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면 셜록 홈즈는 사건이 있으면 이런 표정인데
1: 맞아요.
0: 사건이 없으면 난 우울해, 난 죽어가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건을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식이 사건을 푸는 데에만 몰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또 무식한 데는 또 엄청 무식하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ADHD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산만해. 근데 또 집중할 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실험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본인한테 뭘 발라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본인이 뭘 먹어보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정말 개의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적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왓슨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냥 좋게 봐주는 거지. 아, 결혼해서 같이 산다던가, 이웃으로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사람. 괴짜 중에 괴짜인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셜록 홈즈를 읽다 보면은, 뭐가 재밌냐면, 어떻게 이 코난 도일은 이런 트릭을 다 상상을 해낼 수가 있지?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미스테리한 걸 어떻게 이런 트릭들을 개발해냈지?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 그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설정을 했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글쓰기를 제가 글쓰기 하는 게제 주된 업무잖아요. AI 때문에 되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AI가 내 글쓰기 이 가르치는 거 이거를 다 대신해 버리면 나는 글쓰기 가르쳐도 뭐 아무 반응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추리소설을 AI한테 쓰라고 하면 기존의 문법을 답습하는 거 외에 새로운 트릭을 만든다던가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전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소설을 쓸수 있어요, AI가. 시도 잘 써요. 그런데 추리소설의 이 아주 독특하고 뭔가 특이한 트릭과 세팅은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워낙에 아서 코난 도일이 아이디어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잉 메시지. 주홍색 연구에 나오거든요. 독일어로 복수라고 하는 그 다잉 메시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암호문. 딱 봐도 졸라맨 그림이야. 졸라맨도 여러 명 있어. 근데 셜록 홈즈 딱 그걸 보고, 아, 이게 뭐다. 라고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정말 조금밖에 없는 힌트. 어떤 줄무늬 어떤 끈을 봤어요. 근데 그거 뱀이다. 이렇게 딱 알아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0: 해석이 참신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앤드 셜록 홈즈는 키도 자유자재로 줄인답니다.
1: 맞아요.
0: 노파로 이렇게 변신을 받고 이렇게 왓슨 옆을 지나갔는데 왓슨이 몰랐고요.
1: 맞아요.
0: 죽은 척도 잘해요. 병들어서 왓슨 난 이제 곧 죽네. 누구를 불러와다오. 이런 것도 맞아요. 잘하고요. 다 거짓말이었죠. 모리아티 교수랑 싸우다가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진짜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기로 만든 아서 코난 도일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셜록은 과연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셜록의 꼬마 덕후로서 셜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에 적이 많으니까.
1: 그렇죠.
0: 어디 밤을 가다가 이제 조금 지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졌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폭치기로 해갖고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2: 적이 많아서.
0: 원한이 많아서 밤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독약에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죽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말년에 이 범죄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서 그 양봉업자가 돼요.
1: 양봉업자요?
0: 양봉업자가 돼요.
1: 그랬나?
0: 네. 마지막에 꿀을 키워요. 근데 이게 또 개연성이 있어. 말이 또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셜록 홈즈가. 나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찰을 아주 주의 깊게 해왔는데 이제는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그래서 벌의 세계와 벌의 행태에 대한 관찰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 벌이 이렇게 팔자춤을 쳐. 얘는 어디 가서 먹이를 발견했군. 추리를 하는 거야. 이 벌은 어떤 상태의 벌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왕벌이 대상인가 막 이런 거를 보는 걸로 바뀌어서 책을 써요. 벌 잘 키우는 법, 양봉업 이런 책을 써갖고 나중에 왓슨한테 선물을 해요. 자네 내가 쓴 책 보면.
1: 독특한 사람이죠.
0: 그죠. 근데 아, 그 관심이 사실은 이 관심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이 꼴벌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구나, 넘어갔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고
1: 그렇죠.
0: 관찰할 게 없으면 이 사람은 미쳐버릴걸요. 그러니까 꼴벌이라도 열심히 관찰하는 게 그 노년의 셜록 홈즈한테는 너무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추리 소설이 그 풀지 못하는 약간 추리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가 있어요. 수학 문제. 아주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나가서 푸는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고 쳐요. 평범한 사람은 상을 못 받아. 수학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왜 그 제도 샤프를 이렇게 차르륵 굴리면서 문제를 촥촥촥촥 푸는 그런 그 수학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보는 느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쾌감. 이게 추리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문제 푸는 쾌감을 알려주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되게 권했었거든요. 셜록 홈즈 읽어봐야지. 셜록 홈즈 안 읽길래 그러면 소년탐정 김전장 넘대 명탐정 코난은 어때? 왜?
1: 그렇죠.
0: 문제 풀이에 쾌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이 먹히질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애가서 크리스티는 세계 제일 많이 번역된 작가라고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대요. 애가서 크리스티의 작품 읽어본 적 있어요?
1: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0: 거의 그 애가서 크리스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고로 뽑는 맞아요. 작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러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스포가 되니까. 스포가 돼요. 마음을 합시 맙시다. 단지 거기에 나오는 게 어디 얘기를 해도 되나?
1: 어디까지 얘기해야
0: 되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것도 역시 그 애거스 크리스티는 얼마 전에 베컴이 영국 왕한테 자기 받는 거 보셨나요?
1: 봤어요.
0: 축구를 신금으로 잘하면 이제 자기를 받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애거스 크리스티도 자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서 코난 도일도 자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의 나라 영국이라는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애거스 크리스티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인데 이 뱀, 홈즈, 그다음에 푸아로 놓고 본다면 셜록 홈즈

0: 제일 많을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사람 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 많죠. 그런데 그 위대한 홈즈도 사실은 집행을 조금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자네는 마치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등장하는 뒤팽 탐정 같군. 그래, 그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가. 홈즈는 벌떡 일어서며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자네는 나를 칭찬해줄 생각으로 뒤팽을 끄집어냈겠지만, 내가 보기에 뒤팽은 한참 모자란 친구라네. 15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말을 던져 친구들의 생각을 방해하는 수법은 아주 과시적이고 천박하지. 어느 정도 분석에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비범한 인물이라고는 생각지 않네. 포는 비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0: 맞아요. 별론데 약간
2: 나보다
0: 이런 거예요.
2: 아는데.
0: 나보다 안 했네.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 비슷하게 셜록 홈즈에 대한 애거서 크리스티의 얘기도 있어요. 애거서 크리스티 자서전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기는 셜록 홈즈라는 그 거대한 벽, 이 전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탐정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셜록 홈즈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의식해서 써야 됐다. 그래서 나온 캐릭터가 포화부예요. 자, 뒤팽하고 셜록도 사실 상당히 다르거든요. 뒤팽은 좀더 정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분석력을 강조하죠. 근데 셜록 홈즈는 실제로 동양의 무술인 유도에 정통하였다. 이런 구절도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도 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력과 무력, 양쪽이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뒤팽의 변주형이 셜록 홈즈라면, 셜록 홈즈에서 조금 더 변주된 게 푸아르예요. 마치 포켓몬에서 이상의 씨가 이상의 꽃이 되고 이상의 열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뭔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 셜록 홈즈는 이제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조금 매력적인 어떤 남성이었다면, 그리고 젊은 남성이에요. 푸아르 경감은 은퇴한 경찰이에요. 은퇴를 했고, 뒤팽은 프랑스 사람, 그다음에 셜록 홈즈는 영국 사람. 이 사람은, 근데 푸아르는 영국 작가가 쓰긴 했지만 국적이 벨기에인이에요. 영국의 그 애거서 크리스티 살던 동네에 벨기에에서 온 이렇게 난민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렇게 천막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벨기에 사람으로 설정을 할까 한 거예요. 그리고 셜록 홈즈가 젊으니까 그럼 나는 좀 나이 든 사람. 은퇴한 벨기에 경찰이면 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푸아르가 그 처음에 스타일스 저택 괴 사건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1920년에 처음 등장해서 1975년 커튼이라는 작품에서 실제 작품 안에서 죽음을 맞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푸아로가 맞았을 때그 똑같은 1975년에 뉴욕타임즈지에 푸아르의 부고 기사가 실립니다. 저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푸아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벨기에 탐정 푸아르 이렇게 사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된 인물, 창작된 인물 중에서 부고가 실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유명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푸아르의 특징은 사실 셜록 홈즈하고 대비하면 되게 쉬운데, 이 캐릭터에 염두에 뒀다는 게첫 번째 작품에 이런 게 나와요. 푸아르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셜록 홈즈 그만큼 보증 수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셜록 홈즈한테는 친구 왓슨이 있었잖아요. 푸아르한테도 왓슨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대령인데, 이 대령이 그 친구고 화자 역할을 해줘요. 푸아르가 이래이래 했었다. 그 다음에 뒤팽은 분석력 최고다. 그 다음에 셜록은 분석력에다가 아주 치밀한 어떤 추리력. 이것이 최고였다. 푸아르는 어떤 게냐, 분석력도 좋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뭔가 그런 걸, 카운셀링 같은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푸아르 경감이 자기의 분석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뭐를 발동시켰냐면, 작은 회색 뇌세포. 이게 그 인간 뇌에 보면 그 회백질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고차원적인 어떤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래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애거서 크리스티가 쓴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는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지. 지금 빨리 발동을 해. 회색 뇌세포야. 약간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추리력을 발동을 해서 역시 탐정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제 푸아르는 입으로 싸웁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다불다불해서 약간

0: 이 사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얘기 듣고 알리바이를 다 듣고 심리 추적까지 한 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 이 사람 왠지 알리바이가 이상한데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꼬마야 꼬마야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 다음에 한여 아가씨 이리 와봐 얘기 좀 해봐. 요렇게 다 들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되게 인간미가 있어서 조금 범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돼. 이 연인이 결합을 못하게 돼. 그러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 작품 끝에 보면 냉랭했던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장면도 있고 연인끼리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뭐랄까 월한 오인처럼 인연을 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작품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아르가 나오는 작품이 오리엔트 특급살인이에요. 오리엔트 특급살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처음
0: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만 읽으셨구나.
2: 맞아요.
0: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열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아홉 꼬마 인디언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스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우리끼리 알고 있는 걸로 해요. 그런데 오리엔탈 특급 살인은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문법을 보여주고 게다가 애거스 크리스티의 특징을 보여줘요. 애가서 크리스티 선호하는 게 뭐냐면 무대장치예요.
1: 무대장치.
0: 무대장치. 항상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도 병정섬으로 10명의 사람을 모으잖아요.
1: 초대하죠.
0: 그렇죠. 초대하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오리엔탈 특급살인도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 모든 사람이 모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연히 거기에 푸아르까지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푸아르가 해결하는 겁니다. 데이지 암스트롱이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납치돼서 유괴 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살인범이 범망을 빠져나가요. 라세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이 기차를 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탔는데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푸아르가 생각하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왜? 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그렇죠.
0: 이 안에 있는데 누굴까? 알리바이를 맞춰보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알리바이가 돼주고 너는 제 알리바이가 돼주고 알리바이가 꼬리에 꼬리를 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뭐지? 생각을 했는데 12명의 승객 모두 그 죽은 납치되어서 죽은 소녀 데이지 암스트롱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데이지라는 아이의 외할머니가 연극 배우인데 모은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배시몬의 범망을 빠져나간 저 범인을 내 손녀를 죽이고 내 딸을 죽게 만든 저 인간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데이지의 데모, 데이지의 유모, 데이지의 가정교사, 데이지의 운전수, 데이지의 요리사, 데이지 아버지의 비서 싹 다 모은 거예요. 다 결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데이지를 위해서 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모여서 순서대로 그 범인을 한 번씩 찌른 겁니다. 그래서 자상이 총 12개. 사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인도 12명. 이런 상황이 돼요. 전형적인 밀실에다가요. 복수극에다가요. 알리바이가 완벽한데 그거를 푸아르가 뚫고 나가요. 그래서 푸아르한테 그 외할머니가 얘기해요. 그래 나예요. 내가 범인이에요. 어쩌실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정당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전 이걸 보면 생각했거든요. 요즘 모범택시라든가 쪽에 사적 제재 중심의 그런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런 게 이미 여기에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푸아르가 이해가 간다. 배심원들이 그때 잘못한 것 같다. 당신들을 배심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범은 여기 없습니다. 이미 열차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해줍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는 잘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리소설의 3대장을 살펴봤는데 저는 언제 추리물을 읽냐면요. 주식이 폭락하면 추리소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손절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내

0: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추리소설을 봐요. 현생은 사실 잘 안 풀리잖아요. 순리대로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내가 주식을 이거 샀는데? 오를 것 같아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럴 때 추리소설을 보면 나는 답답하지만 여기서는 명쾌한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추리소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어떤 해결책, 쾌감. 아,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이 열심히 풀었더니 문제가 풀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푸는 게또 재밌어. 왜냐하면 추리소설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결도 좀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추리소설을 봐요. 추리소설에 없는 살인사건 유형이 뭐냐면 묻지마 살인사건이에요.
1: 맞아요.
0: 살인사건이 처음에는 누가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는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건 너왜 죽였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데 묻지 마. 이유 없이 그냥 찔렀어. 요런 식의 살인은 안 나와요. 결국은 다 이해되는 심리 상태, 이해되는 살인 사건, 이해되는 어떤 인간의 사연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현대로 갈수록 사실은 묻지 마 살인 같은 불안하고 모호한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추리소설은 살인 사건이긴 한데 뭔가 살인 사건 같지가 않아요. 문제로 느껴지지, 뭐 사람이 죽었어, 피범벅이야, 요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읽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문제풀이, 퍼즐 맞추기의 지적 쾌감을 느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절대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없다. 항상 해결 가능한 살인이 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살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게임은 게임인데, 막 내가 쫓겨, 내가 당할 것 같아, 이런 공포스러운 게임이 아니라, 뭔가 스릴이 있고 쫄깃쫄깃하고 조마조마한데, 안전해. 결국은 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리소설에 있는 이유는 저는 추리소설이 트릭도 중요하고 푸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추리소설 보면 살인이나 이 도둑질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예요. 인간의 아주 어둡고 진한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주홍색 연구의 살인의 이유예요. 몰몬교들한테 내 약혼녀, 연인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복수극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탈 특급 사건도, 특급 살인도 손녀를 잃은 할머니의 복수극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농축되어 있다. 추리소설 밑에는.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망이 또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대적이죠. 대부분 유언장이 나왔어. 재혼을 하게
1: 맞아요.
0: 됐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어. 이렇게 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게임인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 욕망과 사랑과 복수라고 하는 핏빛 욕망이 추리소설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다. 그래서 보면, 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좋아서 추리소설을 읽었는데 이거를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추리소설 읽은 걸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우선 소설을 읽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나 또는 이제 그 소설을 원어로 읽는다면 영문학과도 충분히 수행평가나 뭐 아니면 요즘 많이 신경들 쓰시는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 세특에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추리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다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2: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또 나라면 어떻게 볼까? 이런 단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학습과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본인이 이런 다각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
0: 심리학.
2: 그리고 뭐 범죄사회학 이런 분야들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많이 읽히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0: 세특에다가 난 이런 걸 읽고 사회심리학을 전공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든지 범죄심리학,
1: 그렇죠. 그럼 이제
0: 범죄심리학,
1: 프로파일러나 이런 꿈꾸는
0: 프로파일러,
1: 친구들은
0: 범죄심리학을 전공할 그런 꿈을 키우게 되었다. 심리학도 괜찮다. 인간
1: 그렇죠.
0: 심리에 대한 깊이 있는 조명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금방 내 풀이가 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추리소설은 암만 단편이어도 항상 이 헛발질도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좀 헛고생을 하다가 항상 정답이 나오잖아요. 네. 난 이게 공부의 과정 같거든요. 공부는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틀려도 극복을 해내야 되고 내가 이걸 하려고 끝까지 정답은 있을까 찾아보자라고 하는 끈질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180 IQ가 아니어도 이렇게 꾸준함으로 끈질기게 찾으면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 수리술의 트렌드예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공범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게 평범한 형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자세를 내 새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공부하든 이런 자세라면 되지 않겠어요? 탐정은 추리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공부 자세를 배우는 데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탐정 소설을 한 번 더 읽혀볼 거예요.
2: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11살, 12살 이때쯤 한창 재미를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텍스트가 줄글이 익숙해지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또 다른 소설을 읽을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셜록 홈즈를 타고 디펜도 가시고 셜록 홈즈를 타고 이제 푸아로도 가시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즐거운 추리 소설 라이프를 즐기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2: 감사합니다.
0: 네.
3: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4: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5: 저 사람 아니야?
6: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7: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8: 우주기지의 느낌인데.
9: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 돋았어.
10: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9: 뭐야, 또 무슨 일이야?
11: 뭐지?
12: 구명조끼. 구명조끼 하나만 던져줘.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도 대표팀 팀답하는 제 어떤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월드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아주 기뻐할 수 있게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0: 폐경기까지 잘 버티면 개발하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 폐경을 했으니까 좀 시간을 끌었는데
2: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나.
1: 갑자기 이게 근종이 너무 커진 거예요.
3: 이 나이 돼가지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4: 통 너무 심했고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5: 골반뼈를 드라이버로 쪼이는 기분이에요.
6: 근데 자궁 질환은요, 열심히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0: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1: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0: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0: 야, 기증한 자료가
2: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0년도 딱 찍혀있는 게
2: 대표적인 게 외계인.
0: 아, 외계인 연구요?
2: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AI.
0: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거예요.
2: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0: 와, 딱 난리나 그런데요?
3: 기가 막히네.
0: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되는데.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사진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논의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얄타 회담의 핵심 3인방,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소련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회담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정해졌던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했던 정말 강력했던 새 정치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까지 했었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승전으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고작 4개월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얄타 회담하고 나서 두 달 만이었다고 하고요. 다음날 나온 신문기사인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대통령 주치의 기록을 열어볼 수 있었는데 그걸 열어보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1년쯤 전부터 수축기 혈압은 200이 넘었고요. 사망 직전엔 이미 30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1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스탈린은 루즈벨트보다 8년 정도 더 살았다고 하고요. 1953년에 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었었고요. 어쨌든 정설은 대뇌 좌반구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굉장히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가를 문 모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언가 치고는 처칠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90세에 1965년에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는데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뇌경색이 생겼었고 돌아가실 때는 세 번째 뇌경색으로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사망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력했던 정치인 3명이 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1949년에 심장학 교과서인데요. 지금 보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200에 100 미만인 경증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강화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지속적인 관찰이 바람직하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가 권장된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이후에 고혈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학계의 생각이 바뀌게 된 데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 높은 관찰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Framingham Heart Study는 의학계 최초의 질 높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1948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프레밍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검사도 한 다음에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지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최초 대상자들이 이미 다 사망하셨고 3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인 심혈관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관찰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이 뇌졸중과 심장병의 핵심 원인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혈압약의 등장입니다. 프레밍엄 연구가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역학 근거를 제시했다면 실제 치료 효과를 증명한 것은 VA 연구였습니다. 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협력 연구고요. Veterans Association Study라서 VA 연구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당시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이뇨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뇨 효과보다 사용해보니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이 많지 않아서 혈압약으로 사용이 바뀌게 된 약입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됐었고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약제를 이용한 고혈압 치료가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고혈압 분야

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프레밍엄 연구와 VA 연구가 고혈압 치료의 문을 열었다면 지난 60년 동안은 기준이 점점 더 정교하고 깐깐하게 다듬어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1977년만 해도 이완 기혈압이 105 이상일 때나 약물 치료를 권고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40에 90이라는 기준이 정립된 것도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과 1993년의 일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더 엄격해서요. 미국은 고혈압 기준을 130에 80으로 낮췄습니다. 2018년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미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은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노인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도 혈압을 잘 조절하면 치매를 적게 경험하실 수 있고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게 잘 증명되어서 고령이라고 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게 최근의 변화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약물 치료만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이해들 속에서 새로운 약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에 가셔서 청진기로 혈압을 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혈압이 치솟는 현상이고 하얀 가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백의 고혈압이 있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확한 가정용 혈압계가 보급됐습니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 과거에는 병원에서만 잴 수 있었던 혈압을 집에서 편하게 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주 재는 가정 혈압이 환자의 진짜 상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목표 혈압 기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제는 가정 혈압을 치료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게 현대학계의 중론입니다. 연구자들도 아직 고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용은 많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정말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 하나.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몸에 정말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려면 피를 짜주게 되는데 이 힘 때문에 혈관에는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혈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수치가 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게 되면 혈관은 물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수도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깨끗한 물을 쓰려면 상수원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집까지 보내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될 수밖에 없고요. 상수도관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물을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은 지금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고혈압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은 여러 가지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콩팥병, 치매, 골다공증, 골절 같은 여러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검진하시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 듣고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하시는 질문 이거죠. 제가 고혈압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의 원인은 하나로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의 약 30에서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혈압이 높으시다면 자녀분들도 고혈압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혈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야속하게도 나이 그 자체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혈압은 올라가는 게 너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60대 성인의 절반인 5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70세가 넘어가면 수치가 65%까지 올라갑니다. 친구들 모인 동창회 가시면 친구들 3명 중에 2분이 이미 고혈압 환자라는 이야기죠. 친구들 모이면

줄여서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체중이 늘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피가 더 많기 때문에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정상 체중인보다 고혈압 위험이 2배에서 6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 꾸준히 하시면 혈압이 내려가실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면 혈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 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혈압 위험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고혈압은 내가 타고난 유전자와 나이라는 바탕 위에 나의 생활 습관이 켜켜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유전과 나이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내가 매일 하는 운동량, 그다음에 내 생활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 방법 첫 번째, 싱겁게 먹기입니다. 혈액량을 결정하는 게 소금, 나트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겁게 드시는 것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을 5mm 머큐리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찌개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피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에 단짠, 이런 외식 문화 때문에 외식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쌀이 주식인 한국인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신선한 채소, 과일 많이 드시는 거 말씀드리게 되고요. 셋째는 적절한 음주입니다. 술 드시면 술 드신 직후에는 혈압이 좀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험을 하실 거고요. 한때 와인 한 잔은 고혈압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우리는 한 잔에서 잘 안 끝나잖아요. 우리는 시작하면 소주 반 병, 한 병 이렇게 되니까 소주 반 병 이상은 독약입니다. 넷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일하게 돼서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체중을 5kg만 감량하셔도 수축기 혈압을 4에서 5mm 머큐리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주로 말씀드리고요.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일주일에 150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혈압이 5에서 8mm 머큐리 정도 낮아집니다. 150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2시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30분씩 주 5회 하시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심내혈관 질환이 높기 때문에 흡연까지 하게 되면 위험이 높아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고혈압이 처음 진단되신 분들은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교정 먼저 하시고 약 먹을지 말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노력 많이 하셔서 잘 조절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약물 드시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게 되면 참 많은 질문들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내용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꼭 드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은 머리가 아파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아니고요. 높은 채로 방치하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혈관이 망가지고 장기가 손상된 합병증 단계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고혈압약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용량과 종류는 좀 조절하거나 심지어는 끊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전과 나이가 상당 부분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질환입니다. 세 번째 질문,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혈압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재는 혈압보다는 집에서 자주 재는 혈압이 더 좋습니다. 병원 오시기 전 일주일 동안 적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식사하시기 전에, 약 드시기 전에 재주시면 되고요.
저녁에는 시간보다는 주무시기 전에 편안한 시간에 대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약 12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은 혈압이 높다는 뜻이죠. 너무 무서워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고혈압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잘 드셔서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한 조절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4개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 고혈압 조절률은 62%에 달합니다. 선생님들도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환자분들도 혈압을 열심히 조절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부에서도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과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조절하시면 충분히 혈압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액 속의 지방의 위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이팔.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거슬러.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캉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예.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아하.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근데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1: 예.
0: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님이

0: 메시저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0: 아,
1: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그런 느낌이요.
1: 진행시켜요.
0: 아, 진행시키는
1: 진행시켜요.
0: 거예요.
1: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새해 기록계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진짜.
2: What's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매거진?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Okay.
2: Okay.
1: Okay,
2: But?
1: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ou have 10 days.
2: Ten?
1: Yes. Thank you. At Mayu! Yeah!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0: 가져가셨다고.
1: 내가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결국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떡해.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으흠.
0: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요거 한번 해보겠어.
1: 인터뷰해야죠, 인터뷰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0: 아하.
1: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될
1: 근데
0: 뭐가
1: 하나
0: 있어요?
1: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아하.
1: 저 이거 알아요. 저
0: 와우.
1: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0: 맞네요.
1: 리포터 같은 게
0: 맞아요. 그
1: interviewer잖아요. 예.
0: 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때
0: 와.
1: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you have one. We have one more
1: 예.
0: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1: 네.
0: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0: Uh-huh.
1: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1: 아.
0: 거예요.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 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렇죠?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 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e have one more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될
1: to go.
0: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right?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 네.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1: 아하.
0: 이런 느낌이야.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more.
0: More minutes.
1: 아, 25 more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To go.
1: Oh.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Oh.
0: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Oh, yeah.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treadmill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거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right.
1: 더 올라가요.
0: 그때 이렇습니다.
1: 예. 아,
0: 네, 더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 그러네요.
0: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 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2: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1: 오!
0: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1: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1: 근데 to 거기, go까지.
0: To go까지.
1: All
0: right, very nice.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Later?
1: Can we just do,
0: do it? Yeah.
1: Later?
0: 언제? Later에?
1: 네,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해요.
0: Okay.
1: 피곤해요.
0: Uh-huh.
1: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basic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당연하죠.
0: 마음이 좀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터뷰 매체가
0: 와.
1: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0: That's
1: 뭐 이렇게 매체 인터뷰들도
0: That's
1: 많다 보니까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1: 네,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상황.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exhausted.
1: 맞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Yes.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Mm-hmm.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1: 아,
0: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1: 근데
0: 막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0: Burnout.
1: Burnout.
0: Okay.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okay. 네.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So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건 wear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달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은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0: 그건 나중에 할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렇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later 그냥
1: 네.
0: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1: Oh.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약간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오케이.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y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1: 네.
0: 그냥 완전 그냥
1: 탑 되는
0: 슈퍼스타.
1: 거예요.
0: 아, 바로
1: 아,
0: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까맣다
0: 감았다 뜨는 거 아닌가?
1: 뜨는.
0: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we cannot miss this.
0: 아,
1: 놓칠 수가
0: 안
1: 없네요.
0: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아, magazine.
0: 말만
1: 매거진.
0: 해봤지 못, 이게
1: 맞아요.
0: 스펠링을.
1: 매가진.
0: 기다리겠습니다.
1: 매가진. 왠지 이거
0: 오케이.
1: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Magazine.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Right. 그래서 얘도 I am my magazine이 그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뿐이에요.
1: 아,
0: Yes,
1: 그렇군요.
0: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Okay.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 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몰라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So we
1: 아하.
0: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1: Do not.
0: Don't not이요? 잠깐만. 깜짝 놀랐네. Don't not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1: Do not.
0: Do not.
1: Yes.
0: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1: 근데 저 궁금한 게
0: Yeah.
1: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0: 띄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N-O-T 하면 뭐 the not, 뭐 done i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1: 강세에 따라서 또
0: 이렇게 don't를 풀을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의 억양 많이 줘요. 오케이?
1: Okay?
0: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요.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1: You cannot come here.
0: 그러니까, come in here 하면
1: Come in here.
0: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더 강조해줘요.
1: 아,
0: Okay,
1: 네.
0: so you cannot come in here.
1: Yes.
0: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자,
1: 네.
0: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순 없는 거야. 그러면
1: 아.
0: 안 돼.
1: She cannot
0: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1: lie to me. To
0: We, to
1: us.
0: us, right? She
1: Yes.
0: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1: 네.
0: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0: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1: You cannot come in here.
0: She cannot lie to us.
1: She cannot lie to us.
0: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1: 네.
0: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1: I do not work here.
0: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그렇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를 하는
1: 예.
0: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Mayu magazine과의 것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1: 오.
0: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마치 내 딸 같네요.
0: 아.
1: 대신 엄마
0: 뭐,
1: 나
0: 뭐 하자 그러면?
1: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0: 조건이 있어요 항상.
1: 에.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0: right.
1: 이렇게 보상이
0: 아니,
1: 있지
0: 보상.
1: 않으면
0: 그럼요.
1: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지치죠.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0: 오케이.
1: Okay.
0: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1: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0: Oh, you owe me 해요.
1: Owe me.
0: 뭐를요?
1: 빚졌어. 너
0: 어,
1: 빚졌어.
0: 맞아요.
1: 어,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0: 오케이.
1: Okay.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짧네요.
0: 아니, 휴가 아닙니까?
1: 아, 아,
0: 네.
1: 아, vacation 휴식이. 아,
0: 힌트 드릴까요?
1: 아, 오케이. Rest.
0: 오.
1: Yeah. Okay. Good rest.
0: 어, 오케이. Okay. Vacation 쓸 뻔했는데
1: 네.
0: 도와드렸습니다.
1: 가까스로.
0: 자, right. 네.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Perfect.
1: 유후.
0: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1: 네.
0: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1: 예.
0: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1: 빚지고 있어요.
0: 빚지고 있죠.
1: 네.
0: Okay. 그 동사는 바로
1: owe가
0: 되겠습니다.
1: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오,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당신 이렇게 비치고 있어.
1: 예.
0: 이런 얘기죠. 그래서
1: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0: 제가
1: 이유가 있네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1: yes.
0: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1: 아, 예.
0: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떡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1: 이러면서,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1: 아.
0: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1: Nothing.
0: Yes? 그거 활용하세요.
1: 아.
0: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1: 아, she owe him nothing.
0: 그거예요.
1: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1: 예,
0: something
1: 예,
0: nothing,
1: 예.
0: right?
1: 예.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1: 그것도. Owes.
0: Right?
1: 아,
0: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요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1: owes
0: 해 줘야 됩니다.
1: 오케이?
0: Okay?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어,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1: 사과를 빚졌네.
0: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1: 안 했어.
0: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1: 사과해.
0: Yes.
1: 이 얘기군요.
0: 당신 사과해야 돼요. 그거를
1: apology.
0: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Do I owe you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1: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0: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맞아요.
1: 예, 예.
0: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어,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1: 아.
0: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1: 오.
0: 이런 뜻으로 자,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That's
1: 애매할 right.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때.
0: 그럴 때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Oh, what do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카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corn dog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okay, so what do I owe you?
1: 오와.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 보다 조금
0: exactly
1: 고급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어우가.
1: How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0: 오,
1: 너무 있어 보여요.
0: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1: 그러게.
0: 한번 해보시는 거
1: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0: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때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 아.
0: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Mission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네,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message 해.
1: Message me later.
0: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 수 있다.
1: You can do it later.
0: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0: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1: Mm-hmm.
0: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1: yeah.
0: something. Mm-hmm.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1: She owes him nothing.
0: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1: You owe me some money.
0: You owe me some money.
1: Mm-hmm.
0: Remember that.
1: Yes.
0: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okay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Very good.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4: All right, I promise.
5: Yeah. Oh, really?
4: 5 minutes.
5: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0: Great job, you guys. Mm-hmm.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아하.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3: 야.
0: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에?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3: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되게 커요.
1: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도청? 크죠?
1: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3: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4: 이거 만원 주고 샀어.
2: 그쵸?
5: 이게
2: 뭐예요?
5: 다 아시죠?
2: 뭐예요?
5: 다 아시죠? 근데 저 관계가지고
1: 굳이 이렇게까지 밥을 잘 드시죠?
5: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가린 고기처럼
1: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3: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이에요.

0: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1: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0: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아주 아, 안돼.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내 여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죠. 무엇을 버립니까? 무언가를 쓰고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통 버리죠. 도대체 뭘 버리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도대체 뭘 많이 버리나? 우리 집에서. 압도적으로 무언가의 포장지가 많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쓰레기가 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있죠. 뭐 리사이클링 쓰레기라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또 재활용이 되는 리사이클링 쓰레기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쓰레기는 100% 소각이 됩니다. 태워지는 거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루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나오는 양이 3,000톤에서 3,30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서울시에 공공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소각장에서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2,000톤입니다. 그러면 1,000톤에서 1,3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1섹터, 2섹터는 다 끝났어요. 지금 3섹터에다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있으면 다 차고요. 더 이상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레기를 버릴 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지방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방에서는 왜 수도권의 쓰레기를 우리한테 주느냐,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버리느냐. 그래서 파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트, 이게 둘 다 페트거든요. 폴리에스터. 이런 거, 비닐, 음식물, 종이를 그냥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분리, 배출이 꽤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건 몇 퍼센트일까요? 정부 기관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환경단체에서는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 하는 이유는 이거 다 재활용되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30%, 20에서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육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분리배출이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패턴을 좀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재활용이 되고 무엇이 재활용이 안 되는지. 자, 여기 지금 가장 많은 쓰레기가 이 두 가지, 최근에. 요거는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은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요거 아죠, 아. 아인데, 요거 아주 문제야 한대요, 이게. 아가 아니라 문제야구나. 요거 이제 최근에 빨대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잖아요. 종이빨대 잠깐 얘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가 단점이 있어요. 젖어요. 젖어. 그러니까 놓다 보면 이게, 그리고 종이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아, 이게 빨대 만드는 곳에서 이걸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두 겹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빨대가. 그래서 한 겹을 더 싼 거예요. 근데 한 겹을 더 싸려면 접착제를 발라야 됩니다. 접착제를 발라야 돼가지고 그게 세 겹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친환경적인 겁니까?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 겁니까? 안 쓰는 게 최고죠.

그래서 종이 빨대니 플라스틱 빨대니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할게 아니라, 아, 빨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빨대 갖고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두 가지가 똑같이 패트예요. 폴리에스터. 뚜껑은 다르죠,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뚜껑이 없는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뚜껑을 분리 배출해서 버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뜯어서 버립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이거는 뜯어서 버리고, 이거는 뚜껑은 뚜껑대로 버리고.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소재가 다르거든요. 세 가지의 소재가 다른데, 뚜껑 소재와 이 패트와 이 커버는 폴리프로필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려면 한 소재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라는 건데,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해외 선진국은 이게 한 소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 커버를 분리배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패트가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정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뚜껑, 몸체 이 레벨이 한 소재로 나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에스터 패트는 대부분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돼서 제가 오늘 그걸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펠릿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가냐면, 폴리에스터는 우리 옷을 만드는 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면 옷을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폴리에스터 옷이 많아. 제 바지도 아마 이게 폴리에스터가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옷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얘예요. 얘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다 폴리에스터인데, 얘는 퀄리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거의 잘 되고, 얘는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것 가운데서 옷이 있습니다, 옷. 옷 얘기하면 정말 할게 많은데요. 보통 옷을 어디다 버리십니까? 옷을 이제 옷수거함에 버리시죠. 옷수거함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에서 10%는 재판매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90%는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반은 소각, 반은 수출해요. 어떤 신문사 기자와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옷을 버립니다. 그래서 옷이 어떻게 되는지, 이동 과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에다가 스마트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는 금세 그 스마트 태그가 꺼졌어요. 전원이 오프된 거 보면 두 개는 소각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인천으로 보여요. 인천에서 불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 둘이 배를 타요, 태평양을 건너.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는 볼리비아, 남미에, 하나는 인도 북부. 제 옷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은 불이 꺼졌어요. 왜냐면 뭐 배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누군가 재사용이 되고 누군가 입고 있다면 그건 뭐 괜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 장소에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신문도 뉴스도 많이 나는데, 우리가 버린 옷이 뭐 바다 생태계를 오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옷이 이런 폴리에스터 소재인데 이게 잘게 좀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천으로 가면 그게 바다로 흘러간다.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리는 또그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물고기 무슨 돌고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부를 해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뭐 그런 뭐 기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안에 예전에 이거로 물 드신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배설이 되죠. 배설이 됩니다. 대부분 배설이 되고, 그것보다 더 작은 플라스틱이 포장해서 흡수하면 피를 타고 돕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뇌입니다, 뇌.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뭐, 노, 그 뇌,

질환, 뭐 치매라든가 뭐 뇌졸중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뭐 의학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은 좀 다른데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전자제품 그런 대형 폐기물들을 뭐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민센터 같은 데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이순환 거버넌스라고 해서 이 대형 폐기물들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냥 가져가서 분류를 해요. 이 대형 그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금속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대형 가전 플라스틱은 ABS라는 플라스틱을 씁니다. 굉장히 고가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제품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 자동차. 우리 폐차장에도 한번 가봤는데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막 분류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굉장히 제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엔진만 따로 사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만 따로 사가시는 분들 있고 뭐 그래서 자동차는 폐차가 되면은 한50% 이상은 재활용률이 됩니다. 아무튼 그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이게 다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 하는 거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것이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2026년의 여름이 2027년의 여름보다 분명히 시원할 거예요. 2027년이 더 더울 거거든요. 여기서 무언가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죠. 뭐 1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지만 이1.5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인데요.

0: 지난 4월에 4월 19일을 자 기사를 보시면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최고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최고로 높은 온도예요. 30도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뉴스는 4월 20일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로 4월 20일이 한파특보가 내려졌어요. 4월 달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일이 없거든요.
1: 주말 내내 초여름 더위가 기승이더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 충남 공주와 군산, 전북 무주, 강원 남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4월 하순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이래 처음으로 역대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0: 그런데 19일 날 30도였는데 20일 날 20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0도가 떨어지면 한파특보가 발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의 사이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또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 중간이 없어. 이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게 전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기온이 높았다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비가 요 정도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너무 비가 안 와요. 이거를 기상이변, 이상기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뭐 지역 축제, 꽃축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지자체마다 축제가 많이 있는데 꽃이 매화꽃은 4월 달에 펴야 되고 메밀꽃은 9월 달에 펴야 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촬영을 제가 이제 작년에 촬영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더워서 못 찍어요. 한 여름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땀이 비오듯하기 때문에 분장.

0: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땀 찍다가. 그리고 비가 예보가 있으면 촬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보가 있어서 촬영장에 가면 비가 안 오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총 30회 정도 나갔는데 한 60회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취소되고 나가기 전에 취소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기후,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3: 제가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날 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0: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천사도 질투할 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있다는데요. 고된 노동의 무게도 함께 나누고
1: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2: 그러지? 따뜻하고
1: 그러지?
2: 따뜻하고
0: 변화무쌍한 삶의 풍파도 같이 이겨내며
3: 어영차 어영차 어영차
0: 마침내 맺어낸 세상에 꼭 필요한 결실.
4: 아빠가 만든 소금.
2: 이런 옷 맛있지?
0: 좋은 소금이 음식 맛을 살리듯 서로를 살리는 사이 좋은 부부를 찾아 비금도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 1004개가 모여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그 섬들 가운데 예로부터 소금 섬으로 이름난 곳 비금도. 비금도 염전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5: 멀리 있어요,
1: 기계가 와 이제 점수 자동으로 이제 딱 틀어 넘어.
6: 아, 가요. 뭔 기계가 와요?
1: AI 시대에요, 요새.
2: 아, 가지.
1: 기계가 딱 와서 싹 해보면 돼.
0: 염전밭에 등장한 낯선 기계.
1: 이제 수동으로 딱 맞춰놓고 그것만 할 것이고.
2: 자, 같이 우리 붙잡고 와볼까요? 사이좋게.
1: 야, 이랑 붙게 금방 물어. 잡지 말고 이렇게 가서 가만히 잡고만 있어. 잡고만 있어. 그러고 이렇게 돌려.
2: 예. 잘 밀어지네. 기계가 기계네.
1: 쪼쪼로 나가면 이렇게 더 돌리고.
0: 소금을 밀어 모으던 장비 대파를 기계가 대신합니다.
1: 아, 이 친구. 너서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확실히 그 노래에 신경 쓸 거란 거. 확실히
2: 아, 아니 기계도 깨끗하게 밀어지네. 좋구만.
0: 덕분에 예전보다 노동은 한결 수월해지고 더 많은 소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6: 예전 같지 않네요.
2: 예전 같지 않아요. 진짜 시대의 변천을 염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기계가 일을 덜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염전 일. 부부는 이곳에서 오랜 세월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6: 몇십 년 됐다고?
2: 그러지. 우리 애기 아빠랑 똑같이 시작했죠.
6: 몇십 년?
2: 한 죽어. 몇십 년 됐어 우리? 세월이 간 게 잊어버렸네.
1: 그럼 그 시기도 똑같이 했을 게 41년.
2: 41년. 자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게. 그 몰랐지. 나는 이 염전을 무대에서 소금을 물에서 건진지 몰랐어. 빗자루로 쓸어 담는 줄 알았어. 소금 뭐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물속에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는 건데? 그래가지고 한 3년 고생했어.
0: 남편을 따라 비금도로 온 최향순 씨. 낯선 염전 일에 몸도 마음도 고됐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염전밭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2: 우리 둘이 염전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도 먹고 살고 우리 애기들도 다 키우고 다 교육시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다 자기 가족 이게 가족 이루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0: 흐린 날 뒤에는 다시 햇살이 비춘다는 걸 알기에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염전밭을 나아갑니다.
1: 오늘 날씨는 흐려도 나 우리 사이는 엄청 좋아, 맑고 좋아.
2: 그러지? 따뜻하고.
1: 그러지? 오늘 조심해야 돼. 애기 다른 듯이 다른다니까. 부럽지 마요.
6: 아버님이 저렇게까지 약해주시네요.
2: 그러니까. 그런 게 살지, 지금까지.
1: 와, 사랑이 무엇이길래. 아파요. 비가 와도 좋아.

0: 비 예보가 있는 날.
1: 우리 예쁜 장어가 오늘 우리 부부의 보양식.
0: 이 장어가 오늘 점심상의 메뉴입니다.
2: 두 분이 드신다고 두 마리 드시는 거예요?
1: 그렇지. 한 마리, 각자 한 마리씩. 각자 한 마리씩 이렇게 하고 탑탑하게 이렇게.
0: 장어에 된장을 넣고 부부의 보양식을 뚝딱 끓여내는 향순 씨.
1: 우리 서방님이 어디 가셨을까? 대아빠! 얼른 와서 식사하시오. 오늘 비모리 하려면 힘드실 텐데. 오늘 탑탑하게 아주 잘 기대셨습니다.
3: 짜놓고?
1: 예.
3: 그저께도 먹었는데.
1: 아니,
3: 계속
1: 그래도 이것처럼 힘이 난 거 없어. 요즘 낙지도 좋은데 낙지가 좀 잘 안 나니까 짱으로 대체해야죠, 짱으로.
3: 이 머리가 힘들게 또 짱으로 먹어야지.
1: 먹어야지. 잘 드십시다.
0: 소박하지만 든든한 밥상. 염전이 바쁜 날은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2: 두 분이 드실 때 소박하게 드시네요.
1: 다 그러지. 얼마나 맨날 진수성찬 먹었어.
3: 오늘은 염전 비모리 한다.
1: 나 저녁에 만찬을 해야죠.
3: 그래서?
2: 왜요?
3: 바빠서?
1: 바빠서 간단하게 먹어야 돼.
3: 말을 하면 앞에서 막지 말고 내 말이 끝나면 하기 전에.
1: 이런 우리 맨날 티격태격이요. 그거 재밌어. 사랑의 티격태격.

0: 오늘 장어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장어의 힘을 한번 발휘해볼게라오.
1: 아따, 그러니까 오늘 비모리 함께 장어를 잘해줬어. 예. 장어 안 했으면 비집이 잘 텐데 장어 먹은 바람에 오늘 또 힘찬 날.
0: 아, 여기에 그냥 기름이 잘 흘러버려.
1: 기름 다 빠져버리면 오늘. 아이, 그래야지.
0: 그러면 또 맛있게 또 해 먹어봐야지.
2: 비 내리기 직전 만들어진 소금은 얼른 거두고 염전을 정리정돈하는 걸 비몰이라 부른답니다. 하늘 눈치 보는 것도 염전의 중요한 일이죠.
0: 어메, 아이 바쁜데 일하고 왔냐?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고생했다. 우리 큰 놈, 아이고 오늘은 고생했다. 가족들하고 또 지내야 될 테니 또 이러고 도와주려고 왔냐?
3: 아드님 자주 오세요?
4: 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꼭 옵니다. 아,
1: 이제 오늘 맛있게 담아보자.
4: 네.
3: 무슨 기계예요, 이건?
1: 이것이 소금 여가 있는 거 그 통에다 바로 넣어보, 체렴기.
5: 용가리.
1: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는 꼭 이빨 이미하고 장닭까지 있어요, 장닭. 장닭 빠는 거, 그렇게 해갖고 생겼는데, 또 용같이도 생겼어. 그렇게 용가리라 했지.
5: 용 타셨네요, 그러면.
1: 용도 타봐야지, 한 번씩.
0: 용 타고 승천하고 있겠다. 아니, 개선장군 같아. 어?
1: 다 밀었지? 지금부터 시작한다, 야, 용가리 체력. 각자 임무, 유치.
2: 흡사 대첩이라도 펼쳐진 듯 오동 씨의 지휘에 따라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 그대로 왔어, 됐어.
3: 오케이.
2: 모아놓은 소금을 통에 옮겨 담는 체염기. 물기를 머금은 소금은 무게가 상당하기에 비몰이 작업에 체염기가 큰 도움이 된답니다. 창고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요.
5: 이게 한창 무게가 어느 정도?
4: 한 아까 600kg? 500, 600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 부모님이 고생하신 분 많이 보셨어요.
4: 그렇죠. 또 왜냐면 또 저희도 그 고생하실 때 저도 또 같이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이 부모님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었겠지만 직접 또 같이 또 하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부터 부부의 곁에서 도왔던 자녀들, 온 가족의 땀으로 일군 소금밭입니다. 염전은 가족의 삶이자 든든한 뿌리. 가족이 힘을 보탠 덕분에 비몰이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들들만큼이나 반가운 손님.
0: 오메, 우리 공주, 우리 진사, 현사. 아이고, 우리 서준이도 왔네. 자, 우리 서준이 한번 안아보자. 우쭈. 영감아, 서준이. 몇 살?
6: 네 살.
0: 이렇게 하고, 네 살입니다.
6: 네 살입니다.
2: 향순 씨의 손이 바빠집니다. 섬 제철 재료로 저녁상을 차리려고요.
0: 아, 여기 비금도에서 지금 이제 6월, 이제 5월부터 재피기 시작해서 6월에는 제철이지. 진짜 이런 것들은 맛있는 거죠. 살도 연하고.
2: 아들, 손주 모두 좋아하는 병어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비금도 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는 살이 두툼하고 쫄깃해 살짝 데치기만 해도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0: 오늘 소금 내느라고 고생했을 게 우리 아들들도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올려봐. 내려봐.
2: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은 밥상. 세상 많은 밥상을 책임져온 소금도 빠질 수 없죠.

0: 향순 씨를 먼저 챙기는 오동 씨.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아유, 맛있게 된 거.
2: 예. 먹고 힘내겠습니다, 나도. 아우.
4: 아버님이 다 쏴주시네요.
2: 보기 드문 일입니다. 맛있네. 좋네요. 자주 이렇게 싸주면 좋겠네요.
5: 아, 병어. 엄마 요리는 갈수록 느끼네, 실력이.
6: 맛있어.
5: 맛있어, 맛있어.
6: 병어 맛있어.
0: 할아버지의 지갑이 절로 열립니다.
6: 나는 자
7: 감사합니다.
6: 오냐 고개도 잡아. 내가 앞에 서는데 주지 말고 그렇게 따먹어.
4: 누가 여기서
5: 누가
2: 감사합니다 야게.
7: 감사합니다.
2: 여기 보고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가족의 맛있는 저녁이 무르익어갑니다. 예보대로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은 덕분에 부부가 쉬어가는 날입니다.
2: 아니 근데 내가 여 비금도에 살지만 이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하트는 난생 처음이네. 나 혼자 올 때는 잘 보이더만 당신하고 꽤 이렇게 앞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여보.
6: 하트는 이 아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2: 지금,
6: 보이네요.
2: 지금 완전히 모카솜 이불이 딱 덮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4: 아버님은 고개 돌리셨나요?
2: 아, 아닌 것 같다고.
6: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2: 자 우리 여기서 찍읍시다.
6: 여보 여보.
2: 여보.
6: 속상한.
2: 자자자. 자자 여보 여보. 여 하트 해변에서.
6: 차분하지 않아. 여기 안
2: 보이게 좋네.
6: 할래의 마음이 없구만.
2: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추억을 하는 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6: 무슨 전대?
2: 아니 아 이거 핸드폰 한번 줘보셔요. 예. 네. 자 사진 한 장 찍어주실래요?
4: 아니.
2: 이만큼 와주세요. 가까이 하게 뭔 당신이 아니니까. 자.
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제 40년을 같이 사셨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두 분이 좀 살고 싶으세요?
6: 자네가 먼저 할까? 자네가 먼저 하게.
2: 예전에는 추웠다 더웠다 진흙탕도 들어갔다 아주 그런 인생 역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따뜻한 보리차처럼 그렇게 포근하게 살고 싶습니다. 희망.
4: 아버님
6: 왜 웃으세요?
2: 너무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러나?
6: 웃음이 왜 웃음이 왜 나온 거야?
0: 날씨는 변화 무쌍해도 부부는 언제나 맑음입니다.
8: 산으로 장보러 가려고. 맛있네. 천만원 맛있구만.
9: 아야 잘 먹었다. 그러고. 가서 얼마나 좋아해.
10: 맛있어.
11: 처음에 우리 동네 해운마을 가죠 그냥.
12: 아이씨구 잘씨구 차차차.
13: 오늘 흥이 나니까 그냥 다 흔들었지.
14: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15: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16: 보내드릴게요.
15: 예.
16: AIA 생명.
1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0: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 이동하실게요.
0: 네. AI의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0: AI의 생명.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 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감아서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6: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작년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7: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6: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 먹는 즐거움.
0: 이가탄, 탄. 이가탄.
2: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3: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2: 자랑스러운 국주.
3: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4: 축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 안 믿어져요.
6: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7: 자,
8: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9: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10: 거대한 중국 대륙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기준, 바로 이곳입니다.
11: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회수입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북,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10: 예로부터 회수 이북은 밀농사로 유명했거든요. 밀가루로 만든 음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12: 소스의 향이. 오. 오.
13: 군대 건빵.
10: 아주 오래전 신라의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14: 이게 김교덕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네, 거의 한 30cm가 넘죠?

0: 합비라고 하는 도시고 이곳이 바로 합비의 포공원이에요. 근데 포는 빠오공원인데 빠오공이 바로 빠오정이라는 포증이라고 하는 우리는 판관포청청이라고 굉장히 옛날에 2000년도 초반 1990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대만 연극의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포공원이라고 지었고 이 호수에 지금 유람하고 막 봄에 버들가지 피는 게 보이잖아요. 저쪽에 가면 호증에 사당이 있어요. 포청천은 푸른 하늘처럼 깨끗한 관리라는 뜻인데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 그를 칭송해서 부르는 별칭입니다. 이곳 허페이가 그의 고향이에요.
1: 서정망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안에 있는 정신의 깊음이 너무너무 청렴 결백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네 글자가 바로 포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0: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북송시대. 호증은 황제의 명을 받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2: 이게 작두가 세 개 있잖아요.
0: 황족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처형해야겠다. 용작두입니다. 고관 대작이 죄를 지어서 처형한다. 범작두입니다. 일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 개작두. 그래서 이제 그 판관포청천 그 드라마 보면 네 죄를 알렸다 한 다음에 작두를 대령하라 하면 이걸 가져오는 거죠.
3: 청탁이 안 통하는 건 염라대왕과 호증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권력자라도 죄가 있으면 엄벌에 처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판관이었습니다.
0: 옛날에는 시장이 목민관으로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추후에 용납하지도 용납이 없이 처형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3: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했던 포증. 정의와 공정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오나라와 유나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곳이 합비, 허페이입니다. 삼국지에 수십 번, 수백 번 등장하는 역사적인 곳이에요.
0: 무슨 뭐 기름 같은 향긋한 기름 냄새 안 나요?
4: 아, 니하오.
0: 여기네요.
3: 꼭 꽈배기처럼 생겼죠?
4: 뜻이시죠? 뭐?
5: 마화.
0: 마화. 아, 깨 들어간 꽈배기예요.
3: 마화는 밀가루 반죽을 꼬아서 튀긴 건데 한나라 때부터 먹었다는 아주 오래된 음식입니다.
4: 可以吃一个吗？可以可以。你拿来给我好不好？不烫吗？不烫不烫。
0: 아, 별로 안 뜨겁대요.
4: 보세요.
0: 한국에서 자주 먹는 꽈배기는 부드럽고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까면 겉은 누르스름하지만 안은 하얀 밀가루 성분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네요. 꽈배기보다는 튀김 과자 같아요.
3: 중국에서 뭔가 일이 엉켜있을 때 마화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익숙한 간식입니다.
6: 你好，我是韩国来的。你好，你好。啊，婆婆。哎，小母女。哦，新丈母娘，新丈母女。从什么时候开始做这样的一个麻花？
7: 公公。
6: 是啊。
7: 就是我老公的爸爸。
6: 对。
7: 那时候就开始做。
6: 谁是那个年纪大的？你们俩这种。
7: 样的，我们年样的。
8: 70，我们是年轻家。啊，是。对，叫年轻家和他们干活配合的好。啊。가깝고도
3: 어려운 사이가 사돈지간인데 매일 얼굴 보며 사이좋게 일하신대요. 시인 소동파가 마을을 보고 여인의 손에 감긴 패치 같다고 했거든요. 저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봐야겠습니다.
7: 然后呢？然后叫你出嘛，叫你出。嗯嗯。
3: 계속 웃기만 하세요. 열심히 따라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설픈가 봅니다.

0: 엄마?
1: 엄마?
2: 요거 제가 만들었는데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다르다. 아유 부럽다. 요거 하나만 제가 튀겨서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거 한번 해보려고요.
3: 자, 저 어디 어떻게 있어요, 엄마?
2: 어, 직접 보셨습니다. 예, 넣습니다.
4: 옛날엔 여름이 오기 전 마화를 먹으며 건담을 개원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독전갈이 많아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전갈꼬리 모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액땜을 했다고 해요.
2: 나이도 클은 당신 그 년지 다들은 비자오
1: 도마. 네, 년지 다들은 비자오 도마. 我这麻花是特产，石头麻花豆特产。麻花是这样。
4: 매일 유채기름을 갈아서 쓰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비법으로 반죽을 해서 아주 고소하답니다.
2: 와,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와, 그 못생긴 게 나왔다. 특별히 맛있습니다.
1: 맛있어.
4: 동비강과 남비강이 만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합비 허페이는 2000년 된 고대 마을입니다.
2: 저 돼지 머리 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야 신기하다. 이야 이런 시내 한복판에 아마도 분명히 이쪽에 옛날 그 인사동 같은 골목이 있을 것 같아요.
4: 오래된 골목이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고만고만한 작은 가게들 사이 뭐든지 고쳐준다는 만능 수리점이 있어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아이고.
5: 还有疏通下水道，快说。
2: 열쇠 고쳐주고 그다음에 하수도까지 뚫어요.
4: 마침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내일모레 여행을 앞두고 가방을 꺼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서 급히 가지고 오셨대요. 가방을 잠글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 你不知道这个密码，但是你怎么开呢？你们看到这密码封吗？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물리는 거 봐서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4: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찾는데요.
2: 오! 이제 우리 비밀번호 우리도 알았어요.
4: 안 잊어버리려고 쉬운 번호로 설정을 해도 또 그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6: 不收费了。师傅不收费了。不收钱了。老板啊，你为什么？他是我的朋友。
2: 친구라고 그냥 돈도 안 받고 보내주신대요.
6: 他们怎么生活呢？对对对对对。是的是的是的嘛，你们都在这里。拜拜。好。먼
4: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을 때가 있죠.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좀 출출합니다. 가까운 곳에 도시락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2: 저희 때는 이 사각 도시락이나 보온 도시락이 아니라 찬압에다가 밥을 싸고 반찬 싸고 2층, 3층으로 올려서 그렇게 이제 잔치도 가고 소풍도 갔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여기 허페에도 그런 걸 파는 곳이 있는데 몇십 년 된 곳이래요.
4: 아, 저기인가 봐요.

0: 테이블 몇 개 놓고 장사를 하는 집입니다.
1: 我们是从韩国来的。韩国来的？是吗？哇，你知道韩国吗？知道。知道啊。听说你们那个卖好饭是不是？对，四川。왜
0: 도시락 가게라고 하나 했더니 12가지의 반찬을 한 접시에 담아 먹는다고 해서 더환 도시락으로 부른답니다.
1: 이렇게 남아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2: 되게 많아.
1: 와, 12가지 반찬이네요.
0: 새벽에 집에서 다 만들어 온 음식입니다.
3: 한호.
0: 따끈한 두부조림과 간장으로 조린 돼지고기 볶음, 매콤한 민물새우도 있어요.
1: 什么时候你自己做这样的菜呢?
2: 他是做你早上我在时候恰恰搞搞炸，你炒菜炒到十斤多钟就炒出来，30多年嘞，34年嘞，
1: 整天这样做是非常辛苦吧？累吗？
2: 还好，我习惯了。啊，他生活中有规律了，他比你这个时间干得很生活很充实。一个人多少钱？
1: 15块钱 이렇게 다 담아주고 3,000원 받으신대요.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이익이네요.
0: 우리 돈 3,000원에 세 가지 고기 요리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반찬은 무한 리필. 무엇보다 음식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밥도 더 달라면 더 주신대요.
1: 你们常来吗？第一次，第一次。你怎么知道咱来这儿吗？抖音，听说很有名。
0: 젊은 친구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답니다.
1: 와, 싫어.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민물 새우. 그다음에 시래기도 있어요, 이렇게.
0: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솜씨 좋은 엄마가 차려주신 집밥 같았어요.
1: 어, 저.
4: 할머니 봐.
1: 우리 할머님이 직접 만든 게 효과 나네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만들어서 아까 그 반찬통에 있는 거 그걸 그대로만 해가지고 주니까 일단 따끈따끈해요.
0: 손수레 안에 연탄 화덕이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여분의 연탄까지 챙겨 오신답니다.
1: 밑불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구멍 잘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었네요.
0: 한 숟갈이라도 따뜻하고 맛있을 때 먹이고 싶은 마음. 엄마의 집밥이 생각나는 길 위의 식당입니다. 허페이가 있는 안후이성은 남한 면적보다 1.4배가 큽니다. 인구도 6천만 명이 넘는데 주요 도시가 장강과 회수 사이의 평야지대에 있대요. 이곳을 두 강의 한 글자씩 따서 장화이 복창지대라고 부릅니다.
1: 여기 좀 보세요. 노란 유채꽃 향기까지 전해오고 또 강변에 밀이 피어있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회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이 허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귤이 회수를 건너니까 탱자가 된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가까이 회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수의 남쪽은 중국의 남부, 그리고 북쪽은 중국의 북부입니다. 이 밀은 여기서부터 많이 경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쪽은 쌀, 여기는 밀, 더 올라가면 옥수수.
0: 여의도 면적을 4배가 넘는 장화의 곡창지대. 옥수수, 콩, 밀을 재배하는데 지금은 밀이 한창 크는 시기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황금빛 밀밭이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이 비옥한 평원을 품고 있는 도시 후양은 농산물의 집산지입니다. 안후이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1: 우리 또 할아버님이 요리하시는데.
3: 니하오. 我们是从韩国来的。哦，这个。啊，我听说这那个阜阳的早晨市场非常有名。这一条街啊。呀，一块，有这条路。哎，就这条。
0: 밀가루 반죽에 달걀을 섞고 파와 배추를 넣은 찌담빙. 부침개 같죠?
2: 차나.
1: 아, 씨씨. 이거 뭐 얼마인지 여쭤보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와, 씨씨. 정말 맛있네요. 여기다가 배추 같은 것도 좀 썰어 넣으니까 사각사각사각 씹히기도 하고.
3: 这是什么?
2: 面.
1: 아, 밀가루 가루가 들어갔고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후양이잖아요. 후양하면 밀.
0: 밀 주산지답게 시장 어딜 가나 밀가루 음식이 많았어요. 북방의 전통과 강남의 풍부한 물산이 더해져 다양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후양. 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 이게 뭔가고 이제 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게 베개빵 전통무의 모양이에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같아요? 바로 베개빵입니다.
0: 전쟁에 지친 군인이 빵을 베고 누워 있어요. 880년 전 송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1: 북송이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개봉에서부터 피난을 항주, 지금의 항주, 당시 그걸 이제 이만이라고 불렀는데요. 거기 피난을 가요. 양자강을 건너서. 근데 양자강을 건너려면 이 후양을 지나게 되죠. 이거를 먹고 힘을 내서 전투를 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중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순창 전투예요. 왜 순창이냐? 이 후양의 옛 이름이 순창이었어요.
0: 2만 명도 안 되는 병사들이 낮에는 베개빵을 먹고 밤에는 베고 자면서 금나라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요. 지금도 후양에서는 베개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안후이성에 사는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다는 후이족입니다. 빵을 즐겨 먹고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세요.
1: 빵 공장의 사장님 느낌은 전혀 아니고 어디 산속에 계시는 도사 같은데요?
3: 산边的那个 神仙一样吧.
0: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생겼다는 베개빵. 만드는 과정도 전쟁입니다. 보통 빵 굽는 것과 좀 달랐어요. 반죽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효모로 되직하게 반죽해서 수분이 적고 밀도가 높아 웬만한 힘으론 잘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4: 저 신호 아니까.
1: 아, 정말 베개네. 그러면 이 페이드 도샤오나?
4: 영원히지 요도다지 쓰고.
0: 왜 남자들만 반죽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 겹의 반죽으로 만들어야 속이 푹신푹신해진다는 베개빵. 모중지 왕, 빵의 왕으로 불릴만 합니다. 반죽을 마친 베개빵은 커다란 솥에 넣고 뜨거운 수증기로 익히는데요. 일종의 찐빵입니다.
1: 내가 솥단지 큰 거 많이 봤어도 절에 가면 많잖아요. 이건 그걸 한 3배, 4배는 되네요.
0: 그 옛날 이곳 주민들이 병사들을 돕기 위해 집에서 빵을 만들어 날랐다.

0: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만드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어디 파라솔 크기보다 더 커요.
2: 와, 고개.
1: 야, 씨.
2: 고개.
0: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감싸는데요. 빵 크기가 워낙 커서 속까지 잘 익히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베개빵을 만들어 왔다는 홍량준 씨.
2: 66年或者76年小学都不上学了，是是，当时生活困难，就是学费，当时的经济确实都差。
1: 여기 보세요, 여기 홍량준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13살 때부터 빵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마 만들어 놓으면 며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담겨있는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뜨겁고 치열한 인생을 사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맛봅니다. 아름아름으로 전해지던 베개빵을 제대로 연구하고 만들어서 널리 알린 분이 이곳 사장님이래요.
1: 아까 처음 넣었을 때 한 1.5배는 불어난 것 같지 않아요?
0: 빵 하나의 무게가 2kg이 넘습니다.
2: 수제 샹페인.
3: 와.
1: 야.
2: 이 시핀 베이베 창장.
1: 거의 치마.
2: 거의 거의.
1: 어, 되게 뜨거워요.
2: 오. 아.
1: 거의 땅 탕아.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건빵. 밖에 있는 거 군대 건빵, 안에 있는 건 촉촉한 식빵.
2: 저희 설가, 우리 그 청소.
1: 아, 맞아요.
2: 우리 공후 면소리 非常 쓰리. 그리고 저기 이층이층의 그 코간 지지도.
1: 뭐요?
2: 코간은 그 지도 송란.
0: 와, 이것 좀 보세요. 아홉 겹의 반죽이 층층이 살아있습니다. 반죽을 접고 또 접고 애쓰고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1: 자다가 배고프면 드시고.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를 먹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0: 쇠락해 가던 송나라의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준 베개빵. 역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의 소도시를 찾아 떠난 여행. 닌양이라는 곳에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다리 아래서 빨래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제가 우산을 좀 받쳐드렸어요.
1: 양말 빨고 계신다는데.
4: 请问一下呢这个你的邻居们都来吗哎今年多大岁数了呢七十岁吧呀七十岁的这个不冷吗不冷哎哦
1: 그래도 엄청 차갑진 않아요.
5: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랬어요. 이런 개울도 하고 그다음에 샘물에서도 하고 공동 마을 샘물은 온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특히 동네 아낙들이 하루 종일 떠들고 웃는 그런 장소였어요.
0: 빗물에 빨래하면 때가 잘 빠진다고 할머니들이 빗물 받아놓고 그랬거든요. 옛날 생각납니다.
1: 이분이
5: 투구 닌양 유명한 투구 만드는데 자기 집 앞에 있다고 데려다 주시면 돼요.
0: 닌양은 한무제 때 건설된 도시예요. 중국의 오래된 마을에는 독특한 두부가 하나씩 있거든요.
3: 它是量第一名的。哦，第一名的。嗯，最好吃。哦。
0: 현지인이 강력 추천하는 두부 맛집.
4: 두부를
0: 작게 자르고 계셨어요. 방금 삶아서 따끈따끈합니다.
4: 아, 간소지가, 이게 두부간도 두부간이지만 지금 김나는 이 두부 제가 한번. 진짜?
6: 好好吃.
7: 신나好好吃.
0: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두부를 틀에 넣고 수분을 뺀 후 양념해서 말린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오랜 역사만큼 종류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4: 저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말려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간장으로 졸여요. 다음에 또 말려요 하면 이렇게 닝양 두부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0: 수분을 뺀 두부를 간장과 설탕, 향신료를 넣은 양념장에 조린 후 말린 거예요.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한다는데 진짜 정성이 대단합니다.
4: 깜짝 놀랐어요. 안의 색깔. 안은 두부의 본연의 색깔 그대로 있고 우리 비스킷 과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간식으로.
0: 하루 종일 굳은 비가 내립니다. 잠시 쉬어가야겠어요. 간단하게 욕이라도 할까 싶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셨는데 두부가 마치 표고버섯 잘라놓은 것 같아요. 말린 죽순과 껍질, 콩, 채소와 함께 볶은 후 자작한 돼지고기찜 위에 얹어 먹는 음식입니다. 근사한 비주얼에 놀라고 맛있는 냄새에 또 한 번 놀랐어요.
3: 那这就是我们本地特色。我们最下面的第一层是土猪肉，一定要正宗的土猪肉，就是不是菜场买的，是家里的那种土猪肉。那第二层是那个干的豇豆。
4: 이게 두부네요. 이게 두부간인가요? 와. 이게 두부인지 모르겠어요.
3: 好吃。很好吃。那多吃点。我尝不出来这个豆腐的味道啊，不像那个豆腐干。嗯，正嫩，正软。软糯是吧？软糯。多吃点，多吃点。
4: 비도 오는데 고기 한번 먹어봐야죠. 와.
0: 짭조름한 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비가 와서 따뜻한 국물이 반가웠습니다.
4: 기름기 있으면서도 간장 맛이 있는 국물을 먹으니까 속이 촥 내려가는데요. 입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리고 국물, 따끈한 국물이 생각날 때 저는 이 입힌 꼬어를 꼭 떠올릴 것 같아요.
0: 한 그릇에 담긴 오랜 시간과 정성.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음까지 채워봅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차 한잔하러 왔습니다. 500m 남짓한 거리에 20여 곳의 찻집이 모여있는 린완 찻집 거리예요. 찻집이 많은 중국에서도 손꼽히게 유명한 곳입니다.
4: 여기는 완전히 동네 사랑방인데 그 사랑방이 시끌벅적한 사랑방이에요.
0: 차 한잔하면서 전통극 공연이나 노래, 악기 연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말린 차도 팔고 있었는데요.
4: 민규 짜고 있었나?
8: 야, 니야.
0: 민원 찻집의 역사는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운하의 물길을 따라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였어요.
6: 这个是云南的红棒棒茶。啊，这从云南来的。
4: 对。
6: 云南。
0: 차가 막대기처럼 생겼다고 막대에 봉자를 써서 봉봉차, 중국어로 빵빵차예요. 옛날엔 찻잎이 너무 귀해 서민들은 값싼 차나무 줄기를 우려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차 맛이 묵직하고 구수해요.
4: 우리 차는 멋스럽잖아요, 맛이. 이건 멋스러운 게 아니에요. 구수해요.
0: 찻값이 싸서 누구나 마실 수 있었답니다.
4: 민환의 빵빵차, 왜什么这样有名啊?
0: 차 한 주전자에 단돈 1,000원.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뭐라는 사람 없는 마을이 사랑방입니다. 민원 찻집이 유명세를 타게 된 건 바로 이 샘물 때문입니다.
4: 이게 바로 민원 차가 맛있게 만드는 이 원수.
7: 진짜 달라요.
4: 일단 물이 세지가 않아요. 그런데 밍밍하지도 않아요.
0: 거칠고 투박한 차를 달고 그윽한 맛으로 바꿔주는 샘물과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전통의 힘. 그 덕분에 지금도 민환 찻집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안위성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어찌된 일인지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8: 이게 차가 꽉 막혔어요.
9: 왜 이렇게 많아?
8: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요.
0: 안위성의 명산인 고아산으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지금은 셔틀버스만 들어갈 수 있고 5시부터 개인 차량 진입이 가능해서 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10: 我们是从 한국 라이더. 请问一下,你们 이제 이자人吗?
11: 我们是朋友。朋友吗?
10: 几个小时以前来这了。一个半小时前。最前面的车子大概什么时候来这了吧?
12: 我差不多得有三个小时了。啊，差蚂蚁人，蚂蚁人，好吃，送给你，这是中国的蚂蚁人。这给我吗？ 送给你的我刚才说这没见过外国人的这你长得跟中国人啊我瞅不着你是韩国人啊谢谢谢谢哎呀
10: 추석이나 설날 때 이 시골 이제 저 가려면 귀성 할 때 막 10시간씩 서울에서 가잖아요. 부산까지 가려면 막 12시간도 걸리고 그때 고속도로 길 막힌 거 있죠? 그거 생각이 나는데요.
0: 드디어 오후 5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좁고 가파른 데다 주차장도 좁아서 낮에는 셔틀버스를 타야 하고 밤에는 개인 차량으로 들어와 숙박을 한 후 다음 날 산에 오릅니다.
13: 오, 이분 센스 있으신데요? 방마자 이름 여기는 지순쥐라고 했네요. 고기 넘치고 만사가 순조롭게 하는 거처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예, 침대도 널찍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예, 여기가 바로 산입니다, 여러분. 아...
0: 시인 이백이 구화산에 올라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은하수가 푸른 물에 들이운 듯하고 빼어난 아홉 봉우리가 연꽃처럼 솟아있구나. 그 후 고아산이라는

0: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전설의 명산, 중국의 불교 4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크고 작은 사찰이 99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화성사를 찾았습니다.
1: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기 김치장 생애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머릿말입니다. 지장 스님인 김교각은 중국 불교 역사상 커다란 영향을 미친 실제 살아있는 분이고 실제 인물이었다. 김교각은 지장 보살의 화신이다. 와, 가슴이 벅찬데요?
0: 신라 성덕왕의 아들이었던 김교각은 권력 싸움의 환멸을 느끼고 24살에 출가해 당나라로 건너와 구화산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장보살이라고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 마음을 품고 산에 올랐는데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녀석입니다.
2: 不是，是我是韩国人，你怎么知道啊？因为这个是你们是从哪来呢？河南。河南。对，郑州。郑州。对。为什么特别来呢？心中的信仰。信仰，你信佛教吗？对对对。
3: 他的婆婆就是三步一叩首，从那边爬上去了，然后这边不是坐索道吗？他们俩是你的
1: 아이.
3: 对对对。
0: 구화산 최고봉 높이가 해발 1342m. 중간에 케이블카가 있어 한결 수월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1: 大姐了，你听过没？
0: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바다 건너 이 먼 곳까지 와서 고행을 자처했던 스님. 그 옛날 김교각 스님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던 고베 경대를 찾았습니다. 법당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이 있어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 이게 김교각 스님의 발자국입니다. 거의 한 30cm가 넘죠? 이분이 키가 2m가 다 되시는 그런 장신이셨대요.
0: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수행을 하셨길래 바위에 발자국이 남았을까요?
1: 이 여덟 글자가 김교각 스님의 서원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지옥미공이면 서불성불이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구제받지 못한다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여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0: 고통받는 이들 구제하기 전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김교각 스님.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신라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스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 성자였습니다.
1: 김교각 스님의 그런 발자취를

0: 쫓아가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그렇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1: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올라가는 이곳은 고아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찰 천태사입니다. 김규각 스님이 수행하던 곳인데 여름엔 벌레가 들끓고 겨울에는 한기가 드는 동굴에서 온종일 가부좌를 틀고 계셨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바친 쌀과 음식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흙이 섞인 밥을 먹어가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0: 고생하다 할 때 고쳐서 고행을 하신 거는 일부러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계속 힘든 중생을 생각하면서 수행하셨던 그런 거죠.
1: 고귀한 왕자로 태어나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됐을 일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 수행과 포교를 하다 99살의 나이로 열반에 드셨는데요. 죽어서도 몸이 썩지 않는 등신불이 되어 이 탑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0: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수도하고 고액을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등신불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숭앙되고 모셔지는 거예요. 좀 안타깝게도 김교각 스님의 등신불은 개방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는 이 등신불을 한번 제가 꼭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1: 김교각 스님이 열반한 후 부화산에는 무려 16명의 스님이 등신불이 되었다고 해요. 명나라 때 입적한 무화 스님입니다. 시신을 항아리에 안치해 완전히 건조시키고 3년 후 오체를 해서 금박을 입힌 등신불입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는 등신불, 영원한 모습으로 남아 숭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0: 김교각 스님의 살아있는 후배라고 여겨져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몸을 그대로 금을 입혀서 부처님처럼 모시게 된 거죠. 이름하여 등신불입니다.
1: 그 법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나라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성자들.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김국 피난처. 눈이 바로 김국 선생이십니다.
2: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용도 오케이. 보관할 땐 책, 바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한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블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1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접어서 보관, 펼쳐서 활용, 공간 활용, 접이식 테이프 증정.
1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오래전부터 우주에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져 왔다.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흙,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1: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0: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2: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3: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4: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2: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4: 유령 등장이요.
5: 이 목소린 로기?
3: 뭐야, 놀랐잖아.
4: 방금 타요 표정 봤어?
2: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3: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4: 내가 뭘? 어? 어? 어?
5: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4: 가서 확인해보자.
5: 어? 로기!
3: 어, 로기 돌아와!
2: 못 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4: 이럴 때 카큐브를 찍어야 하는 건데.
2: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누나한테 다 혼난다고.

0: 저런 거 처음 봐.
1: 저게 대체 뭐지?
0: 가까이 가서 보자.
1: 안 돼, 로기.
0: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1: 나도 안 무섭거든. 같이 가.
2: 어?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니?
0: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1: 바로 저 앞이요.
3: 빛이라고? 무슨 빛?
1: 어? 어디 갔지?
0: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아,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4: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5: 자, 빨리빨리.
1: 왜 안 오는 거야?
6: 아, 저기.
7: 얘들아!
6: 어? 어떻게 같이 와요?
8: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1: 그랬구나.
9: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1: 공사장 조명이었대.
0: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겨.
5: 아, 맞다. 내일 중장비 타워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10: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1: 와!
6: 꼭 갈게요.
1: 기대돼.
4: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1: 네. 난 일찍 가서 벤 앞에서 볼 거야.
6: 나도.
0: 안 돼!
11: 큰일 날 뻔했잖아!
12: 그나저나, 닉스님은 언제 깨어나시는 거지?
11: 에너지가 다 회복되려면 아직이야.
12: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에너지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11: 우리가 찾아온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12: 뭐라고?
11: 닉스님도

0: 하시면 칭찬하실걸? 그쵸, 닉스님?
1: 그럼 부대장 정도는 지켜주시려나?
2: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출동이다!
3: 꼬마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4: 고마워, 타요.
5: 타요!
3: 얘들아,
6: 운행은 끝났어?
3: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7: 당연하지.
8: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때가 있거든.
3: 뭐? 어디 가려고?
8: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3: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8: 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3: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7: 얘들아.
9: 어두워서 안 보여.
10: 빨리 보고 싶은데.
6: 언제 시작하지?
7: 저기 봐.

0: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1: 고마워. 얘들아, 타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2: 남산에 갔어요.
3: 어? 거긴 왜?
4: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3: 뭐? 이런...
5: 당장 가봐야겠어.
6: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7: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빨리 돌아가자.
6: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7: 아까부터 참았다니.
6: 으이그. 또야?
7: 이번엔 나 아닌데.

0: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휴.

0: 난 누구니?
1: 아,

0: 날씨 기자.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기자가 돼볼 거야. 내가 알려줄게. 오늘 해가 쨍쨍할지, 비가 올지, 아니면 흐릴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TV 같지 않아? 이걸로 내 날씨 뉴스를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속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날씨 기자거든. 얘들아, 나랑 같이 날씨 기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신나는 날씨 기자 놀이 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를 확인해볼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날씨 기자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날씨 탐험차 타고 함께 출발!

0: 차 더 줄까요?
1: 네, 좋아요.
0: 쭉,
1: 삐,
0: 쭉.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안녕, 오지.
2: 빌런!
0: 지금 날씨기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3: 히히! 비비
0: 나도 휴가 가야지. 해님이 떠서 선글라스 쓰면 좋겠다.
1: 자, 소개합니다. 날씨 요정. 그게 바로 나야.
0: 그럼 넌 어떤 날씨야?
1: 곧 알게 될 거야. 난 바로바로 날씨다. 콱콱콱.
0: 좋아. 그럼 날씨 뉴스를 시작해보자.
3: 응, 준비됐어.

0: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맑겠습니다. 맑음, 맑음, 맑음.
1: 응, 수영은 맑은 날 하는 게 좋지. 벽알이다.
0: 어? 어떡해. 구름이야. 네, 속보입니다. 오늘은 흐림, 흐림, 흐림이에요.
1: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0: 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실 땐 우산을 준비하세요.
1: 오, 비비비비비.
0: 고마워, 비씨. 우와, 딱 맞췄네. 진짜 지금 비가 와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 비, 비예요.
1: 내 가방이 젖었잖아.
0: 저, 안녕하세요. 휴가 오셨는데 날씨가 마음에 드나요?
1: 빛은 없지만 그래도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 아니야, 날이 너무 흐려. 괜찮아, 이러면 되니까. 첨벙!
0: 네, 속보예요. 물첨벙 놀이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1: 첨벙!
0: 첨벙! 다음 소식은 바로바로 바닷가

0: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씨 눈이 와요.
1: 눈이라고? 어디?
2: 날씨 기자들 손상안경 준비.
1: 혹시 눈이 보이니?
0: 팔팔
1: 저기 있어.
0: 팔팔
2: 속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눈이 와요. 눈이에요? 눈이 와요!
0: 잉!
3: 눈이라고 막수영 하려고 했는데 삐! 햇빛 없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2: 아, 그래? 그럼 우리 눈으로 동물 만들자.
0: 야호! 신난다!
3: 내가 코 가져올게. 근데 코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3: 강아지 코.
0: 찾았어.
2: 아주 딱 좋아. 봐봐. 안녕하세요, 눈송이 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깜짝 눈이 내렸는데요.
0: 나 기분 최고야. 예, 눈이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날씨가 찾아와요.
2: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 또 바람이에요.
3: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면 해님이 나올지도 몰라.

등대에는 분명 해가 떠 있을 거야. 얘들아, 날씨 탐험차에 타!

0: 진짜 어디 있는 거지?
1: 어떡해. 날씨 알려주느라 바빠서 해님이 자러 간 것도 몰랐지 뭐야. 속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2: 안 돼! 휴가 동안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야.
0: 어, 잠깐만. 아니야, 너무 어두워. 밤에도 해가 뜨면 좋을 텐데.
1: 날씨 요정아, 무슨 방법 없을까?
2: 나 잠깐 찾아올게.
0: 근데 어딜 가는 거지?

0: 보이고요. 우우, 날씨 탐험 진짜 신난다.
1: 진짜 신난다고? 우리가 해냈어?
2: 아우! 예!

0: 오, 근데 해님 오늘 왜 안 보였어요?
1: 나 숨바꼭질 하고 있었거든.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1: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3: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4: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말고 싶지 않아.
7: 죽음, 무서운 걸
8: 잊었어.
9: 뇌를 바꿀
10: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포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용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뭐?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0: 난 괜찮아. 나도.
1: 나도 괜찮아.
2: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3: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어...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0: 안 돼! 내 팬케이크!
4: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2: 그게 가능해?
4: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0: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4: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5: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0: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4: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푸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7: 자, 싹 폭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오.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어?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다릴다.
5: 그래!
6: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6: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6: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0: 이건 나!
1: 그만 야골라! 기가 밀다 변신!
2: 별이 섞인. 과학의 맛이 어떤 거냐?
1: 스키가 중력 강철에 붙잡혔어. 기가 밀다 모든 변신. 허키봇 변신 완료.
3: 마이키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2: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4: 아, 뭐야? 방수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2: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전선을 반사시켜서 보물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야,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Thank you.

0: 우주 보급소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작아져라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0: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새로운 전설의 시작.
1: 넌 누구?
2: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뭐하는 꼬만데 이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0: 난 타요야. 그런데 꼬마라니. 네가 더 꼬마 같은데.
2: 뭐? 이래봬도 난 천살이거든.
0: 그래? 네가 천살이면 난 천살 더하기 전살이거든.
2: 내가 어린애랑 뭐하는 건지.
3: 잠깐! 그런데 용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0: 용사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 용사님! 어? 용사님들!
4: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3: 어?
4: 어?
3: 어? 로기네? 로기, 어디야?
5: 하나 누나, 큰일 났어요.
6: 타요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7: 설마, 지금 어디 있니?
5: 남산에 있어요.
7: 하여튼 서둘러야 해.
4: 알았어.
8: 지금 구조대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6: 네. 어떡해. 타요. 겁쟁이는 타요가 아니라 나였나 봐.
3: 어? 벌써 구조대가?
2: 어? 어디 계시지? 빨리 용사님들을 찾아줘.
0: 내가 왜? 네가 찾으면 되잖아.
2: 난 그럴 수가 없어. 닉스 일당의 공격에 몸이 사라져버렸거든.
0: 닉스? 그건 또 누군데?

0: 좀 말해봐.
1: 내 이름은 루아야. 난 가이아 행성에서 왔어. 내 임무는 네 개의 에너지 잼을 지키는 거였어. 어느 날 젤로스별의 닉스 일당이 에너지 잼을 노리고 공격해왔지. 에너지 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통로를 만들었고, 난 그 통로를 따라 지구까지 도망쳐왔어. 하지만 닉스 일당은 끝까지 쫓아와 공격했고, 난 이렇게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2: 와, 나도 봤어. 그게 진짜였구나.
1: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2: 응. 그런데 그 전설의 용사가 누구야?
1: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저기 있잖아.
2: 이건... 설마...
3: 에너지 잼을 내놓으시지!
1: 어림없는 소리! 너희는 에너지 잼을 가질 자격이 없어!
4: 뭐야?
3: 뭐해? 당장 찾아!

0: 어디 숨겼어?
1: 그만 둬! 에너지 재원 여기에 없어!
0: 누가 속을 줄 알고?
2: 샅샅이 찾아!
3: 괜찮니, 타요?
1: 다들 여긴 어떻게 왔어요? 용사님, 하이! 오실 줄 알았어요!
4: 용사님들이라고?
1: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0: 에너지 잼 없인 절대 못 가! 공략!
5: 간신! 승장비 레이저스! 간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6: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6: 생명의 파도를!
3: 헛! 소멸의 불길을! 하!
1: 꼬마 버스 타요!
5: 하!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에너지 잼이다!
2: 당장 뺏어라!
6: 도망쳐 보시지!
0: 이때다!
6: 내가 상대해주마!
3: 당장 너희 별로 돌아가!
0: 그럼 이건 어떠냐?
5: 로기!
6: 지사 녀석들!
0: 이제 어쩔 테냐.
1: 나한테 몸이 남아있어.

0: 땡? 뭐야?
1: 이익 받아라!
0: 엄청나, 아웃토끼! 살려줘!
1: 자, 가자, 로기! 로기, 정신 차려! 어? 로기는 괜찮아요.
2: 잘했어, 타요.
3: 이제 우리에게 맡겨.
0: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다니!
4: 가만 안 두겠어. 잡아!
5: 이건 내 차례다! 어떻게 된 거지?
3: 내가 말려줄까?
0: 닉스님한테 다 잃을 거야!
4: 죽어보자!
1: 다신 오지 말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멋졌어요! 내가 알던 빌리랑 맥스 맞아요? 포크랑 크리스도 못 알아보겠어요!
3: 오늘 본 건 비밀이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지?
1: 그럼요. 쥐잇!
6: 여기가 어디지?
1: 로기, 정신이 응? 들어?
6: 응.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어?
1: 무슨 소리? 응?
6: 어?
1: 어? 어? 어?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어디로 사라졌지?
1: 다요! 어? 로기! 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0: 네! 어? 로기!
2: 다요? 여기는 또 어디야?
1: 로기! 어떻게 된 일이야?
2: 깡통같이 생긴 괴물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왜 이런 소리가
0: 아무래도 로기가 꿈을 꿨나 봐요.
2: 저기 하유,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사실 진짜 겁쟁이는 나였는데.
0: 아니야, 로기 네가 신고해준 덕분에 오히려 무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로기.
2: 하유,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0: 그렇게 매일이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유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5: 콩트라비 디럭스 하우스.
6: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7: 콩트라비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8: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9: 스톱, 친구들 어서와.
10: 미끄럼틀 타고 슝.
11: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염뽀짝 콩트라비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그런데 지난 그것보다... 이야기.
1: 경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 이상한 소문?
1: 그게
3: 봐봐 반란이다! 비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1: 반란?
4: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리자! 돌격!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는 신라의 힘이 떨어져 망하게 될 징조이다! 이건 다 나약한 여자가 왕이 돼서 하늘이 노한 것! 여왕을 끌어내리자! 선동여왕, 넌 이제 끝났어.
3: 비담! 네가 기어이!
1: 그럼 별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3: 비담의 지시겠지.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야.
4: 여왕을 찾아라! 여왕을 끌어내라!
1: 여왕님, 일단 피하셔야 합니다.
4: 여왕! 그새 도망가다니.

0: 그래, 어찌 되었는가?
1: 왕궁은 이미 비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0: 백성들은 어찌하고 있는가?
2: 별이 떨어졌단 소문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신라가 망할까봐 비담을 따르는 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별도 떨어지고 백성들의 민심도 떨어지는구나.
0: 너무 걱정 마십시오. 떨어지면 다시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다시 올려요?
1: 민심도 올리고.
3: 여기서 문제!
4: 아하! 내가 맞힐 거야!
3: 김유 씨는 떨어지는 별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엇을 사용했을까? 1번 연, 2번 화살.
5: 아, 둘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네. 그럼 난 연.
6: 그럼 난 화살. 김유 씨는 장군이니까.
3: 오, 정답은 1번 연. 연으로 과연 어떻게 했을까?
0: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시작하게.
7: 예, 장군님.
0: 장군님의 신호.
3: 병사는 김유신의 명령대로 연에 불을 붙여서 하늘로 올리기 시작했어.
5: 이야, 저기 불이 하늘로 올라가네.
8: 저거, 불이 아니라 별 아니야?
5: 별?
8: 별이 맞네. 지난번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5: 떨어진 별이 다시?
8: 가만, 떨어진 별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 신라가 망하지 않고 다시 떠오른다는 거 아니야?
5: 그런가?
8: 여왕님이 다스리는 신라는 떠오르는 저 별처럼 더욱 빛날 것이다. 여왕님 만세!
4: 여왕님 만세! 만세!
8: 됐어.
5: 됐어. 이제 농사 잘 되겠다.
4: 만세!
9: 별이 다시 떠오른다.
10: 여왕님 만세!
5: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별이 다시 떠오르다니!
0: 상대된 비담! 이제 반란을 멈추시오!
5: 김유신, 가짜 귀족 주지,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0: 고구려와 백제의 힘은 세지고 있는데, 여왕님께 힘을 보태 강한 신라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반란이 웬 말이오?
5: 강한 신라? 여왕이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난 인정 못해!
3: 선덕 여왕을 위협하던 비담의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반대 세력이 사라지자 여왕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지.
1: 다 김유신 장군 덕분이네.
8: 여왕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1: 강력한 힘과 군사력으로 이제는 정말 내 꿈을 이룰 때가 되었어.
8: 꿈이요?
1: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 위에 우뚝 서겠다는 내 꿈.
8: 설마 삼국 통일?
1: 그래, 김유신 장군의 꿈도 삼국 통일 아니었나. 어릴 적 말 고삐를 끊으며 맹세했던 것 같은데.
8: 아니, 그걸 어떻게?
1: 장군의 수련 시절부터 쭉 지켜봐왔지.
3: 여기서 잠깐! 신라에는 소년들이 무술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신랑, 2번 화랑.
6: 응? 신랑?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랑?
7: 아, 그러니까 아, 신랑은 아닌 것 같은데.
3: 오, 딩동댕, 맞아, 화랑이야.
4: 와!
3: 아, 그럼 여기서 아까 선덕여왕이 말한 김유신의 말고삐 사건이 뭔지 얘기해 볼까? 김유신은 소년 시절 최고의 화랑이었지.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 검술도 아주

0: 뛰어나면 뭐해? 멸망한 가야에서 온 가짜 귀족이잖아.
1: 어차피 우리 화랑에서 1등해도 출세는 어려울걸.
2: 열심히 수련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하는 멋진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어차피 나는 가짜 귀족. 아, 나 수련 안 하고 그냥 놀 거야. 아, 몰라 몰라.
3: 오려나.
4: 따그다.
1: 그 후 김유신은 신라 최고 미녀였던 천관이란 여인과 사귀며 매일매일 천관의 집에 놀러갔지.

0: 다 먹긴 너무 많은데.
1: 요 꽃부터 드실래요?
0: 먹어볼까?
1: 어, 좋아요. 자, 아. 어때요? 이거는 유신도련님. 따져봐봐라.
0: 아이, 청만낭자. 서. 어휴! 아유, 너무 빠르잖아. 이야! 에이너! 어머니!
2: 매일 말을 물고 어딜 가나 했더니 수련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삼국 통일의 꿈은 잊은 것이냐?
0: 어머니야말로 꿈 깨세요. 다들 우리를 가야에서 온 가짜 귀족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장군이 되고 어떻게 꿈을 이뤄요?
2: 못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느냐?
0: 네?
2: 저 신라 귀족보다도 열 배, 백 배, 천 배는 더 열심히 해야 그들을 뛰어넘는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0: 어머니.
3: 그 후로 김유신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수련에만 매진했지.
0: 어머니 말씀이 맞아. 최고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할 거야.
3: 그러던 어느 날 수련을 마치고 말을 타고 집에 가다 김유신이 깜빡 졸았는데.

0: 그 후로도 말은 자꾸 익숙한 천관의 집으로 향하려 했지.
1: 아, 여기가 아니라니까. 아, 왜 자꾸 오는 거야? 오, 아, 이쪽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2: 또 오셨네요.
1: 아니, 내가 아니라 말 이 녀석이 자꾸.
2: 오신 김에 식사라도.
1: 아, 그럼 그럴까. 아니야. 말, 너 왜 자꾸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차라리.
2: 어? 말이 아니라 말 고삐?
1: 삼국통일의 꿈을 이룰 때까지 난 어디로도 끌려가지 않겠다. 다음번에도 날 여기로 데려온다면 그땐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이오. 가자. 따그다.
2: 여신 뿌렸지.
3: 그 후 전 오로지 수련에만 힘써왔죠.
4: 신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자가 없는 이야기지. 천관낭자는 장군을 못 잊고 결국 승려가 되었다고 하던데.
3: 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4: 덕분에 난 삼국통일의 꿈을 이룰 신라 최고의 장군을 얻게 되었소.
3: 삼국통일은 제 꿈이기도 합니다. 여왕님을 도와 우뚝선 황룡사 탑과 같이 우뚝선 신라를 만들겠습니다.
4: 그래, 우리 꼭 힘을 모아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도록 합시다. 반드시.
1: 여왕님! 여왕님! 여왕님, 괜찮으십니까? 여봐라, 어인을 불러라! 여왕님! 여왕님!
5: 선덕 여왕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야?
6: 너무 궁금해!
0: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줘.
3: 5천의 군사로 우리를 막을 순 없다! 모두 백제군을 공격하라!
7: 이것이 뚫린 끝이다.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미안해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기먹,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당연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옥스포드 황.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진짜 별로다.
1: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2: 어?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3: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4: 오, 헤드폰 샀냐? 멋있는데?
3: 내가 좀 멋있지.
4: 아니, 너 말고 헤드폰.
3: 어?
5: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2: 아, 이게 뭐야?
4: 야, 왜 그래?
2: 뭐야, 조용하잖아.
4: 괜찮아?
2: 어, 아무것도 아니야.
4: 아, 쟤네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2: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4: 어? 뭐가?
6: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7: 쟤는 말을 너무 막 해.
8: 이직인 또 되게 잘 삐져.
4: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7: 좀 이기적이야.
9: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3: 그만!
2: 호영이가 왜 저러지? 쟤는 영빈이? 괜찮나? 어디 아픈가?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10: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11: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12: 그 정도까지.
13: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10: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14: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 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13: 이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11: 맞아, 맞아.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 다 드러내긴 싫어서.
15: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10: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16: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10: 근데 결국에 말을 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13: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11: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13: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14: 그럴 수도 있지.
13: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11: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14: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13: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15: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14: 복이 온다라는 말이자.
13: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10: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15: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13: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5일 이상은 만나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14: 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언젠간 찐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고.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0: 들려?
17: 들려?
0: 들려?
17: 들려?
0: 들려?
17: 들려?
0: 들려?
17: 들려?
0: 들려?
17: 들려?
0: 들려?
17: 들려?
0: 들려?

0: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1: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2: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3: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2: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4: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젤리? 불닭 볶으면? 아, 뭐 먹지?
1: 근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

0: 떨어뜨린 거지?
1: 여기 돈 흘리신 분 계세요? 만 원 잃어버리신 분?
0: 응? 여기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뭘 고민해? 돈은 먼저 좋은 사람이 임자지.
1: 그렇지.
0: 거기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좋은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도 돌고 돌지.
1: 그래도 누가 찾으면 어떡하지?
0: 너희 아이스크림 겁나면 과자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1: 아이스크림 과자 컵라면? 그래 수표도 아니고 주운 돈 쓴다고 별일 있겠어?
2: 안돼 오빠나 이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슬퍼하겠어.
1: 이 돈의 주인?
3: 아유 할머니 아이 수고하셨어. 열심히 일하신 오늘의 일당입니다.
4: 일당이요 일당.
5: 어, 감사합니다.
3: 여기십니다.
5: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안 굶어도 되겠네요.
3: 할머니 일 너무 잘해. 우리 팀 에이스야.
5: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라면이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네. 아야.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간 거야. 오늘도 우리 손주들 아주 쫄쫄 굶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0: 얼른 주인 찾아주자.
1: 그래야겠어.
0: 주운 돈이라고 함부로 가져선 안 돼. 여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1: 그래, 좋아. 할머니, 여기 잃어버리신 돈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2: 아, 내 마음은 어디 갔지? 아, 내 마음은.

0: 좀 나와봐, 쪼봐.
1: 안녕, 자기들!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2: 안녕. 막이래, 이렇게 하는 건가? 동주예요.
3: 우리는 셋도 없는 친구. 동주도 오늘 함께 하기로 했어.
1: 맞아. 우리가 자기들의 고민 상담소라면 우리한텐 동주가 고민 상담소 막이래.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상담소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3: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고! 동주가 읽어볼래?
2: 오 마이 갓, 그래도 돼? 오케이, 알겠어. 이 사연이 좋겠다.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세 명이서 친한 친구인데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3: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랑 사람 수가 똑같네. 혹시 우리가 고민 상담 자기들의 워너비?
1: 오늘은 제법 시리어스한 사연이네. 우선 질문, 오해라고 얘기는 해봤어?
3: 채팅. 지금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좋아 좋아. 친구 사이에는 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면 노노. 일단 대화를 해보고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해야지.
0: 참아 참아, 너도 그런 일이 있었니?
1: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호미 인텔리전트고. 자, 그럼 우리가 홀수인 자기들 보고 있지? 고민 사연처럼 나도 이런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는 자기들 손가락 다 펴고 들어보고 해당되면 접어. 고민 상담한 자기네도 만약 손가락이 다 접힌다? 그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서운하다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들 손가락 펴고

급식을 먹을 때 나만 자주 혼자 앉았다. 친구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어도 접어! 두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를 빼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짝을 짓는 활동 시간에 나를 빼놓은 적이 있다. 이거 서운할 수 있지. 네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우연히 둘이 시간이 맞아서 나를 빼놓고 논 적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 빼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0: 한번 볼까? 손가락 두 개 접었네. 아유, 친구가 오해하고 있던 게 맞네. 풀면 되겠네.
1: 그럼 오늘도 가볍게 고민 해결 된 건가?
2: 헐레.
3: 뭐라고?
1: 어, 잠깐만. 동주 손가락 다 접었는데? 누구 말하는? 우리 동주? 우리 동주?
4: 성을! 성 가봐서!
1: 자기야!

0: 너도 고민이 있다구?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안녕.
2: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3: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2: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4: 기가 빌더 변신!
2: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 빌더가 있습니다.
5: 에너지를 찾아라.
6: 울주군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흐르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7: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파워.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9: 물에도 있고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이노이드 진화와의 만남.

0: 어서 미니 특공대를 찾아야 해.
1: 다음 뉴스입니다. 어젯밤 유성 8개가 밤하늘에 나타나 블루시티 곳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유성이 한꺼번에 8개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2: 저 유성 좀 봐. 진짜 멋있어.
3: 그러게. 정말 예쁘다.
4: 유성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니 느낌이 좋지 않다.
5: 쌤이 뭐가 그렇게 심각해. 유성이 떨어졌을 땐 그냥 소원을 빌면 된다고. 펠님, 맛있는 땅콩 많이 먹게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봐봐.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웬 땅콩 도넛이야?
5: 내가 제일 좋아하는 땅콩 도넛 위에 땅콩 버터랑 땅콩 가루까지 입혀져 있다니. 잘 먹을게.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거 넣어줄 거 아니거든. 이따가 제시랑 먹으려고 준비한 거야. 아 참,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자.

0: 때.
1: 으아! 저기 봐!
0: 어?
1: 야호!
2: 네가 그럼 그렇지. 도넛에 절대 손대지 마.
3: 대원들, 긴급 상황이다. 어젯밤 유성이 떨어진 장소에서 신상치 않은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다. 즉시 출동해 유성을 조사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이걸 보십시오, 카르노님. 티라 녀석이 도망간 것 같습니다.
6: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티라. 어차피 그레이트 코인은 내 손에 들어올 운명이다. 카르노님, 제가 티라 녀석을 없애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좋다. 너에게 맡기마, 블랙 해머.
7: 목표 지점까지 5km 남았어.
8: 오케이.
6: 당장 나와라.
9: 저 괴물은 뭐지?
6: 여기 있어. 당장 나와라. 정말 약한 행성이군.
8: 일단 잡아야겠어.
6: 이 조그만 녀석들이.

0: 카르노 군단. 드디어 나타났구나. 티레.
1: 저게 뭐지?
0: 미니트 공대, 너에게 힘을 주겠다.

0: 찌리!
1: 레버를 밀어!
2: 정말 대단한 파워군!
3: 조심해!
0: 녀석들!

0: 뭐지?
1: 치, 도망갔군.
0: 반갑다, 미니특공대. 너희를 찾고 있었다.
2: 우와, 너 작아질 수도 있구나.
3: 넌 대체 누구야?
0: 난 다이노이드 행성에서 온 다이노이드 전사 티라라고 한다. 우리 행성은 카르노라는 우주의 대악당에게 침공을 받아 멸망했다. 카르노는 다름 아닌 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있었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레이트 코인을 챙겨 이 행성까지 피신했지만 카르노 군단의 공격을 당해 불시착하고 말았다.
2: 그럼 어제 그 유성들이 너의 동료들이었구나.
4: 카르노 군단을 막을 방법은 있나?
0: 그레이트 코인이 카르노 군단을 막을 열쇠입니다. 흩어진 나의 동료들을 찾아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합체하고 지구의 전사들과 함께 싸워야만 카르노를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나를 도와다오, 미니 특공대. 온 우주에 평화가 걸린 일이다.
5: 우주 멀리까지 나의 활약상이 전해진 모양이야. 잘 왔어. 카르노건 카레건 우리가 다 물리칠 테니까 걱정 말라고.
6: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볼트. 아까 상대한 녀석도 쉽게 물리친 게 아니었어. 방심했다간...
5: 에헤이, 세미. 아깐 조종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다음에 또 녀석들을 만나면 그때 제대로 혼내주면 되잖아.
3: 왜? 세미, 넌 자신이 없어?
5: 아하! 혹시 겁나는 거야?
7: 누가 겁이 난다고 그래? 언제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
0: 다들 믿음직스럽군.
4: 좋다. 지금부터 다이노이드와 미니특공대는 카르노를 물리치기 위해 연합한다. 앞으로 디라는 M03G팀과 함께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도록.
8: 네, 사령관님!
5: 얘가 어디 간 거지?
0: 야,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었다.
5: 나도 먹어보고 싶었던 도넛인데. 그래, 이거 아주. 울트,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0: 뭐지 이 감정? 저 가냘픈 팔로 볼트를 한 번에 제압하다니 반해버릴 것 같아.
3: 얜 뭐야?
0: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라니 정말 매력적이야.
6: 이상한 녀석이 들어왔군.
0: 뭐같지? 죄송합니다. 지구 생명체들이 파괴를 하는 바람에 널 파괴한 놈들이 누구지? 미니 특공대라고. 미니 특공대, 날 파괴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0: 선물의 천사 버닝캐라.
1: 카르노님, 살아남은 다이노이드 버닝캐라가 감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없애고 코인을 빼앗아오겠습니다.
2: 믿어도 되겠지?
1: 당연하죠. 저의 이 빙결 마법으로 화염 능력을 쓰는 버닝캐라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의 워치.